0: 깊게 들어가서 조리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서적입니다.
1: 식재료를 담았던 그릇과 상차림을 기록한 그림을 통해 생활의 지혜와 음식의 멋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0: 기억하고요. 좀 유실될 수도 있었는데 남아있다는 게 아주 너무 다행이고 많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생활과 문화를 담고 있죠. 당시 음식을 나누고 즐겼던 일상을 보여주는 김홍도의 주막과 새참, 그리고 성협의 고기 굽기도 소개했는데요.
2: 우리가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거나 또 밖에 놀러 나갔을 때 이럴 때는 뭐 땅바닥이 곧 밥상이 되고 또 혼자 바쁠 때는 혼자서 땅바닥에서 먹는 이런 아주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그 화가들, 김홍도의 그림, 그다음에 김덕신의 그림으로 그런 정겨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섹션입니다.
1: 이 유물은 부산 기장군 고촌리에서 출토된 약 1700년 전의 도마입니다. 도마 위에서 자료를 손질하던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하죠. 함께 전시된 화가 박수근의 도마 위의 굴비, 도마 위의 감자는 시대를 넘어 이어온 밥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 지금 보시는 이 도마는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 한반도 남부 자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저희 기장에서 나온 한 1700년 된 도마하고 거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도구의 변천이라는 게 핵심 기능을 제외하면 크게 변함이 없구나. 그리고 이때도 그렇고 저 1700년 전에도 그렇고 누군가를 위해서 밥상을 준비할 때 썼던 도마는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한 섹션입니다.
1: 밥상은 기록으로도 남아있는데요. 18세기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수원 화성으로 행차했을 때 8일간의 식사를 기록한 보물 원행을묘정리의궤. 음식과 식재료에 대한 품평 등 178종의 먹거리를 기록한 허균의 음식품평서, 도문대작 등 음식에 관한 다양한 기록도 전시됐습니다. 전시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영상도 마련했는데요. 밥 짓는 소리와 조리 영상부터 강민구 셰프, 정관 스님 등 식문화 전문가 9명의 인터뷰도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 음식 또는 음식 문화에 관련된 전시인데 실제로 음식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박물관에서 음식 자체를 전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종의 한계 같은 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시관 곳곳에 음식을 그 연상할 수 있는 조리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또 실제로 선사시대 토기나 이런 것에 밥이 되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실험 영상도 촬영해서 찍어서 아마 관람객들 보시는데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 늘 우리가 밥을 먹어왔는데 이 밥이 한국인에게 얼마나 또 정서적으로 깊이 연관됐는지를 좀 보고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 It was amazing. It's so interesting. I learned so much about Korean culture through the food. It was really, really, really fascinating. I loved learning about the history of the country through the food. It was really cool.
1: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식문화의 역사가 담긴 밥상. 한국 식문화의 가치와 생활상을 담은 우리들의 밥상을 만나보세요.
5: 네, 풍성하게 차려진 밥상 잘 받으셨나요? 그 옛날에 먹었던 음식은 사라졌지만 음식을 담았던 그릇과 밥상 위의 문화는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고학 전시에서는 유물만 전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현대 화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 게 특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마와 함께 전시된 박수근 화백의 도마 위의 굴비, 근대 서양 화가 장욱진의 초기 작품 독, 고려인 화가 변월룡의 어머니 등을 통해 밥상을 둘러싼 다양한 풍경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식문화와 역사를 문화유산으로 조명한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은 오는 10월 25일까지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차린 특별한 밥상을 음미하며 일상 속 익숙한 밥상을 새롭게 만나보면 어떨까요?

0: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기후 위기와 지구촌 곳곳의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까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주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아시아의 감각으로 인간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특별한 전시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주제 기획전 코스모 아시아 피플 행성시대 피플을 재발명하기 준비했는데요. 이번 전시는 코스모 아시아 피플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로 아시아 8개국 31팀 작가가 참여해 회화와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102점을 선보였습니다. 위기의 지구에서 우리 피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품은 전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 우주와 인간, 그 사이를 그리는 전시. 코스모 아시아 피플. 인간 공동체, 우주를 탐구하는 아시아 작가들의 시선. 8개국, 31팀이 함께 바라보는 인간과 공동체의 미래. 기후 위기, 전쟁, AI 기술의 발전 등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인간과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올여름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를 넘어 지구와 우주를 함께 바라보는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바로 2026 ACC 주제 기획전 코스모 아시아 피플인데요.
2: 미래를 새롭게 그린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기후위기가 말하듯이 인간이나 인간을 넘어선 존재들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고,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가 넘어서 있는 다른 별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서구적인 사상들과 더불어서 혹은 서구적인 방법론과 더불어서 아시아적인 방법론이 더해져서 인류의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낼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시의 제목 코스모 아시아 피플 이 말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행성시대의 새로운 피플을 재발명하자고 하는 취지로 이 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1: 이번 전시는 한국을 포함해 몽골, 태국, 싱가포르 등 8개국 아시아 작가 31팀이 참여했는데요. 회화와 설치, 영상, 사운드, 퍼포먼스 등을 통해 행성시대의 인간이라는 질문을 풀어냈습니다. 전시는 1970년대 이응노 화백이 그린 다양한 인간의 모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프랑스 신문지 위에 검은 목으로 그린 춤추는 인간의 형상은 코스모 아시아 피플이라는 전시 주제를 관통한 작품인데요.
2: 이응노 화백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을 코스모라고 하는 우주적인 시선과 아시아라고 하는 비서구적인 감각,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넘어선 피플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입구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1: 일부는 서구화의 압박 속에서 자신을 재구성해왔던 아시아인을 보여주는데요. 싱가포르 화가 청수 피엥, 조르제트 첸 등이 동남아시아인의 모습을 독자적 기법으로 담은 난양미술을 선보였습니다.

0: 2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팔폭짜리 병풍인 신구법 천문도인데요. 조선의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와 서양의 천문도, 황도남북 양총성도가 나란히 있는데요.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공존하며 상상의 폭은 더욱 넓어집니다.
1: 그 신구법 천문도는 우리나라 보물이고요. 그 이 작품을 보면은 동양과 서양의 지식이 융합되는 순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그 알고 있는 멀티 유니버스 같은 다차원적인 우주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우주의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이 그 하나로 점쳐지지 않는 좀 더 풍성한

0: 미래의 이야기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전시에 신구법 천문도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1: 한지에 문의를 낸 후 광목천에 붙인 다여스님의 화엄경 7처구에도 괴불탱화부터 기마연의 뿌리별, 남아연의 가브리엘 등이 다양한 세계관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현대무용가 아는미의 동방곡곡 차이사이 밥상은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마주하고 관계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0: 안한미 작가님은 동방, 그러니까 아시아의 곡곡을 다니시면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차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시아라고 하는 우주를 만드는 이제 광경들을 실제로 오브제 형태로 취지를 채집을 해보셨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을, 특히 아시아적인 우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차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를테면 미래를 새롭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시아 우주의 자리라고 아마 작가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1: 행성시대 피플을 찾는 여정은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에게로 이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문을 그려 우주의 조화를 표현하는 윤영근의 천지문 연작. 이 작품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처와 서로를 보듬었던 공동체의 연대가 스며 있는데요.
0: 윤영근 화백의 작업은 방탄소년단의 RM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운데 있는 작품은 이 천지문이라고 하는 우주의 조화가 살짝 뒤틀려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작품은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의 소식을 들으시고 윤영근 선생님이 바로 그리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술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행위가 하나의 시간을 기록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동시에 억눌려 있는 목소리를 이 그린다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드러내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미래가 공평하게 모두에게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예술적인 실천을 보여준다라고 생각되어서 이번 전시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1: 전시 후반부로 갈수록 행성시대 피플의 존재는 더욱 다양해지는데요.

0: 태국 소수민족 아카인 출신의 부수이 아자오는 만물의 어머니 아마마타 신화를 그리며 자신이 속한 부족의 독특한 우주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윤성남의 작품 1025 사람과 사람 없이는 1025마리의 유기견을 돌본 할머니의 사연을 바탕으로 피플과 공동체의 개념을 인간 너머의 존재들로까지 확장합니다.
1: 이 전시의 제목 중에서 피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지금 이 전시가 말하고 있는 이 피플은 따라서 인간을 말하기도 하고 인간을 넘어선 어떤 것들을 말하기도 해서 이 피플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명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여기에 놓여있는 것은 개이지만 이 개가 피플이라고 하는 이 집합명사에 항상 포함되도록 우리가 생각해야만이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급변하는 세상 속 우주적 시선과 아시아의 상상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코스모 아시아 피플 행성시대 피플을 재발명하기는 오는 8월 2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 네, 예술로 그려낸 광활한 우주와 피플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전시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행성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수많은 존재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드로잉 작품은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아시아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했는지를 보여주고요. 1025마리의 유기견을 돌보는 할머니의 사연에서 시작한 윤성남 작가의 1025 사람과 사람 없이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의 소중함과 공존을 조각작품으로 이야기합니다. 코스모 아시아 피플은 오는 8월 2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계속되니까요. 올 여름 우주 속 작은 행성인 지구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우르는 글로벌 음악축제. 올해 25회를 맞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오는 8월 12일부터 닷새 동안 전주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김정수 집행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2026년도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김정수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전주에서 오신 거예요?
3: 네, 그렇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국내 대표 전통예술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 벌써 올해로 25번째를 맞았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세요.
3: 네, 올해 25번째 예,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2: 네.
3: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예술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 네.
3: 그것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2: 네.
3: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2: 네.
3: 최근에는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2: 네.
3: 또 세계적인 음악축제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아마 전주세계소리축제, 세계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 네.
3: 어쨌든 25년 동안
2: 네.
3: 대한민국에 좀 보기 드문 축제로서 우리의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2: 네.
3: 전 세계의 월드뮤직 또 더 나아가서 결이 비슷한 클래식이나 다른 장르의 예술들까지 포괄해서 함께 그렇게 성장해오면서 네. 25년을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2: 네, 뭐 예.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는데 이렇게 25년 동안 꾸준히 이어올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 봄에 전주 세계 소리 축제의 집행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위원장님의 이력을 한번 돌아보면 전북 도립국악원 예술단 공연 기획 실장을 맡으셨었고 또 상임 연출도 역임을 하셨었고 전주대 공연예술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네.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위원장님을 맡아주셨습니다. 어떠세요?
3: 네,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2: 네.
3: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2: 네.
3: 우리나라 축제가 조금 더 조금은 경직돼 있고
2: 네.
3: 또 좀 획일화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2: 네.
3: 사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축제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꾸준히 문제 의식을 가져왔었습니다.
2: 네.
3: 아마 그 이유가 1990년대 우리나라 축제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지자체에서 관주도 하에 만들어진 축제들이 많으면서
2: 네.
3: 이런 좀 서로 간에 지나치게 닮아있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3: 사실은 이제 저는 학교도 이제 은퇴를 하면서
2: 네.
3: 이제는 이제 이런 일들을 떠나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했는데 아직도 좀 미련이 남았었습니다. 우리 전주 세계소리 축제를 정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아주 좋은 축제,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2: 네.
3: 제가 미력이나마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 네.
3: 올해 축제를 맡았습니다.
2: 정말 그야말로 현장에도 계셨었고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쳐 보시기도 하셨고
3: 네.
2: 또 이렇게 또 큰 축제의 집행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3: 네, 네. 그렇습니다.
2: 네. 하지만 뭐 또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또 연구를 바탕으로 또 멋지게 잘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데요. 25년 동안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정말 그야말로 전통 음악의 깊이와 가치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을 해왔죠. 올해 이 축제의 키워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입니다.
3: 네.
2: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3: 우주 삼라만상에는 다 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2: 네.
3: 물에는 물결, 바람에는 바람결, 나무에는 나무결이 있고요.
2: 네.
3: 심지어 우리가 정말 겪어보지 못할 아름다운 것을 만났을 때는 주로 꿈결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소리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리결이 가장 가까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숨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숨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
2: 네.
3: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 네.
3: 25년 동안 우리 전통음악, 우리 소리의 숨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올해는 한 판, 대동의 큰 판을 좀 만들어보자.
2: 네.
3: 그런 취지로 소리의 숨결 모아판으로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2: 네네. 정말 25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렉처 콘서트도 있었습니다.
3: 네.
2: 월드뮤직 렉처 콘서트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땠어요 분위기가?
3: 네,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었는데요. 전주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덕진공원인데요.
2: 네.
3: 덕진공원 한복판에 한옥으로 된 도서관이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사방으로 연못이 보이는 그곳입니다.
2: 와.
3: 그곳에서 4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2: 네.
3: 매주 수요일 밤에 우리의 전통 음악과 또 세계 월드 뮤직 이걸 함께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2: 네.
3: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너무 많은 칭찬을 해 주셔서
2: 네.
3: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좀 더 보다 폭넓게 넓혀야겠다. 축제를 즐기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2: 네, 네.
3: 평소의 일상에서 우리 축제가 시민들과 함께 교우하고 함께 예술을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폭넓게 가져가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이 전주 세계 소리 축제를 앞두고 찾아가는 소리 축제를 꾸준히 이어가는 이유도 있을까요?
3: 네, 사실 찾아가는 소리 축제도 비슷한 경우이긴 한데요. 네.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시군들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네. 소리 축제에 못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거나,
2: 네. 네,
3: 아니면 이제 노인들이시거나,
2: 네.
3: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문화예술에 있어서 좀 사각지대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들을
2: 그렇죠.
3: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음악을 들려드리고 함께 노는 시간을 갖자 예,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일일이 연중 행사로 찾아가서
2: 네.
3: 음악을 들려드리는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2: 진짜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못 오시는 분들까지 네. 배려하는 축제가 바로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축제에서는 어떤 공연들이 펼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라는 주제로 판소리, 기획 공연, 월드 뮤직 그리고 국제 교류 등 53개 프로그램이 아주 풍성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저한테 지금 팜플렛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대충 훑어봐도 너무 재미있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번에도 무대에 서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가장 좀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 하면 바로 판소리 다섯 바탕이 아닐까 싶은데요.
3: 네.
2: 설명을 좀 해주시죠.
3: 판소리 다섯 바탕은 저희 전주 세계 소리 축제 그 사실 출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2: 네.
3: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네.
3: 그동안에 25년 동안 이 무대에 안 선 명창들이 없을 만큼 수많은 명창들이 이 무대를 거쳐갔는데요.
2: 네.
3: 올해는 조금 25주년을 맞아서 그 폼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2: 네.
3: 어떤 거냐면 사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전통음악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판소리를 조금 지루해하시거든요.
2: 아무래도 시간이 예. 길잖아요. 그렇죠? 예.
3: 그리고 고루한 그런 음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판소리를 음악으로만 감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2: 네.
3: 사실 판소리는 판에서 불려졌던 소리입니다. 그 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놀이판.

0: 네. 소리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판에서 불려졌던 소리였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완창 중심으로 이렇게 판소리들이 그렇죠. 많이 불려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무대가 아니라 네. 서양식 프로신형 무대에 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객들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 이제 전주 세계 소리 축제는 올해 다시 그 한 200년 전쯤에 그 소리판을 와. 다시 재현시켜 보자. 그 판의 모양으로 돌아가 보자
1: 네.
0: 하는 취지에서 그때 있었음직한 탈춤도 좋고요.
1: 연희.
0: 아니면 예, 각종 연희들,
1: 네.
0: 뭐 줄타기, 남사당 패거리들의 개인기들 이런 것들과 함께
1: 네.
0: 그 중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판소리를 집어넣어 보자. 해서 소리판을 재현하는데 핵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가장 큰 극장인 2,300석짜리 극장을 프로시니엄 서양식 극장으로 쓰지 않고
1: 네.
0: 소리판으로 바꿨습니다.
1: 그러면 네. 구조 자체도
0: 네.
1: 다 변경을
0: 무대 자체를 바꿔서 무대 위에도 관객들이 많이 올라가서 앉게 되고요.
1: 네. 네.
0: 그래서 함께 정말 동구 밖에서 함께 정자나무 아래서 함께 즐기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어떤 완창 중심 무대에서 소리꾼이 소리를 하고 객석에서 관객들이 그냥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그야말로 판이 펼쳐져서
0: 네.
1: 연희, 굿 그리고 관객들까지도 이제 참여가 가능한 그런 판이 펼쳐지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와, 훨씬 네. 재밌겠네요.
0: 네.
1: 그럼 다섯 바탕이 다 모두 그렇게 진행이 되는
0: 네, 다섯
1: 거예요?
0: 바탕이 저희가 이제 축제가 5일간 벌어지는데
1: 네.
0: 그 5일 동안 하루에 춘향가의 날, 뭐 심청가의 날 해서
1: 네.
0: 판소리 다섯 바탕의 5일을 전체가 그런 형태로 기획됩니다.
1: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 이렇게
0: 네.
1: 다섯 바탕이 이루어질 텐데
0: 네.
1: 어떤 분들이 또 소리를 해주시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0: 장문희 명창이 춘향가를 부를 거고요.
1: 네.
0: 송재행 명창의 심청가, 그 다음에 김차경 명창의 흥보가, 그 다음에 적벽가에는 왕기성 명창,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세미 명창이 수궁가로 나서게 됩니다.
1: 네. 이제 어떤 판이 만들어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지역의 전통 예술 공연도 준비가 돼 있잖아요.
0: 네.
1: 이것도 굉장히 지금 풍성하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일단 그 굿들이
1: 네.
0: 놀이마당 야외 공연장입니다.
1: 네.
0: 놀이마당에서 이제 굿들이 펼쳐지는데 저희 그 여성농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1: 네.
0: 김소라 씨의 안녕 평안굿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창농악이 무대에 서게 되고요. 그 풍물꽃이죠. 풍장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강릉 단옥꽃이 또 옵니다.
1: 네.
0: 사실 이 굿이라는 단어가 전통적으로 볼거리 혹은 공연을 대체하는 단어였었거든요.
1: 네.
0: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노인들이 시골 노인들이 그랬습니다. 뭐 야 굿 들어왔다. 혹은 굿 보러 가자.
1: 네, 네.
0: 이것은 정말 그 샤머니즘적인 굿이 아니라 그냥 볼거리라는 것을 의미를 했었거든요.
1: 어떤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봤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굿을 평일 그 3일 내내 모든 놀이마당의 시작은 굿으로 시작을 하자 해서 지금 굿을 배치를 했습니다.
1: 네. 시작을 굿판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흥겸을 쫙 불러일으키는
0: 네.
1: 그런 무대가 펼쳐지겠군요. 자, 이렇게 전통의 울림과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전주 세계소리축제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만큼 또 우리 음악과 세계 음악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교류와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또 어떤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초청을 받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0: 네,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아주 오랫동안 세계 월드뮤직과 많은 교류를 해왔었습니다.
1: 네.
0: 대표적으로 20년 전에도 아예 그 월드뮤직의 대표적인 축제인 그 워메드 축제의 일부를 아예 통째로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1: 네네.
0: 물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과 반대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었습니다만
1: 네.
0: 어쨌든 전통음악을 세계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현대 음악까지 아우르는 데 있어서 전주 세계

0: 예술의 축제는 좀 앞장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올해도 아주 좀 드문 공연들이 보기 드문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1: 오, 그렇군요.
0: 네. 동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그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좀 힘든
1: 그러니까,
0: 나라인데요.
1: 예.
0: 말라위에서 2인조 그룹인데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핫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 네.
0: 원래 거리 음악을 했다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1: 네.
0: 현재는 캐나다에서 지금 투어 중에 있습니다.
1: 와.
0: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말라위의 보컬들하고요.
1: 네.
0: 또 인도, 또 캐나다, 그리고 또 유럽의 전통 음악, 그러니까 클래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폴란드의 그 팀들이 또 들어와서 우리 한국 전통 음악과 함께 콜라보 공연들을 진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이른바 그 아리랑 앤 쇼팽이라고 지금 제목을 붙인 것들인데요. 이 폴란드 팀들하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교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연주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돼버렸는데요.
1: 그렇군요.
0: 올해도 아주 좋은 무대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요즘 좀 아리랑이 또 핫한데
0: 네.
1: 쇼팽과 아리랑의 만남이라
0: 네.
1: 이것만으로도 정말 기대를 불러모읍니다. 그야말로 말씀해 주신 대로 폴란드, 인도, 캐나다, 말라위, 한국, 이집트의 마지카 밴드까지 아주
0: 네.
1: 풍성하게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서 사실 53개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을 만한 그런 공연일
0: 네.
1: 것 같아요. 위 원장님께서 가장 기대되는 공연을 하나만 꼽으신다면 어떤 거를 해주실까요?
0: 하나만 꼽기에는 좀
1: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0: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판소리 다섯 바탕 그리고 또 그 앞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의 무대에 서게 될 젊은 판소리 주자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분들이 바로 같은 무대에서 앞서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해외 팀들과의 공연은 저희가 해외 팀들만 공연하는 게 아니고
1: 네.
0: 우리의 판소리 창자 혹은 우리의 전통음악 연주자들 이렇게 함께 연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전주 세계소리축제만의 특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런 그 해외 팀들과의 콜라보 공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1: 네.
0: 우리 그 한국 음악의 미래를 걸머지를 흔히 이제 소리 넥스트라고 해서요. 소리 프론티어
1: 네.
0: 해외 진출할 팀들을 선발하는 그런 어떤 경연대회라든가
1: 네.
0: 이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제가 원픽을 여쭤봤지만 사실 원픽을 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0: 어렵습니다.
1: 힘들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세계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신선하고 흥미로운 월드 뮤직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0: 네.
1: 그동안의 어떤 판소리 완창이 아닌 새롭게 펼쳐지는 판의 무대 어떤지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5년, 25회째를 이제 맞았는데 어떤 우리 전통의 소리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는 어떤 기획을 꾸준히 한다는 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새롭게 시도한 게 또 있더라고요.
0: 네.
1: 아, 이게 또 요즘 AI 시대다, 뭐 AI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술의 영역에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어떤 거죠?
0: 제가 학생들에게 네. 질문을 한번 기습적으로 해봤습니다. 혹시 1년 동안 AI로 리포트를 써본 사람 그랬더니 전원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1: 네.
0: 젊은 교수님들이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1: 네.
0: 본인들도 AI로 그걸 평가를 한대요.
1: 아, 평가를요?
0: 예. 그래서, 야, 이건, 그래서 이제 신문 칼럼을 그런 제목으로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없어지고 AI가 글을 쓰고 AI가 그걸 평가하는 시대 아니냐. 이제 좀 그 한탄적으로 쓰기는 했습니다만
1: 네.
0: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또랑광대라는 걸 소리축제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 경연대회가 있었고 한때 그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또 네.

0: 소방대라고 하면은 뭐 소리를 잘못 부르는 그냥 동네 소리꾼 뭐 이런 정도.
1: 아마추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큰 강이나 바다에서 소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동네 또랑에서 예, 부르는 그런 가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또랑 광대가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의 또랑 광대가 아마 AI로 만들으라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소리에 관심이 많이 없어지는데 그네들이 잘 다루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소리판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깜짝 놀랄 만큼 너무나 재밌고 또 해학적이고 풍자적이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AI라는 게 우리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지금
1: 그렇죠.
0: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
1: 맞아요.
0: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길을 우리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일을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1: 아니, 사실 이제 예술의 영역은 그래도 사람이 하는 어떤 감정을 다루는 일이고, 그리고 AI가 침범이란 단어도 좀 그렇지만, AI가 들어오기에 가장 마지막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딱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현대 기술과 소리가 만나서 어떤 또 진화를 만들어낼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주세계 소리 축제 올해로 25번째를 맞았는데요. 기대하시는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0: 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들려오는 것일
1: 그렇죠.
0: 뿐인데요.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이 소리를 가지고 축제를 만든 전주세계 소리 축제야말로 바로 참여자의 마음에 가장 진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이런 축제가 아니라 진짜 참여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정말 유쾌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제를 즐기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25년 동안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이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축제입니다. 세대를 이어 장르를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기는 축제로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더 새롭고 신선한 공연으로 돌아온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김정수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랐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12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아키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여성 연극인의 도약과 비상을 목표로 시작한 여성 연극제가 올해로 11회를 맞았습니다. 2013년 한국 여성 극작가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의 여성 연극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연출가, 극작가, 무대 디자이너, 번역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을 소개하는 축제의 장으로 확장됐습니다. 기획전, 연출가전, 작가전, 세대 공감전 총 4개의 작품과 부대 행사, 시민 독백 대회가 열리는데요. 개막작은 8월 6일 1세대 여성 극작가인 김자림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이민선을 시작으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연출가전에서는 독일 시인이자 희곡 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작품을 각색한 사천의 착한 여자가 9월 2일부터 열리는 작가전에서는 연극 당신의 쓰고 쓰니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또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드림시어터에서 열리는 세대 공감전에서는 한국극작가협회의 살아남은 자의 이력서가 펼쳐지는데요. 시민과 창작자가 함께 즐기는 축제 여성연극제는 9월 13일까지 서울연극창작센터와 소극장 드림시어터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여성연극인들의 다채로운 무대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전기 장비들이 있지 않은 시절에 악기들이 내는 음들은 결국에는 사실 뭐 나무나 뭐 쇠나 가죽이나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자연물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매력을 빨리 느끼고 좀 더 편안하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0: 이번에 나온 PD와 다현일입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많이 하나요?
1: 네, 뭐 가끔 이제 새 앨범 나오신 분들 이렇게 가끔 하시는데.
0: 표시 드릴게요.
1: 오, 아, 정말로요?
0: 네네.
1: 아, 근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0: 네, 괜찮아요.
2: 뭐 도와드릴까요?
3: 까르마 누리.
4: 제가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그 힙합 음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게 진짜 옛날 어떤 펑크 소울 음악들이 많거든요. 민속 음악 특유의 질감이나 어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악기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고래아를 만나면서 그것들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

0: 어떤 전통적인 면도 들어있고 또 포크적인 면도 들어있고 뭐 락적인 면도 뭐 그냥 팝적인 면 그러니까 최근 사집에는 조금 이렇게 사이키델릭한 질감도 좀 들어있고 또 R&B적인 면까지 들어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게 저희 색깔 같아요.
1: 이제 고래아만이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이랑의 작업도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소속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경솔 씨가 하는 공연을 제가 조금 같이 도와드리는 역할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뭐 연주도 하고 있고 편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금학은 기본적으로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공통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꾸며지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모습으로서의 음악적인 매력들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변화에 대해서 거는 기대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작업물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0: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특히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만 30분 정도. 어, 죄송합니다.
1: 어, 괜찮아요.
2: 저기요.
0: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대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해체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동백타령입니다. 동백타령은 남도민요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동백꽃의 예창과 연인들의 설레임이 줄을 이루는데요. 장단이 점점 빨라지면서 노래의 멋과 흥이 더해지는 작품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경쾌한 장단 속에서 우리 민요의 멋과 흥을 잘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흥겨운 무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절한 감정의 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김진현 선배님의 판소리 심청가중 집이라고입니다. 심청가중 집이라고 대목은 신봉사가 딸 심청을 두고 먼저 돌아가신 곽씨 부인과 작별한 뒤 적막한 집에 돌아와 갓난 아기인 심청과 함께 우는 장면을 노래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중몰이 장단과 개면조로 구성되어 신봉사의 피통한 심정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진현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보 봉사님 죽은 사람 따라가면 저 어린 자식은 어찌시려 하오. 어서 어서 가옵시다. 신봉사 할 일 없소.

집으로 돌아올 때 봉인들께 백백치야 하지 코고 집이라고 들어오니 부어 근처 막하고 방안은 왜 피어난디 신봉사 실성 발광 및 지난디 알싸 덜싸 춤도 추고 하하 웃어도 보고

울음물제. 그때여 희덕음이 하얀 꽃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아, 이 아이를 보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그 기덕음인가 이리 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저좀 주소. 기덕...

누느냐? 강복수 생일오구나. 내가 젖을 투고도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응아 신봉사화가 나서 아나 으

0: 고보살이라 아이를 두루 안고 아이고 내 새끼야 어서 날이 새면 저스러도 비교주마 우지 마라 내 새끼야
1: 신봉사의 애절함과 비통한 심정이 마음속으로 전해져서 깊은 울림을 주는 무대였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흥겨운 우리 민요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무대는 진서하 친구의 오봉산 타령, 군밤 타령, 밀양 아리랑입니다. 오봉산 타령은 경기 지방의 대표 민요로 빠르고 경쾌한 장단에 해학적 가사가 어우러져 흥겨움을 주는 노래입니다. 군밤 타령은 겨울 군밤 장수의 삶을 익살스럽게 그린 노래로 반복적 리듬이 특징인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밀양 아리랑은 경상도 민요로 힘차고 빠른 장단과 애환을 담아 구성지게 표현한 곡입니다. 그럼 진서하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너무나 귀여운 서아 친구의 흥겨운 무대에 어깨가 절로 들썩여지는 무대였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궁중 건무입니다. 건무에 대한 설화가 전하는데요. 신라시대 소년 황창랑이 적국 백제의 왕 앞에서 건무를 추다가 칼을 던져 왕을 죽이고 본인도 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신라 사람들이 애국소년 황창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황창 모습의 가면을 쓰고 건무를 추기 시작한 데서부터 유래하는 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멋과 절도가 살아있는 인상 깊은 무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가 살아있는 듯한 흥미로운 무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대, 제가 함께하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소운 친구들의 수군가 중 호랑이 부름부터 자라 목 내렵 대목입니다. 수군가 중 호랑이 부름은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알고 불러 호랑이가 내려오면서 자라와 함께 통성명을 하며 자라의 목 내력을 듣는 대목입니다. 그럼 소리 소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0: 저희가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0: 감사합니다.
2: 그때여 별주부 후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하여 퇴짜를 호짜로 붙여 한번 불러 보는 뒤
3: 자기 주둥이 벌근 어공 얼숭덜숭한 게 퇴퇴퇴 호세요나리오
4: 허고 불러노니 척척 산중에 호랭이가 세번말 듣긴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0: 데려와.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버린 새똥 같은 거밖에는 없지.
1: 아니, 이것이 날 부르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등을 납작이냐?
0: 허구 구함 질러보니 아무 대답이 없지.
1: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2: 그 억새 발톱으로 달아 복판을 꽉 짓고 먹기로 작정을 허니 자라 겨우 이뿌리만 돼요.
3: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1: 아이가 이것이 날들어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3: 예, 저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잘하라 호우.
4: 호랭이가 잘하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자, 조건이면 정조차 너를 산 채로 풀에 살라 술래 탕 먹었으면 만병 회춘 병약이라 말 말고 먹자.

0: 목을 길게 빼고 호랭이 앞으로 바싹바싹 달리며
1: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2: 아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아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겠소! 어찌 그리 조그마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1: 이놈!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0: 거시기를 꽉 물고 뺑뺑 돌아놓은 것이 호랭이가 으뜩 봤던지 거기서
1: 저 강경도 대수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했었다.
2: 수군가를 좀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생동감 있게 준비하였는데 재미있으셨나요?
3: 네!
2: 5살, 6살 아이들도 작지만 국악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는 어른들 못지 않습니다. 쭉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6번째 무대는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장기 타령입니다. 장기 타령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잡가입니다. 중국 고사나 인물을 다루기도 하고 덕담 및 서정시 등이 들어가는가 하면 제주도 풍속도 들어가서 엮어나가다가 맨 끝소절에 장기에 대한 사설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0: 다양한 이야기가 이어지며 장단의 재미가 느껴지는 즐거운 무대였습니다.
1: 어?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우리 국악의 다양한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시죠?
0: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마지막 무대는 더욱 신명나는 무대로 즐겨보실까요? 일곱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농악 장단을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재의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오늘 302회 영재아늄회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대린이었습니다.
2: Are you good?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전주문화재단 AI 국악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랐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악기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악기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 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AK밴드 국악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0: 기악, 그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다공을 불러들여 기화상을 그린나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오징어로 먹가로 양도 하필을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번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 승지강산 경계보던 눈물이오 홍래 방자문 무중에 짧았던 고그리오 난 초진 초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오 대한엄동 설안 부궁안 오르던 달그리고 두기난 쫑근 두는 도우리도 어리허리난 늘신공냉인볕도 좌변정산 요어는 녹수인이 녹수청산은 일곱은 창성인으로진 양유석 들랑강으달랑 오락강으라강 주춤선난 토끼 산중태월 보커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어서 더안 손자

놀아 업고 놀자.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판소리 수군 가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이 대목은요, 18세기경에 처음 선보인 뒤에 또 19세기 초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판소리는요,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창들이 기존의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와 소리를 넣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판소리에 담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정은혜 씨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적적한 심야가는 술상 차려 들리우고 오그로 내려가서 야야 춘향아 날 지운 뒤 장척 어떠냐 진즉 와서 보자더니 자연이 타서여 이제 와서 보는 일을 부딘도여 생각 말아마는 너는 고집 똥백랑터라 허물할 손 우리 인생 세세현년이 젊을 손과 구십 춘광 두견이도

부르다가 화불송춘 춘자거라. 삼촌이 점진하면 낙

0: 헐.
1: 일세 공안 여자 몸도 소녀 시절 실세 정부 허거리 사랑 타가 영영 건군 허송어여 비밑 태설이 치면 따를 남자 없느니라 사람 한 번 죽어지면 동망 산 일분 돌아 너 죽어도 흙이

정은 물러가고 신정이 미우면 그 언니 좋을 소냐 내 오늘 마치

강병여 나와 같이 들어가자. 춘향이 이 말 듣고 말인즉 울레만은 송백죽 굳은절행 내가 이 회절이 내고 지빈함과 달러 장차명을 바치려니 사또 전에 여쭙기를 춘향을 알아보니 회절

0: 서열아
1: 아지
0: 난향이 무색하여 가져갔던 주안을 권하는 채 먹는 채 허망히 돌아가고 주냐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난양이가 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가 회유하는 대목을 감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은혜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준수 씨.
0: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방금 사실 판소리 한 대목을 들려주셨는데 네. 지금의 의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 네. 아주 외국에서.
1: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0: 막 귀국한 약간 소프라노 같은데. 오늘 어쨌든 저희 아지트에 처음 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1: 네. 역시 준수 씨처럼 화사하고 화려하고 네.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빛내보려고 네. 제가 화려하게 드레스를 한번 입어봤더니 우리 준수 씨가 계속 놀려서 네. 참 많이 부끄럽네요.
0: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실 정은혜 씨가 항상 한복을 입는 모습이 더 저한테는 익숙한데 오늘 이렇게 어깨

0: 선을 돋보이셨습니다.
1: 아, 네네. 아주 쑥스럽지만 한 번씩 또 도전해보도록
0: 한번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아니에요, 넣어주세요.
0: 아니요, 시청자분들께 아니에요. 처음 인사드리는데 일어나시세요.
1: 아유, 아닙니다.
0: 아, 네. 네. 아름다우십니다. 또 이렇게 귀걸이까지 포인트가 네. 아주 화려하신데 또 이렇게 저희 아지트 오셔서 우리 판소리 한 대목을 또 시원하게 열어주셨어요. 네. 이 대목이 사실 눈 대목은 아니지만 네. 이 추장가의 서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이 대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정정열제 추장가 중에서 사실은 숨은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스승님이신 최승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창하신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야질자질하면서 정정열제 특유의 점잖고 공력 있는 소리 성음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아지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사실 정원혜 씨는 7살부터 판소리를 시작해서
1: 그렇죠.
0: 지금까지 이 판소리를 이어오고 계시는데 네. 판소리를 쭉 해오시다가 이 완창이라는 거를 사실 5번 이상, 그러니까 횟수로는 12번 이상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사실 어떤 기록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늘 학습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나중에 아주 먼 훗날에 정말 큰 소리계 거목이 됐을 때를 네. 기대하면서 늘 학습의 부족함을 완창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채워가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판소리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생각하시는 판소리의 가장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드렸듯이 판소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공력을 들여야 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 세월을 낚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닦아야지만이 빛날 수 있는 게 판소리인 것 같고 네. 그만큼 소리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판소리의 참 멋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너무 어렵고 더 정진해야겠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0: 그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소리에 대한 생각도 1년 1년 좀 다를 것 같고 또 네. 무대에서 임하는 모습 또한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또 판소리면 판소리 또 작품 안에서의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뮤지컬 장르를 또 도전하면서 또 뮤지컬 배우로서 또 무대에 서고 다양한 무대들을 또 해오고 계세요. 네. 또 이 창극 아까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도 사실 있잖아요.
1: 네.
0: 살로메 작품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0: 또 소리꾼으로서의 정은혜 씨의 모습, 또 작창가로서의 소리를 짓는 일, 그게 또 좀 다르면서도 새로운 또 도전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작업하시면 또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창극 살로매는 이미 김준수라는 살로매를 두고서
0: 아유, 그런
1: 제가
0: 자료 빼고 얘기하세요.
1: 네, 작창을 작창가로서 사실 어떤 배우가 맡을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네. 그분의 보이스 컬러라든가 그분의 성향이라든가 그분의 극적인 행동들을 연상하면서 음악을 그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준수 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를요?
1: 네, 좀 더 매력적이게 우리 준수 씨가 살로메로 분할 수 있도록 음악에 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고요. 네, 사실 그만큼 저는 작창을 훌륭하다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준수 씨께서 무대 위에서 그 요한의 목을 두고 절규하는 대목을 봤을 때 아, 작창 그 이상의 걸 표현하는 배우로구나.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대에서 바라봤습니다.
0: 또 저렇게.
1: 네, 그래서 저희 창극 살롬에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창이란 건 정말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소리를 하는 행위자로서가 아닌 이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배우에게 전해져서 무대에서 구현했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서 많이 깊이 더 소리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도 분명합니다.
0: 제가 살롬의 작품을 만나면서 정말로 이거는 본인만이 부를 수 있는 곡을 정말 나를 죽이려고 살롬을 이렇게 작창했구나 느껴질 정도로 네. 정말 어렵게 작창을 하셨어요. 그 난이도의 정말 어떤 상으로
1: 저는 사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김준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살롬의 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창극사의 실험적인 작품으로서 아, 이 작창은

0: 마치 리스트의 초절 기교처럼 정말 훌륭한 배우가 아닌 이상은 노래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조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0: 네.
1: 그때 보고 영상 보고 그 영상에서 그 느껴지는 에너지와 파워가 이런 음악을 누나가 했단 말. 그러니까 미안해요. 갑자기 네. 이제 누나와 막 시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0: 지금 함께 또 서편제라는 작품을 하고 있어서 송아 누나로서 또 이렇게
1: 네, 좀 네. 헷갈립니다. 지금 이 모습도 제가 좀 적응이 안 돼요, 사실.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저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었어요.
0: 아, 네.
1: 그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꼭 라이브로 한번 이 아지트에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0: 네.
1: 이 단테의 신곡 어떻게 하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걸까요?
0: 제가 국립창극단 재직 시절에 우리 준수 씨하고 함께 재직했을 때 연극 단테의 신곡을 접하게 됐고 극 중에서는 베아트리체 역할이었는데
1: 네.
0: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1: 아, 나와 닮았다.
0: 네. 어두운 숲속에서 방황하는 단테의 모습을 봤을 때 자전적인 이야기로 조금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판소리라는 어떤 저만의 무기로 조금 현대적으로 현대 관객에게 동시대성을 갖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창작 판소리로 한 시간을 구성했었고 발전시켜서 또 이게 낭독 극사운드 프로젝트로 또 변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들려드릴 곡들이 그런 과정에 있는 곡들입니다.
1: 오늘 이 아지트에서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0: 네.
1: 저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요.
0: 네.
1: 사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절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어떤 곡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0: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 순례 여정을 떠나면서 이제 지옥의 문 앞에 통곡의 강인 카론의 강을 건너야지만이 지옥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론의 강에 대한 전경을 묘사한 곡을 한 곡 들려드리고요. 또 한 곡은 인간은 왜 도대체 그러면 신의 섭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악마의 먹잇감이라는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요즘에 작업하고 있는 신작이에요. 이제 지옥을 마친 단테가 연옥으로
1: 네.
0: 네, 오르게 되고 그 연옥에 있는 정화의 의식을 갖는데요.
1: 네.
0: 그래서 정화의 제의와 같은 정화의 노래라는 곡을 여러분께 새롭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정은혜 씨가 노래하는 단테의 신곡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저으라 거기야. 저으라 거기야. 저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으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저으라 거기야. 다시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리. 저으라 거기야. 이곳은 지옥의 강. 저으라 거기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강 앞에 저 안나 자굴 속으로 흐름.

뭐야 너 살아있는 놈이잖아. 빨리 돌아가. 여긴 죽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너를 태워줄 배 따위는 없어. 카로, 화내지 말고 내 말을 듣게. 이건 어떤 의지에 의한 것이라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말게. 야 이 멍청이들아, 더 배를 세차게 몰아라. 내 너희를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보다

마을 속으로

가네. 지옥의 밑바닥. 인간은 왜 고향을, 친구를 배신할까? 자신을 믿고 마음을 열어준 사람을 왜 속이고 죽여야 할까? 왜? 신의 섭리는 인간의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목소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조선의 소리꾼들은요, 춘향이나 심청이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불렀고, 또 이 시대의 소리꾼들은 동화나 현대소설, 그리고 또 외국 고전 등도 소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들은요, 역시 다양한 이야기로 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미학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동시대의 감각으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입가손 스튜디오가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효녀 이야기입니다. 심청가 중에서 그 한 장면부터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여 신봉사 뺑덕이네를 데리고 황성을 올라갈제. 아이 몹쓸 뺑덕이네가 다른 봉사와 눈이 마저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하고 말았구나.
1: 그렇지.
0: 신봉사 기가 막혀. 어라 어라 어라 어라 현철어구의 암전은 우리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고 추천대윤의 딸 심청 생이별도 하고 살았는디 내가 다시 진연을 생각하면 인사불성 새아들놈이다.
1: 그렇지.
0: 막담을 덜컥 지어놓고

한다.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이 나서 맹세.

빙덕이니야. 빙덕이네. 새끼처럼 없으려나. 니 그럴 줄래 몰랐다. 황성철님 온무원 길을 어이 찾아 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있거든요. 앞에는 무서운 산이 있다.

말이네. 빈덕이네야 오지고도야 소컨년 눈뜬 가장 배반캐도 사람치고는 못할 텐디 눈 어두운 달 버리고 네가 뭐

0: 거동보소 벌소리 듣더니 반긴다.
1: 아이씨구
0: 할시구나 반갑다. 6월 염천 더운 날 장발여서 목욕을 오면 서으른 마금도 잊을게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이니 얼씨구나 반갑다.

자, 물안 춘목을 듬뿍 쥐어 양치질도 고여보고 또 한 주먹 텅뻑은 쥐어서 가슴도 헐헐 문지르며

0: 네. 고수 두 분에서 맞춰서 소리를 하는 아주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입가손 스튜디오의 이승희, 이향아, 그리고 김홍식 이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정말 인상적인 무대를 또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 무대는 두 분께서 같이 함께 고수 두 분과 같이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요?
2: 저희가 입과 손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으로 만든 판소리인데 고수가 두 명이니까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치게 됐습니다.
0: 그 입가손 스튜디오가 17년도에 이제 어쨌든 창단을 해서 정말 꾸준한 작품들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초째 심청가 그리고 또 강산째 수궁가를 비롯해서 동화, 뭐 현대 소설, 외국 고전 등을 재해석한 이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안데르센 동화도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와, 진짜 근데 어떤 느낌인지 조금만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 혹시?
3: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안데르센의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와 미운오리 새끼 두 편을 저희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의 할머니의 반응을 소리로 만든 대목이 있거든요. 자, 모두가 박수로 신나게
0: 그럴까요?
3: 살려주셔야
0: 네네. 아니, 또 고스 두 분께서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3: 아시구나, 잘 씻고 썩은 사과가 한 자루라니 영감이 청에 나가 귀한 것을 가져왔네. 자전거도 좋고 메가폰도 좋지만 1년 내 두고 볼 썩은 사과만 어디요? 아이고 여보 영감, 오늘 아침에 옆집 준수 할머니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사과를 얻으러 왔었지 뭐예요.
0: 그래갖고
3: 아이고, 그런데 영감도 잘 알지 않소? 우리 집 사과나무에는 보통 사과가 열리질 않으니 내그 준수 할머니에게 말했지요. 아이고, 사과가 없어 나눌 수가 없으니 어디 썩은 사과라도 있으면 꽂아주고 싶구려. 아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영감이 그걸 알고 이렇게 썩은 사과를 그냥 한 자루나 들고 왔을까요, 그래? 하나만 더 기쁠 것인데 한 자루나 굴러 들어왔으니 이만한 부자가 또 있으랴.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 어시구나, 차시구.
0: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우리 판소리를 재밌고 또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설 레미제라블을 또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저희가 이제 판소리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판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완창 판소리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하면 이건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시대 여러 소리꾼들이 계속 덧붙이면서 길어지고 깊어졌다. 그럼 우리도 판소리를 한 번에 다 만들 것이 아니라 좀 토막토막토막 소리로 만들고 이걸 좀 완창으로 엮는 판소리적인 창작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막 찾다 보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누구나 아는 긴 서사를 저희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각각의 토막 소리로 만들고 그걸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은 완창 판소리로 또 엮은 이런 시리즈가 저희 판소리 레미제라블 시리즈입니다.
0: 그런데 또이 소설이 또 우리 판소리로 만들기엔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4: 저는 그 책을 굉장히 멀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0: 굳이 그걸 여기서
4: 아,
0: 밝히십니까?
4: 근데 유현진 PD가 저한테 책을 주문했다라고 얘기하길래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두께가 벽돌만한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0: 어쨌든 다 보셨나요?
4: 그럼요.
0: 아.
4: 열심히.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한 5분 정도, 사람 이름이 너무 한 20자, 막 20.

0: 25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완독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도 어쨌든 다 보셨네요. 네. 그 며칠 만에 읽으셨어요 혹시? 몇 달?
0: 몇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1: 아, 몇 달이면 그래도 빨리 가셨네요. 1년이 안 돼서.
2: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이랬습니다.
1: 아, 정말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 책에 책을 다 보셨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의 사실 또 그래야 또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작가님의 집에서 직접 또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3: 맞아요. 저희가 지난 5월에 그 파리 유럽의 박물관의 밤 그 기념으로 저희가 빅토르 위고의 집에서 99선 사람들 네. 한 꼭지를 공연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참 토막 소리들을 만들어 가던 시기에 파리를 방문하게 돼서 네. 파리에 간 김에 빅토르 위고 선생님의 집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그 집을 가서 구경하고 하고 선생님 기를 주세요. 저희가 이제 완창 판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이 99선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아예 상상도 못할 시기여가지고 네. 굉장히 선생님이 기를 바꾸자 이렇게 갔는데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 99선 사람들의 네. 또 완창형 판소리 레미제라블을 발표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이 자리였죠.
1: 그럼 분명 이제 공연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또 거기에 관객이 분명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관객의 분위기라든지 그 현지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4: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본인의 나라의 어떤 큰 자랑이잖아요. 사실 네. 빅토르 위고와 레미제라블을 근데 그걸 판소리로 한다는 거에 되게 좀 신기해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큰 에너지를 받고 저희도 앞으로 99선 할 때 좀 하나의 레이어가 더 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레미제라블의 작품이 너무 또 궁금해졌어요. 99선의 사람들. 근데 이 중 한 부분을 또 여기 아지티스 들려주신다고요? 한번 그 오늘 네. 들려주실 대목을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얼마 전에 파리에서 공연했던 그 장면의 한 꼭지인데요. 네. 레미제라블이 어떻게 99선 사람들이 되었는지 약간 힌트를 주는 네. 앞에 서사를 살짝 알려주는 대목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꾸면서 이름도 다 네. 한국적인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장씨가 됐는지 네. 또 팡틴이 어떻게 박미영이 됐는지 네. 그리고 프랑스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99선이라는 배 위의 이야기로 바뀌게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소리꾼이 이렇게 좀 소리로 풀어주는 좀 에피타이저 같은 네. 대목입니다. 그리고 살짝 그 불쌍한 사람들의 한 명인 팡틴, 박미영의 네. 이야기도 짧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그럼 입가선 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라블 99선 사람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지. 아유. 내가 누구냐 소리꾼이 아니더냐. 레미제라블 소리꾼 필터에 넣어 한국판으로 각색하자. 대산이 높다 되하늘 아래 메이건을 고민할 게 무엇이랴. 지금 당장 하나씩 바꿔보자. 소리꾼이 쓸 것이니 태생부터 한국판. 배경은 당연히 프랑스 일리 없고 등장인물도 한국 이름으로.

혁명보이 가부르시는 가열차게 거리를 떠도는 어린 껌팔이 가열차르로 마리우스는 도련님이 웬 말이냐 한국 시정에 맞춰 개장남이 좋겠구나 무너진 집안의 대들보로서 학업을 포기하고 꼬리꼬리한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0: 자, 이제 자베르 하나 남았구나. 가난이고 사정이고 볼 것도 없이 패도 눈물도 하나 없이 소리꾼 눈에는 제일 불쌍한 인간 차베르는 조성만 모아다가 조병렬이 좋겠구나. 아이고, 아 이런 장발장을 빼놨구나.
1: 그렇지.
0: 다들 잘 아시죠? 어. 제일 유명하니 그냥 장씨로 하자. 여자 하기 청년순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엄선해 모았으니 이야기도 바꿔보자. 시대 와 사회를 함께하는 이들 모두 한 배를 탄 운명.

보자. 방망대해를 끝없이 떠도는 구형의 배 위에서 오직 무태가 닿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언제나 배에게 닿지 못하고 99%의 기르는 레미제라블. 배의 이름은 영락 없이 구구선이로다.

동안 타운 라인이 존재가니 그 선을 넘거나 허무는 일은 배를 네모나게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일.

아, 그러니 레미제라블은 모두 북극우에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가장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는데 제일 먼저 한국판 팡틴, 박미영을 만나보던 것이었다.

말도 안 돼요. 물난 죄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미혼모지만 맹세코 내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래로 공장을 나가게 되면 더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버는 돈의 80%가 양육비로 보내져요. 제발 제가 이 공장에 남을 수 있도록 부디 힘써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미영은 꿈속에서 공장장 앞에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구나. 그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으나 더 참담한 것은 함께 일하던 여직공들이 약속이나 한 듯 태도를 바꾸어 그를 욕하는 모습이었구나. 저 염치 없는 년 좀 봐. 그새 공장장님한테 가져가서 꼬리를 치는 거야? 누구 자식인 줄도 모르는 애를 키우면서 뭐가 잘났다고. 걸레 같은 년. 양육비 송금 일정이 다가올수록 미영은 공장에서 쫓겨나던 날의 꿈을 더 자주 꾸었구나. 그때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아이가 있으니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겄다. 단 한 달치의 양육비. 지금 미영에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었구나. 그의 곁엔 돈을 빌릴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들 그들 모두 가난했을 것이 틀림없었구나.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한 달이

돈을 벌게 해주세요. 노파는 미영의 미모가 그대로인지 살피고서 음흉한 미소를 머금었다. 얼마가 필요하오? 양육비, 후불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주민세 열 손가락을 다 합혀보기니 노파는 주억 주억 고개를 끄덕이며 앙상한 손목을 낚아채 힘껏 끌고

살았다. 오직 끈뚝딱 잇몸엔 흥건한 피가 주르르르르르르르 빠질 듯 아려고는 턱에 고통에 정신이 아득. 이걸 대체 어디에 쓰...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를 만나봤습니다. 적벽가는 그 당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를 판소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담은 새로 쓴 판소리가 이 세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판소리 한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판소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눈과 귀 그리고 또 입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 나갔다. 야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2: 사랑 어디여 사랑.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0: 돼요. 분노 분노 분노 분노 자랑다.
1: 예결 밴드 부각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통 무대예요. 아셨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
4: 컷! 다시! 컷! 다시!
5: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3: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4: 레디! 액션!
6: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4: 식중독 컷!
6: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식품의약품안전처.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 창작 국악 동요죠. 별따라 꿈따라라는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다은 씨는 어때요? 어릴 네. 때 동요 많이 불렀나요?
1: 많이 불렀죠. 잘 부르진 못했지만 예. 열심히 불렀습니다.
0: 짧게 네. 한번.
1: 맑게 개인 공원에서
0: 공원이 맑게 개였네요.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잠깐만 불러도 뭔가
0: 잘하시네요.
1: 어린 시절의 추억을 좀 네. 떠올리게 하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0: 맞아요.
1: 어린이들에게는 또 맑은 마음을 좀 담아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0: 그렇습니다. 동요가 가진 맑고 따뜻한 정서, 거기에다가 우리 가락과 장단이 더해지면 정말 더 특별한 국악 동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 국악 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부르는 국악 동요는요, 1987년부터 시작된 국립국악원의 창작 국악 동요제를 통해 발표된 곡들인데요.
0: 네.
1: 우리 가락을 따라 피어나는 동심, 그리고 노래 속에 담긴 친구들의 예쁜 꿈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국악 동요 무대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 늘 해랑 중창단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8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차지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곡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예쁜 꽃들이 잔뜩 피어난 것 같은데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희는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그 옆에 또 예쁜 애, 예쁜 그 자체 느대랑 중창단입니다. 오, 저희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노래도 마음도 모두 예쁘답니다. 예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답니다. 오,
2: 네네. 예쁜 애 옆에

0: 모르는 사람들도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이후에 오랜만에 봤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잘 지냈죠?
1: 네.
0: 그래요. 아유, 혹시 그때 대회 때 좀 기억에 남았던 일 있어요?
1: 네. 국악방송 분장팀 선생님들께서 네.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평소 엄마가 해주던 메이크업보다 낫구나. 더 마음에 쏙 들어요.
0: 네. 쏙 들어요 마음에.
1: 네.
0: 아이고야.
1: 속눈썹도 붙여주시고 아이라인도 그려주셔서 아하. 다들 없던 눈이 생겼다고 눈이 엄청 커졌다고 좋아했어요.
0: 아 진짜.
2: 전문가의 손길.
0: 엄마는 안 해줘요?
2: 엄마는 비전문가.
0: 속눈썹을 안 붙여주셨구나.
1: 네.
0: 그래 그래. 지금 네. 그래서 눈이 조금 커진 거예요?
1: 네.
0: 예쁘네.
2: 오, 예뻐요.
0: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실 네. 저도 기억나지만 워낙 밝고 네. 네. 즐거운 친구들이어서 또 연습하면서 또 즐거운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3: 네, 연습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가사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콧구멍 벌렁 웃는 꽃이라는 가사에서는
0: 예.
3: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콧구멍이 벌렁벌렁 커지고 뱃살을 꿀렁 웃는 꽃이라는 가사에서는 서로의 배를 쳐다보게 돼서 웃음이 터졌어요.
0: 예.
2: 콧구멍 벌렁 너무 귀여운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벌렁벌렁
0: 아유,
2: 벌렁벌렁 예. 오 잘한다.
0: 말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네. 얘기하고.
2: 그러니까 웃음이 터졌어요.
0: 네.
2: 우리 친구들 연습하는 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재밌을까. 또 추억을 만들면서 연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억이 정말 또 많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4: 저희는 공연이 끝나면 다 같이 회식을 하는데요.
2: 회식.
0: 회식을 해요?
4: 특히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정말 즐거워요.
2: 고기.
4: 그래서 요즘은 무대가 기다려지는 건지 회식이 기다려지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회식에 무슨 어떤 고기를 드시는데요? 삼겹살?
4: 네.
0: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죠? 김치 구워요?
4: 네.
0: 그럼 아는구나.
2: 아우 제대로 하네요.
0: 그 이 정도면 근데 노래 부르러 가는 게 아니라 고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함께 같이 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1: 작년 전국 따오기 동요제에서 네. 1등을 하면 선생님께서 다 같이 에버랜드에서 놀자고 하셨거든요. 저희 진짜 열심히 집중하고 네. 열심히 노력해서
0: 그래서.
1: 1등을 했거든요.
0: 1등 와 축하합니다.
2: 멋지다.
1: 결국 1등을 해서 예. 다 같이 에버랜드에 가서 치즈 옥수수도 먹고 야. 츄러스도 먹고 예. 핫바도 먹고 소세지도 먹고 쌀국수까지 에버랜드에 있는 많은 음식들을 거의 다 먹었어요.
0: 뭐 먹으러 갔네. 놀이기구도
1: 많이 재밌게 탔어요.
0: 먹은 것만 기억에 남아.
2: 놀이기구는 짧게.
0: 먹으러 가는 거죠.
2: 네, 맞아요. 네. 또 거기서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무대 말고도 또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5: 네, 저희가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일릿의 이츠미 댄스를 준비했는데요.
0: 네.
5: 한번 보여드릴게요.
0: 기대됩니다. 아일릿. 예,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예.

0: 네, 너무 멋집니다.
1: 네.
0: 정말로 노래도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추고,
1: 끼도 많고.
0: 예, 매력 넘치고 재미있는 느레랑 중창단인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말 예쁘게 예쁘게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국악 동요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잡았다. 어깨춤이 덩실덩실 콧노래 부르며 물고기 잡아서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7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 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날샌돌이 물고기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는 모습이 또 국악장단과 어우러지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궁금한 게 세윤 친구는 진짜 물고기를 잡아본 적 있어요?
2: 네. 지난 여름에 아빠와 함께 계곡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휙 낚아채봐도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잘 안 잡히더라고요.
1: 안 잡혀요. 쉽지 않아요.
2: 그래서 이번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자꾸 웃음이 났어요.
0: 잡기가 쉽지가 않죠. 물고기가 정말 빠르잖아요. 네. 우리 세윤 친구는 평소에 물고기처럼 날쌘 편이에요? 아니면 좀 거북이처럼 느긋한 편이에요?
2: 저는 날쌘 편 같아요. 왜냐면 1학년 때부터 매년 반에서 계주 선수로 뽑혔거든요.
1: 육상 달리기 잘하네요.
2: 그리고 학교에서 피구도 자주 하는데 공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거의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이 정도면 날샌돌이 맞죠?
1: 맞아요. 인정입니다. 예, 달리기 빠르고 잘 피하는 날샌돌인데 그런데 이렇게 날샌돌이가 되려면 든든하게 좀 먹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세윤 친구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2: 바로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주먹밥이에요.
3: 주먹밥.
2: 제가 노래 연습을 하러 다니다 보면 차에서 밥을 먹을 때가 많거든요.
1: 그래요.
2: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엄마가 주먹밥을 해주시는데 참치, 멸치, 불고기 등 매일 메뉴가 바뀌는 오마카세급이에요.
1: 아 그래 오마카세급.
0: 오마카세.
1: 주먹밥 맛있겠다.
0: 그날 그날 또 기분 따라 맛도 다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주먹밥이네요. 근데 우리 세윤 친구가 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고요? 어떤 작품에서 활동했어요?
2: 네, 저는 뮤지컬 아역배우로도 활동 중인데요. 뮤지컬 말리라는 작품에서 어린 말리 역으로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다음 작품 연습 중에 있어요.
0: 와,
1: 말리에서 말리 역이니까 주인공이지.
0: 주인공의 어린 시절?
1: 네,
0: 그러면 또 출연했던 뮤지컬 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2: 네, 물론이죠.
1: 그래요, 자.
2: 말리의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안녕하세요, 서말리입니다. 저희 단짝 레미도 인사. 그럼 시작할게요.

0: 와.
1: 예, 진짜 실제 뮤지컬 보는 건 줄 알았어. 저 진짜.
0: 정말 빠져들어가지고.
1: 뮤지컬 현장에 있는 줄 알았어.
0: 어쩜 이렇게 저래요? 하나도 안 떨고.
1: 그러니까, 예. 네. 나중에 혹시 꿈이 뮤지컬 배우인가요?
2: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1: 아, 가수 쪽으로. 네.
2: 노래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하고 누군가가 제 노래를 듣고 웃거나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1: 예. 오,
3: 지금도 멋지지만 10년 후에가 진짜 얼마나 멋진 가수가 돼 있을지 진짜 기대가 되는 세윤 친구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꼭 해줘요. 네.
3: 기억해줘요.
1: 되면은
3: 10년 뒤에 미래의 나, 미래의 세윤이에게 혹시 지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2: 세윤아, 지금도 물고기처럼 열심히 꿈을 쫓아다니고 있니? 비록 어렵고 힘든 꿈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 그럼 언젠가는 잡았다! 또 잡았다! 하고 신나게 외칠 수 있을 거야. 늘 응원할게. 화이팅!
1: 나는 보니까 가수도 좋지만 배우도 잘할 것 같아.
3: 끼가 진짜 많은
1: 연기를
3: 친구예요.
1: 연기를 잘하네. 우리 얘기 꼭 해줘요. 칭찬해줬다고. 자, 파이팅하면서 10년 뒤에 꼭 만나기로 약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자 이어지는 무대도요. 국악 동요 사랑의 남다른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백솔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노래 활동을 해왔는데요. 동요 콩쿠르는 물론 애니메이션에서 노래 녹음을 하기도 했어요. 아름다운 검은고와 함께하는 제 노래 많이 많이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검은고 타자하니라는 곡이었는데요.
1: 네.
0: 아름다운 가야금 자락이 정말 인상적인 국악동요였습니다.
1: 백솔 친구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냈어요. 얼마 전에 소식 들은 게 이사를 좀 멀리 갔다고 들었는데.
2: 네, 맞아요.
1: 어디로 간 거예요?
2: 아빠가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셔서 작년 여름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 끝난 직후에 온 가족이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0: 멀리 갔다.
1: 캘리포니아.
0: 아니 그럼 지금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2: 아, 미국은 6월 초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한국에 할머니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요.
0: 아, 방학 시작해서 온 거예요?
2: 네.
0: 아, 그러면은 이제 방학이 끝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 네, 8월 초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1: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에 와서 근데 이 노래 들어볼래까지 나오게 됐네요.
2: 맞아요.
1: 기분이 어때요?
2: 엄청 좋았어요.
1: 어.
2: 그리고 저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 끝나고 이제 국악동요를 부를 리에 없을 줄 알았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2: 근데 이제 이 노래 들어볼래 나오게 돼서 국악동요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1: 그렇겠네.
0: 오, 저희도 이렇게 이런 기회에 소리 친구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1: 네.
0: 근데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뭐예요?
2: 이제 한국에서는 집 앞에 슈퍼도 혼자 가고
1: 네.
2: 그리고 친구들도 쉽게 만나서 놀 수 있었거든요.
1: 근데
2: 미국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1: 아,
2: 네, 좀 답답하고 심심하고 그랬어요.
0: 심심하고
1: 아, 항상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고
2: 네.
1: 어디 좀 멀리도 가기 힘들고
2: 네, 맞아요.
1: 그게 좀 답답했겠네. 아무래도 한국이 좀 많이 그리웠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언제 제일 생각이 났어요, 한국이?
2: 한국은 항상 그리운 것 같아요.
1: 아, 그게 정답이네.
2: 네, 특히 친구들이 이제 그리웠거든요.
0: 네.
2: 미국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지만
1: 네.
2: 문화가 다르고
1: 어허.
2: 영어로는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깊은 대화를 하기 좀 어려워가.
1: 네. 그렇지, 그렇지.
2: 그래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1: 야, 진짜 맞는 소리만 골라서 하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네.
0: 한국 친구들도 아마 소리 친구를 많이 그리워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기회에 한국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2: 친구들아, 나 잊으면 안 돼. 나도 항상 보고 싶고 많이 그리워. 미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낼 테니까 우리 꼭 멋진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나자.
1: 예, 어른 될 때까지 못 본다는 얘기네요. 진짜 너무 슬프다 진짜. 그 전에 중간중간 좀 봐요.
2: 네.
1: 예.
0: 자, 계속해서 또 다른 매력의 국악동요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5학년 이시우입니다. 저는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담은 창작 국악동요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석헌 준비한 무대입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제38회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 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었죠. 빛나는 연꽃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시우 친구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정말 잘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처음 들었을 때 노래도 예뻤지만 국악가락이 되니까 연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까지 떠올랐어요.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요. 네. 이 곡도 그런 매력이 있어서 꼭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2: 오, 네,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연습도 즐겁잖아요. 근데 우리 시우 친구의 연습을 방해하는 귀여운 방해꾼이 있었다면서요?
1: 네, 바로 제 쌍둥이 형제 연우예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항상 자꾸 따라하는데요.
0: 따라해.
1: 특히 제가 꺾는 부분을 부르면 연우는 더 심하게 꺾으면서 흉내를 내요. 저는 진지하게 연습하는데 너무 웃겨서 연습을 못한 적도 있어요.
0: 아니 그 정도면은 방해꾼이 아니라 경쟁자 같기도 한데 연우도 노래를 잘해요?
1: 연우는 음치예요.
0: 음치예요?
1: 근데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열심히는 한다. 너무 반전입니다. 음치. 쌍둥이 형제지만 이렇게 잘하는데 동생은 음치. 그럼 연우는 뭘 또 잘하는 게 있어요?
1: 연우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0: 운동이구나.
1: 쌍둥이지만 서로 잘하는 건 달라요.
0: 그러네.
2: 와, 쌍둥이인데 노래하는 형과 아이스하키 선수 동생이라니 진짜 멋진 형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시우 친구가 지난 국악 동요 부르기 한마당 출연 이후에 또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0: 그래요?
2: 뭐예요?
1: 네. 방송을 보신 작곡가님께 직접 연락을 받아 한글사랑 나라사랑 창작동요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0: 네.
1: 국악동요 해가 뜨는 고운 땅에 예의로 빛난 민족이라는 곡을 부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었어요.
0: 이렇게 노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2: 대단해요.
0: 예, 방송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작곡가께서 직접 연락을. 야, 진짜 멋진 기회였는데. 그러면 시우 친구는 노래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서 하는 편이에요?
1: 저는 집에서도 공연한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표정도 짓고 성동작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잘 들어주지만 나중에는 시우야 이제 좀 쉬자, 잠깐만 조용히 하자 라고 해요. 그래도 쉬자고. 저는 꿋꿋하게 계속 노래를 불러요.
0: 아 진짜?
2: 진짜 열심히 하나 보다.
0: 노력한 거죠.
2: 웬만하면 그냥 계속해 이럴 텐데 그만 좀 쉬자 그런 거 보니까 그죠?
0: 그렇죠. 시우네 집은 근데 하루 종일 음악이 끊기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공연이나 콩쿨 전에 나만 하는 그런 루틴 아니면 꼭 이거는 내가 좀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1: 있어요.
0: 네.
1: 공연이나 콩쿠르 전날에 꼭 갈비찜을 먹어요.
0: 갈비찜을? 어떻게 한대? 왜요?
1: 왠지는 모르겠지만 갈비찜을 먹으면 공연 전날이나 콩쿠르 전날에는 힘이 나고 기분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공연 전날에는 꼭 엄마한테 갈비찜 오늘 먹는 거 맞아요? 라고 항상 물어봐요.
0: 아 진짜? 그럼 만약 갈비찜이 안 나오고 제육볶음이 나왔어. 그럼 다음날 어떻게 돼요?
1: 그럼 공연 끝나고 사달라고.
0: 아 그래요?
2: 어쨌든간에 좀 먹어야 되는구나.
0: 그래도 괜찮네.
2: 그럼 오늘도 일종의 공연인데 갈비찜 먹고 나왔어요?
1: 네, 갈비찜에 김치랑 한 공기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0: 아 진짜 어쩐지 오늘 소리가 아주

0: 우렁차고
1: 그러니까요.
0: 컨디션 좋은 것 같은데
1: 힘도 있고
0: 우리 시우충은 앞으로도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꿈이 있나요?
2: 네, 지금도 성악을 배우며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2: 저는 꼭 열심히 해서 예술중학과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꼭 하고 싶어요.
0: 진짜 그 꿈 꼭 이루길 바라고 저희가 앞으로도 시우 친구만의 그 맑고 고운 목소리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길 응원하겠습니다.
3: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국악동요의 매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노래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7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별 따러 가자라는 곡이었습니다. 밤하늘이 떠오르는 예쁜 곡인데 네. 지민 친구,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본인도 받았나요?
1: 네, 저는 이 곡을 처음 듣고 나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 같았는데요. 국악 가락 덕분에 마음도 차분해지고 기분도 좋아져서 꼭 무대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곡이에요. 네.
2: 지민 친구 덕분에 저희도 밤하늘 아래서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국악동요를 부를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1: 네.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우수상을 탄 뒤로 국악동요에 관심이 많아져서 천안의 능수버들이란 곡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곡으로 앙상블 오디션에도 합격하고 동요대회에서는 전체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0: 대상까지. 야, 정말 좋은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게 다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내는 결과일 것 같고 우리 지민 친구는 내년에 이제 중학생이에요.
1: 네.
0: 중학생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1: 저는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가장 부러웠던 게 있는데요.
2: 네.
1: 바로 동아리 활동이에요.
0: 아, 동아리.
1: 저는 춤과 노래에 관심이 많아서 춤과 노래에 관한 동아리를 하고 싶은데요. 즐거운 동아리와 행복한 학교 생활까지 할 수 있다니 너무 기대가 돼요.
0: 그래요. 맞아요. 삼촌도 예전에 댄스 동아리 했었거든요.
2: 춤 동아리.
0: 그 단장이었는데. 아, 진짜.
1: 진짜요?
0: 정말. 진짜. 아무튼 그렇고 동아리 얘기를 했는데 네. 표정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럼 반대로 중학생이 돼서 나 이게 좀 걱정스럽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1: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학생이 되면 더 어려워질 공부가 살짝 걱정이 돼요.
0: 공부 걱정이. 예, 공부는 사실 그럼 어떤 과목이 좀 특히 좀 자신이 없어요?
1: 저는

0: 사회가 가장 자신이 없는데
1: 사회?
0: 사회는 암기해야 할 단어들도 많고 어려운 네. 문제들도 많아서 중학생이 되면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1: 아, 사회가 어렵다. 보통 수학이나 네. 영어를 어려워하는데 수학은 괜찮아요?
0: 네.
2: 또 자신 있는 부분 자신이 있고.
1: 사회 쪽이 네. 이제 뭐 지리나 이런 쪽이 어려운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제 생각에 내 중학생이 돼서 이제 노래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책 볼 시간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회 관련 책들을 좀 보고 입학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어요. 힘내세요.
0: 감사합니다.
2: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장기가 네. 있다고 들었어요.
1: 어떤 장기? 네.
0: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춤에 관심이 많아서. 네. 춤을 혼자 독학으로 배우고 있는데
2: 독학으로
0: 이 무대에서 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2: 궁금하다.
1: 봐야죠. 예, 제가 한번 딱 매의 네. 눈으로 보겠습니다. 저도 단장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0: 압니다.
1: 둘이 박자가 마치 한번 맞춰본 것처럼. 아니 저희 딸이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2: 아유 잘 추네. 네,
1: 저희 딸은 좀 그렇거든요.
2: 바로 이 정도면은 바로 데뷔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쳤습니다. 진짜 끼 넘치는 우리 지민 친구 중학생이 돼서도 학교 생활도 잘하시고 공부도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노래 춤까지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친구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지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게요.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호박의 비밀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정말 너무 귀여웠습니다.
1: 그러게요. 지금 나와 있는 라이 친구 너무나 네. 귀여운데 네. 라이 친구는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 노란 호박꽃이 별이 닮았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퉁불퉁 커다란 호박도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어이구.
2: 특히 작은 씨앗이 진짜 큰 호박이 되는 걸 보고 신기하고 놀라웠는데요. 저도 지금은 작지만 호박처럼 커다랗고 예쁘게 자라고 싶어요.
1: 오, 네, 그래요. 아이고.
0: 진짜 노래처럼 생각도 정말 귀여운 친구네요.
1: 네네네.
0: 별을 닮은 노란 호박꽃처럼 우리 라이 친구도 멋지게 자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우리 라이 친구는 꿈이 뭐예요?

0: 저는요, 동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 동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또 호박의 비밀 같은 동요를 만드는 작곡가, 작사가도 되고 싶어요.
1: 오, 라인은 그 동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0: 네, 저는 동요 부르는 것도 좋고 새로운 동요를 듣는 것도 좋아해요. 국악동요를 부르면서 국악동요 매력에도 푹 빠져버렸어요.
1: 나의 친구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인기상을 받았었거든요. 예, 기억나는데 지금 딱 봐도 그냥 인기상 받을만 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2: 인기를 막 독차지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라이 친구는 그때 본인이 인기상 받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0: 엉덩이 춤을 추고 도깨비에게 보여줄 미소를 지어서 인기상을 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때 엉덩이 춤 정말 깜찍했는데.
2: 진짜요?
1: 그러면은 그때 우리 다은 이모는 못 봤으니까
2: 못 봤어요.
1: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2: 어, 진짜?
1: 알았어요.
2: 고마워요.
1: 그러면, 엉덩이 한번 춤 보여주세요.
2: 진짜 귀엽고 깜찍하다.
1: 네, 이거는 정말 라이도 잘하지만 이모도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집에서 맨날 해요, 이거를. 자, 어때요? 잘했어요? 약간 못 미친 것
2: 친구,
1: 같은데.
2: 라이 친구 미안해요.
1: 그래, 그래.
2: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어린 친구가 무대에서도 안 떨고 정말 잘하거든요. 혹시 원래 좀 긴장을 안 하는 편이에요?
0: 저는 사실 무대 오르기 전이 제일 떨려요. 그리고 무대 오르고 나면 떨리는 마음보다 즐거운 마음이 더 커져요.
1: 와.
0: 그리고 사실 이 노래 들어볼래 나오고 싶어서 오래 기다렸거든요.
1: 네.
0: 드디어 나오게 돼서 행복해서 떨리는 줄도 몰랐어요.
2: 아, 저희도 오늘 라이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기뻐요. 잘 왔어요. 앞으로도 종종 나와요. 어,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하던 무대에 나왔는데 좀 보여줄 게 있을 것 같은데.
0: 락킹이요.
2: 락킹?
0: 아직 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추게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야, 그래요. 락킹 보여주세요. 락킹 개인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0: 특별한 그냥 패스 나이트.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대로네 이게. 예?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에. 춤도 계속 배우면은 또 락킹도 엄청 잘하겠는데요? 어, 아니 앞으로도 정말 여러 무대에서 우리 라이 친구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저희 기대할게요.
1: 네.
0: 네.
2: 아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담겨서 더욱 아름다운 국악동요. 다음 무대도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동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매겨라 받아라라는 곡이었습니다. 노랫말처럼 매기고 받고 정말 아주 흥겨운 무대였는데요. 현음중창단이었습니다. 현음중창단은 어떤 팀인가요?
1: 저희는 어떤 곡이든 소화할 수 있는 육각형 중창단입니다. 신나는 곡, 귀여운 곡, 진지한 곡. 어떤 곡이든 저희들만의 색깔로 멋지게 바꿀 수 있는 팀이랍니다.
2: 오, 멋져요. 육각형 중창단.
0: 빠지는 데가 없어요.
2: 여섯 명이라서 육각형인가요? 뭔가 진짜 빠지는 데가 없이 꽉 들어찬 좋은 무대였습니다. 네네. 제가 궁금한 점은 또 오늘 요 불러준 노래가 어떤 곡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1: 매겨라 받아라는 가만히 앉아서 부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고 흥이 올라옵니다. 연습할 때도 거울을 보면 다들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연습이 끝난 뒤에도 콧노래로 흥얼거릴 정도였어요.
0: 그래요? 점점 올라오네. 흥이. 자, 그래서 이게 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혹시?
1: 막상 연습을 하니 신나게 부르는 것과 완성도 있게 부르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0: 맞아요.
1: 흥이 오르면 자꾸 박자가 빨라지거나 소리가 먼저 나오려고 해서 박자에 맞춰 정확히 부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0: 그렇지. 진짜 정확한 분석인 것
2: 맞아요.
0: 같아요.
2: 맞아요.
0: 예. 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네. 에너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선생님도 좀 힘드셨겠는데요?
3: 맞아요. 선생님께서 저희를 차분하게 잡아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0: 예.
3: 선생님 덕분에 신이 나지만 차분하게 흥은 살리되 박자는 지키면서 부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0: 그래요. 지금 되게 차분한 상태 맞죠?
3: 네. 맞아요.
0: 그래, 흥겹고 좋다. 예, 정말 프로의식이 넘치는 팀인데 네. 이렇게 멋진 현음중창단 혹시 다른 팀에는 없는 우리 팀에만 있다 싶은 좋은 거 뭐 있을까요?
4: 저희는 무대를 즐기는 강심장이 있어요. 큰 무대에 서면 누구나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0: 예.
4: 그런데 저희는 대기실에서 서로 손을 잡고요. 파이팅!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렛츠고!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 진짜 떨지 않고 관객들과 즐겁게 놀다 오는 기분으로 무대를 하게 돼요.
0: 야, 멋지다.
2: 그렇군요. 네, 저는 역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떨지 않고 잘해가지고 무대 체질인가 했더니 또 그런 비결이 있었어요.
0: 네.
2: 연습한 대로만 하자. 또 이렇게 같이 중창단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했을 땐 언제예요?
1: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밥도둑이라는 곡으로 2024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예요. 사실 2차 예선 이후에 곡이 바뀌어서 연습량이 부족했거든요.
0: 그래요.
1: 거의 매일 모여서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0: 맞습니다. 진짜 에너지가 네. 넘치는 팀이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정말 좋은 무대를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럼 어때요? 오늘 무대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하고 비교해서 어땠던 것 같아요?
4: 그때는 대회여서 더 긴장했는데 네. 오늘은 정말 즐겼어요. 그 상 덕분에 저희에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정말 기뻐요.
0: 예예예. 진짜 오늘은 좀 더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실력도 그렇고 팀워크도 그렇고

0: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음 중창단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게 노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길 바랄게요. 창작 국악 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맑은 목소리 그리고 예쁜 가락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국악 동요 안에는요. 동요인 만큼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도 녹아있는 동시에 또 국악인 만큼 우리만의 또 멋과 정서가 함께 담겨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대를 보는 내내 마음이 한결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0: 맞습니다. 앞으로도 국악 동요가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노래로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또 행복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국악동요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희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은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현음중창단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허가 둘이 사냥 나갔다. 야
1: 둘이 사냥을 나간다.
2: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3: 사랑 어디였어?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3: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적 좀 사주세요.
4: 펑다 펑다 펑다 펑다 자랑다.
5: 예결 밴드 구강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통 무대예요. 아셨죠?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안녕하십니까.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연주회 사회를 맡은 악장 겸 부지휘자 조다은입니다. 우리 씨는 평택시립예술단 창단을 위해 지난 5년간 많은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평택과 규모가 비슷한 안산의 경우는 28년 전, 부천의 경우는 36년 전에 예술단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지역 예술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규모에 비해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평택은 국악관현악의 시조이자 민속음악의 거장인 지영이 명인이 탄생한 곳이고 국가무형유산인 평택농악과 경기도 무형유산인 평택민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악관현악단을 예술단으로 처음 창단하게 됐습니다.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은 우리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이며 오늘 창단 연주회를 맞이해서 우리 단원 모두는 창단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특색 있는 공연을 기획하여 평택의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평택의 역사, 인물,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평택만의 브랜드 국악을 선보일 것이며 나아가 평택의 소리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으실 곡은 만춘곡입니다. 꼭두각시로 알려져 있는 민요의 원래 제목이 갈까보다였다고 합니다. 그 가락을 주제로 지영이 명인이 60년 전에 국악관현악단을 최초로 창단하여 직접 작곡과 지휘를 한 곡입니다. 우리 음악 역사에 있어 매우 큰 가치가 큰 곡이라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을 기념하는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가야금 협주곡 경토리입니다. 이 곡은 평택을 위시하여 경기 지방의 대표 민요 노래가락, 창부타렴 등 성금년 명인의 가야금 민요가락을 박범훈 작곡가가 가야금 협주곡으로 편곡했습니다. 협연에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한민지 상임단원이 연주하겠습니다. 특별하게도 한민지 단원은 평택에서 태어나 평택세교중학교를 졸업한 평택 출신의 연주자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사와 석사를 졸업한 재원으로 현재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수석입니다. 오늘의 무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들으실 곡은 경기민요 태평가 주제에 의한 여여입니다. 창단 연주회를 위해 특별히 미촉된 곡으로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박천지 교수님께서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출범을 축하하고자 만든 힘차고 경쾌한 곡입니다. 자, 이제 만춘곡을 시작해서 가야금 협주곡 경토리, 태평가 주제에 의한 여여를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지휘에 김재영 상임지휘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평택 민요입니다. 평택 민요는 농요, 장래요, 어로요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돼 있으며 우리 평택의 자랑스러운 무형유산입니다. 오늘 공연은 평택 민요 보존회에서 함께 해주시겠는데요. 평택 민요 보존회는 장래요 보유자로 지정돼 있는 어영의 인간문화재께서 이끌고 있는 단체이고요. 우리 평택의 향토민요 발굴, 보존, 전승 및 발전을 기하고 민속예술 문화교류를 펼쳐나가는 단체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김성국 작곡의 청춘가입니다. 이 곡도 마찬가지로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 연주를 위해 위촉된 곡인데요. 경기민요 청춘가를 주제로 가사에 나타나 있는 정서를 중심으로 인생의 의미를 희망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평택민요 보존회와 함께 최초로 국악관현악으로 편곡된 평택민요와 청춘가를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 박범훈 작곡의 푸살입니다. 오늘 연주회의 주제이기도 한 푸살은 박범훈 작곡자의 스승인 지영이 명인의 피리 푸살가락과 경기제 시나위를 주제로 하여 만든 곡입니다. 박범훈 예술감독님께서 지영이 명인을 기리며 평택시립국악 관현악단의 창단을 위해서 특별히 작곡한 곡입니다. 평택의 소리를 주제로 새로운 국악 관현악곡으로 탄생했습니다. 곡 중간에 나오는 춤에는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살풀이 이수자이신 소리사위 예술단 백은희 감독님께서 함께 해주시겠고요. 소리에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조수민 단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주의 무대 총연출을 우리나라 최고 연출가 손진책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평택의 소리가 아시아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갈 그날을 꿈꾸며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곡 푸살을 지휘해 주실 박범훈 예술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랏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독립국악단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아키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허가 둘이 사냥 나갔나. 야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2: 사랑.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아까 못하겠어.
0: 누가 마치 좀 사주세요.
3: 분노 분노 분노 분노 사랑다.
4: 예결 밴드 부강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통 무대예요. 아셨죠?

0: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무더워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0: 빨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네?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레전드, 빨까기 구단 여러분의 취향낙 인사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보내드리는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두 대국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1: 네.
0: 네. 와, 자세 올바르고 말이지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네? 대단한 묘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국악인, 국악계의 기둥, 국악계의 테들보, 남상일 8단입니다.
1: 와.
0: 지금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의 바르니까 인사 많이 한다 해서 예,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이 벌써 대들보다운 단단함이 보이지요? 이 말하기가 무섭기에 목이 참 힘이 들어가는데. 1978년생입니다. 전북 전주.
1: 오.
0: 아, 출생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1: 오.
0: 거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1: 와, 네.
0: 그리고 이제 박사도 거의 다 됐는데.
1: 네, 네.
0: 스케줄 때문에.
1: 아, 그렇죠. 너무 부르는 데가 많으니까.
0: 예, 예.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1: 네.
0: 어쨌든 이 배운 국악이 네, 제대로 배운.
1: 네.
0: 이 포항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은행원 이원아 씨.
1: 네.
0: 네? 1900이 아니고 2000년으로 넘어갔네요. 2018년.
1: 네. 네.
0: 10년은 아직 안 됐지요.
1: 네.
0: 결혼해서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1: 오.
0: 결혼 이후 독특하지요. 은행에 다녀서 돈도 잘 세고 똑똑하다.
1: 진짜로요? 진짜?
0: 아니 그럼 계숙이랑 살지. 네.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정확해요. 걔는 뭐 순식간에. 네. 너무 이뻐서 결혼한다. 얼마나 듣기 좋아.
1: 맞아요. 네.
0: 그만큼
1: 네. 예,
0: 이 남팔단은 네. 재미도 있고
1: 네.
0: 실력이 출중한 건 뭐 기본이고
1: 네.
0: 또 유머도 있는 기풍의 네. 소유자입니다.
1: 네. 또 4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고요.
0: 신동 맞네.
1: 와,
0: 4살
1: 진짜,
0: 때
1: 그쵸?
0: 어떻게 노래를 하지?
1: 네. 4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고요. 또 10살 때인 1988년
0: 와.
1: 제1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장원.
0: 장원!
1: 네. 그리고 2010년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국악상,
0: 예.
1: 2012년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네, 2013년 전통예술 부문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습니다.
0: 와, 끝이 없겠네요. 네. 상 받은
1: 무엇보다
0: 거
1: 예. 이제 국악의 대중화에 열정이 뜨거운 분입니다.
0: 네.
1: 이에 맞서는 분은 개그계의 허당, 허무개그의 창시자 손원수 7단인데요. 두 분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이웃사 주인이네요.
1: 네.
0: 그러나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승부의 세계는 양보할 수 없어요.
1: 그렇죠.
0: 이 손원수 7단은 참 이미지가 좋습니다.
1: 맞아요.
0: 이 1980년생 서울 출신인데 2023년 10월에 말이죠. 경기관광공사 과장님과 결혼했습니다.
1: 와.
0: 네? 와. 공무원이에요.
1: 네.
0: 네. 네, 하트를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 과장님한테? 부인한테? 네. 슬아에 아유 이뻐라. 이제 100일 조금 지난 이 하송이가 있습니다.
1: 오.
0: 하송이. 늦게 네. 간 것 치고는 이세는 재빨리.
1: 네.
0: 네. 빨리빨리. 네. 애국자지요.
1: 네.
0: 2000년도 그 MBC에서 허무개그 할 때 제가 바로 옆에 코너. 그때가 알까기입니다.
1: 목당시.
0: 네. 대박이 났었습니다.
1: 와, 맞아요.
0: 그 허무한 개그.
1: 네네.
0: 또 어디 가니? 어디 가? 그래. 잘 가. 그래. 하여튼 네. 허무한 개그.
1: 네, 인기 많았죠.
0: 짜부짜부 네. 건데 빵빵 터졌습니다.
1: 네,
0: 당시 인기의 척도를 광고 제의로 평가하잖아요.
1: 네,
0: 보통.
1: 네.
0: 광고 출연 제의만 약 100여 편.
1: 아~ 네. 와, 진짜요?
0: 하지만 100여 편 중에
1: 네.
0: 이 찍은 광고로 떨렁 하나.
1: 왜요? 왜 그렇게 된 거죠?
0: 당시
1: 네.
0: 탑 배우 광고 모델료가 1억 2천 정도 시세가.
1: 네, 네, 네.
0: 그런데 지가 뭐라고 1억 5천을 불렀대요.
1: 아.
0: 네. 건방이 하늘을 찔렀지. 뭐 어쨌든 지나간 얘기고요.
1: 네. 네. 2000년 MBC 11기 공채 개그맨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수상으로는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신인상,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등을
0: 야,
1: 수상했습니다.
0: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네.
0: 드라마 출연도 참 많이 한. 그러니까 개그맨과 탤런트,
1: 네.
0: 개탈맨.
1: 개탈맨.
0: 네, 개탈맨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거지요.
1: 네.
0: 2003년 야인시대, 2004년 단팥빵,
1: 네.
0: 2005년 서동요,
1: 오.
0: 2013년 구암 허준. 사극이에요, 그거는.
1: 네. 네.
0: 그 서동요, 뭐, 그 다음에 2010년 영화, 통키는 살아있다! 통키는 정기가 살아 있어요. 네. 2010년 소시민 네. 본진이 감독 주연 동시에 되는데 난 이 제목 나 처음 들어봤는데
2: 그게 뭐야 또 왜?
0: 내용이 뭐야? 관객수 굳이 뭐 지켜야 할 필요가 있냐? 네.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안주하지 않고 계속 여유를 넓힌다는 거 열정 영화에 대한 열정 아직도 진행형이고
1: 그게 중요하죠.
0: 높이 삽니다.
1: 네네 네, 맞아요. 특히 손원수 칠단은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에서 청년회장 손원수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특유의 부침성과 자상함으로 어르신들의 귀염둥이, 사랑둥이로 통했습니다.
0: 아 어르신들한테 폭발적이에요. 그게 코너가 네. 어떻게 보면 코너인데 네. 일꾼의 탄생이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야 그거 맥가이브 뚝딱뚝딱 못 고치는 게 없어.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진짜 저렇게 솜씨 있으면 내가 직원 하나로 채용하겠다, 스카우트 하겠다. 네. 네? 그만큼 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입니다.
1: 네, 이제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간단하게 진행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인사 후에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와, 이제 그만, 네. 네, 그렇죠. 진검 승부. 아. 그렇죠. 매너 좋게 하자. 네. 네. 2호 사춘이지만. 네. 네. 국악계 대표와 네. 우리 또 코미디계 대표. 네. 네. 자, 포석을 해주시죠. 8알씩입니다.
1: 네, 8알. 예.
0: 뭐, 포석은 자유자재로. 네. 네. 중앙만 안 넘으면 됩니다. 네. 어, 뭐, 그건 뭐 자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야 자, 그러면 손원수 7단부터 먼저 선수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손을 풀죠. 아,
1: 네. 선생님, 저거 욕 아니죠? 네.
0: 욕 아니죠. 손가락을 풀고. 어. 긴장하면 구독.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거 네 그런 정도는 그렇죠. 첫 수가 중요한데 말이죠. 네.
1: 과연?
0: 과연? 떡이 됐네요.
1: 자세에 비해 약하게 나왔네요.
0: 첫 수 이제 첫 수는 사실 긴장이 됩니다.
1: 네네네. 네.
0: 과연? 네? 남상일부터 그렇죠. 동문서답입니다. 너가 갈 길로 가라. 나는 이 길로 가겠다. 근데 위험했어요. 꽤 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네. 선마당이에요.
1: 네. 네.
0: 손원수 7단. 어르신들의 사랑을 하물며 갖고 있는 손원수 7단. 어디 네. 나의 진지에 쳐들어와. 네. 근데 자세는 좀 불안합니다만은
1: 살짝 톱.
0: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1: 네. 네.
0: 예, 초반이고 과감한 승부수를 띄우기는 그렇습니다.
1: 네.
0: 남상일 8단. 네? 자세 보세요. 자세 봐서는 1타 2득 3득 우르르.
1: 맞아요.
0: 네?
1: 자세가 너무 자세가 좋아요.
0: 안정감 있지 않습니까? 대충 쳐도 저 정도입니다. 대충 쳐도 저 정도입니다. 네?
1: 확실히 자세 보세요.

0: 처음부터 다르더니 네. 와.
1: 어느 수를 노렸나 싶었는데 눈 깜짝할세. 와. 역시 자세. 네. 모든 스포츠 이제 알까기도 스포츠로 네. 친다면 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0: 네 맞아요.
1: 폼이라고 그랬죠.
0: 네. 자,
1: 폼이 좀
0: 자세.
1: 자세. 네. 자, 저 보세요. 여유 있는 자세. 그게 이제 기선제압입니다. 네,
0: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1: 네. 자, 과연 네. 그거로 나는 못할까? 아, 못해요. 나는. 나는 안 돼요. 아직. 예, 자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네, 아직 네. 크게 지는 거 아닙니다.
0: 맞아요.
1: 한 점 차입니다. 네.
0: 금방 따라잡죠.
1: 네, 금방 한 순간입니다.
0: 네.
1: 알까기 한 순간이에요. 자. 와! 저게 뭐 기껏 칭찬했더니. 네. 제 정신인가요? 남성이 봤던 실망스럽네요. 네. 우리가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자세 좋고 네 매너 좋다 그랬더니 네 손원수 네 칠단은 힘만 드리고 동점이 됐어요.
0: 네.
1: 여기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성공하면 네 잘하면 1타 2득도 되고
0: 아이고 위험했어요.
1: 죽지 않게 천만다행입니다.
0: 와.
1: 네. 네, 그래서 자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좋아요, 엄지 타법
0: 맞아,
1: 자세를 네 자리를 왜 옮기는지 참 이해할 수 없네요.
0: 이렇게 해도 됐을 것 같아요.
1: 네, 허끄럼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해도 그 정도.
0: 네,
1: 아, 네, 알는 소리가 나요. 네, 저거 무례하다고 근데 저런 자세는
0: 이건...
1: 우리가 이제 자제하자 그렇게 얘기했건만 승부의 세계는 네 그래서 그 와! 그래 치열하게 네.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요 네. 옹기타법입니다
0: 네
1: 미칠 거 없다
0: 네 똑같아요
1: 너 하나 지금. 나 하나 네 그래요
0: 무슨
1: 그 작전도 괜찮습니다
0: 네,
1: 네, 네. 네. 이 동수상응이라고 말이죠
0: 네
1: 바둑도 그렇지 말까기도 늘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네. 상대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리듬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따로 놀라고 하지 말고
0: 네.
1: 저런 식으로 해. 본인이 왔으니까 쳐야 네, 저거.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저 자리가 원래 자리가 바뀌었어요. 별거리 반쪽입니다. 네?
0: 너무 저 자리
1: 네, 근데 자연스럽게 네. 어떻게 저러고 있지요? 네.
0: 본인의 자리인 양.
1: 네.
0: 네.
1: 이왕 자리까지 바꿨는데 한 건 해야지요. 네, 한 건 해야 됩니다. 네, 남상일 8단. 예, 그래도
0: 네.
1: 신중하게 그래도 죽진 않았어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별 수도 안 보여주면서
0: 네.
1: 예,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 있는 두 네. 선수입니다. 이제 예, 수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0: 네.
1: 좋습니다.
0: 유리해요.
1: 네. 아 그런 정도 네
0: 또 논개 타법
1: 네 네 손해 안 보겠다
0: 이웃 주민이라 그런지 사이좋게 지금 계속 동점을 만들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정확했네요 아 그러나 한 2%가 부족했어요
0: 네 아쉬워요
1: 자 돌아 어딜 침범해 그 얄밉지요 네, 특공대를 과연 처치 가능할까요? 꽤기 나왔어요.
0: 너무 긴장했나 봐요.
1: 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0: 네.
1: 제 컨디션을 못 찾고 있는 선수 집단인데 시원한 게 하나
0: 네.
1: 본보기가 나왔으면 네. 좋겠는데 나올 때가 됐어요.
0: 네, 이제 손이 풀릴 때가 된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0: 네,
1: 네 그거 좋습니다.
0: 네, 네.
1: 그거로 네. 네
0: 살짝
1: 네 너무 밀면 안 되고.
0: 정말 너무 안 밀었네요.
1: 너무 안 밀었네요. 네. 그러면 그거 그래. 과연 와! 1타 2득이 나왔습니다. 그 어렵다는 분위에서 와! 한 방에 두 알을
0: 오늘의
1: 알 나왔어요.
0: 오늘의 알입니다.
1: 네. 오늘의 알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알 역시 아름답지요.
0: 와, 멋있어요.
1: 네. 이게 이제 아마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프로는 이 한 수가

0: 네.
1: 그동안 몸살이고 몸살이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나왔네. 그렇다면 너만 있냐? 나 남상일이야. 나 팔단이야. 어딜 까불고 그래. 이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발 그게 성립이 되나요?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남상일 팔단.
2: 안
1: 풀린다는 표정이 있는데 이미 알은 떠났고 떨렁 두 알.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0: 모르죠, 네.
1: 네. 알 까기는 끝날 때까지 네, 끝난 맞아요. 게 아니에요.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네? 야구, 구회 말, 투아웃까지 네. 모르는 상황. 그렇습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다. 내 책임에 물어 가자!
0: 네.
1: 네, 부자 몸 조심이라고 사실은 네.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쉽게 깠어요.
0: 아, 맞아요.
1: 네, 남상일 팔단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0: 네, 조금 네. 더 신중하게.
1: 네, 신중하게. 이제 두 알입니다. 네, 두 알. 자, 신중해야 됩니다. 알은 오르지. 오!
0: 아!
1: 호랑이 굴에 먹이를 갖다 주는 격이 됐어요. 와, 안타깝습니다.
0: 위험해요.
1: 왜 하필?
0: 아...
1: 저거는 능계타법도 가능하지요.
0: 그쵸.
1: 그래도 2대 1이니까 말이죠.
0: 네?
1: 과연? 네, 그렇습니다.
0: 아,
1: 네. 그 정석입니다. 네. 한 점은 이기나 7점은 이기나 승패.
0: 네.
1: 그 점수차는 상관없어. 네. 계속 비웃고 있습니다.
0: 네, 아직 몰라요.
1: 일단 그러나
0: 네.
1: 저 웃음이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0: 네, 맞아요.
1: 모릅니다.
0: 진짜 끝까지
1: 그렇습니다.
0: 봐야
1: 끝까지.
0: 됩니다.
1: 와, 아, 어, 잘했습니다. 네. 그런 정도. 너무 무리할 필요
0: 맞아요.
1: 없지요.
0: 안전하게.
1: 네, 그래서 이제 응수타진.
0: 네.
1: 네가 해봐라.
0: 네.
1: 이거 손님의 꽥 주, 아, 그렇습니다. 이제 굴러왔어요. 요거를 잘 처리를 하면, 그러나 좀 위치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아, 자리를 조금만 옮겨서. 네.
0: 네.
1: 완전 옮기네요. 노골적으로 옮깁니다. 네. 노골적인 투, 프로 기사입니다. 옮겨도 나 좋나요? 나오라요? 저럴 바에는 뭐하러 옮겼는지.
0: 근데 자꾸 자리를 옮길 때마다
1: 늘 옮길 때마다 진통화수가 안 나와요. 뭐 저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은 더 답답하겠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0: 그쵸.
1: 멋지게 자세 가장 멋진 폼. 네? 폼생 폼사 멋지게.
0: 와.
1: 끝났습니다. 네, 크루스맨 죽고 있는 손호수 7단 황일 자실 남상일 8단. 네, 저렇게 좋은가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대결은 손호수 7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제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0: 네.
1: 남상일 8단과 손원수 7단의 알까기 대구 2차전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0: 손원수 7단은 개그맨 오정태, 오지연, 박희순 세 분으로 구성된 그룹 못난이 삼형제를 프로듀싱한 프로듀서로서
1: 네.
0: 또 제2의 JYP를 꿈꾸고 계시다고 합니다.
1: 어디 그것뿐입니까? 네. 거의 해마다 싱글곡을 발표해요. 24년에는 꽃마차, 꽃마차.
0: 꽃가마.
1: 아, 그게 어떻게 되는 네. 거지?
0: 꽃가마.
1: 꽃가마. 꽃가마. 한번 어느 수준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3: 꽃가마 타고.
1: 네, 거기까지. 네. 하여튼 네. 좋은 반응을 얻었지 않습니까? 꽃가마. 네. 그러면 이제 보석이 끝난
0: 네.
1: 자, 2차전 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네.
1: 역시 흑이, 흑선, 손원수
0: 네.
1: 7단.
0: 네.
1: 여기서 인정사정 부를 것 없이 끝낼 것이냐.
0: 네.
1: 네. 그래도 이웃사촌인데, 형인데. 살살 눈치껏
0: 네.
1: 네. 욕심을 안 부리네요.
0: 네, 아주 조심스럽게
1: 그치? 네. 침착하게
0: 네.
1: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0: 네.
1: 네. 그래요. 그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오늘 안 돼요. 떡이 됐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게 또 붙구만 해요. 자, 그렇죠. 중앙에 두 점을 향해서
0: 아니 어디
1: 일부러 봐주는 건 아니겠지요.
0: 근데
1: 네. 그냥 건식입니다.
0: 아, 네. 남상일 팔단은 어머니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한량 중에 한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못 하나도 못 박는다고요.
1: 뭐 저도 못 박습니다. 그래서 보시지요. 네. 그래도 남상일 팔단은 노래로 판소리로 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의 못을 박지 않습니다.
0: 네, 그거 맞죠, 맞죠.
1: 한번 박힌 감동의 못 빼기
0: 네.
1: 어려워요.
0: 네, 맞아요.
1: 네, 남상일 팔단.
0: 네.
1: 자, 다음은 어떤 공격이 될지.
0: 네.
1: 지금 누구 차례인지도 서로 까먹은 것 같아요.
0: 네, 남상일 팔단 차례죠?
1: 네.
0: 네.
1: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일 팔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남상일 팔단이 이겨서 네.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0: 네.
1: 네. 그런 거 시켜. 와! 웃었어! 초풍남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3등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0: 몇 개가 떨어진 거죠?
1: 네. 2등. 와, 와. 이야, 대단합니다. 이에서 남상일. 갑자기 8대 5가 됐어요. 8대 5. 네, 지금 강펀치를 얻어봤고. 그렇게 상태입니다. 손원수 7단 얼마나 우쭐대고 말이죠?
0: 네, 멋있었어요. 오늘 네. 이 장면이 네, 두 번이나 나왔네요.
1: 이야, 와. 이래서 남상일 팔단. 네.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0: 네?
1: 자, 우와!
0: 1탄!
1: 2도, 네. 네.
0: 맞죠?
1: 네. 1점 차이입니다만, 본인이 알도 희생했습니다만.
0: 와.
1: 와. 대단들 합니다.
0: 화끈합니다.
1: 너만하냐, 나에게도 연수가 있어. 두 대국자 승부를 위해서 양보 없는 대국 펼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말이죠.
0: 네.
1: 아까기 대국이 아닌 네. 실제 생활에서는
0: 네.
1: 손원수 7단은 남상일 8단이라면 뭐든 다 한다고 그래요.
0: 아, 정말요?
1: 남상일 8단 딸 돌잔치.
0: 네.
1: 돌잔치 사회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0: 네, 그쵸.
1: 한 살짜리를 네. 즐겁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회가 좋지요. 또 처제 결혼식 때도 태국까지 데려가서 사회와 축가해주는 의리의 사람입니다.
0: 네.
1: 물론 이제 검마비는 조금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리. 네,
0: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스케줄 빼고 이렇게 예, 가는 거니까.
1: 그래도 양보 없는 일전이네요. 자, 남상일. 좋습니다. 1타 2득 다시 대친 김에. 와, 좋아요. 저거 무난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밀면 반칙입니다만 네. 저 정도는 허용됩니다.
0: 네.
1: 이제 몸이 아니고 손가락이 풀리는 네. 남상일 팔단. 네. 지금 갈팡질팡 지금 허둥대는 손원수 네. 출단입니다. 네. 지금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0: 네.
1: 손원수 출단.
0: 네, 지금.
1: 이러다가 역전되는 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그 엄지타법 약간
0: 가볍게.
1: 미는 듯한 예, 썰매타법이라고 그러는데
0: 네, 썰매타법이에요.
1: 네, 썰매타법 이렇게 와, 그 좋아요.
0: 네.
1: 자, 반격이나 썰매타 좋아요. 네, 말끔하게 네. 그런 정도는 보여주겠다.
0: 네.
1: 자,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자, 그렇죠. 이 농개타법 좋습니다.
0: 맞아요.
1: 예, 사석작전이죠, 사석작전.
0: 네. 왜?
1: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0: 아, 지금 너무 여유가.
1: 백수가 아니고.
0: 네, 너무 여유가 있었어요.
1: 네, 사석작전으로 가라.
0: 네.
1: 네. 같이 희생을 한.
0: 네, 사석을 뽑았고.
1: 그러니까, 예, 이. 네. 뭔가 심리적인 상실 상태.
0: 네.
1: 네. 손원수 7단. 약간 여기서 끝나나요? 끝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
0: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1: 와! 끝내네요! 와!
0: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1: 와! 끝내네요! 와! 아유야! 야! 저 자세 보세요. 저 표정 보세요. 남상일. 차다 남상일.
0: 네.
1: 8단. 네? 와! 남상일 팔단 승리! 그렇다면 1대1로 승부는 다시 원점!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여기 있습니다!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대1!
0: 네.
1: 예, 무승부입니다. 자, 포석은 끝난 상태.
0: 네.
1: 손원수 7단부터 공격해 주십시오. 결승전입니다.
0: 정말 신중해야
1: 한 번의 꾀근, 한 번의 실수는 결정타가 됩니다.
0: 네.
1: 그러나 공격해야죠. 그 한수를 향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네. 남상일 탈단도 애매해요. 좀 애매한 수. 네. 좀 공격을 하자니
0: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사이에 끼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럼 남상일 팔단이 잘하는 그렇습니다. 네. 내 갈 길로.
0: 네.
1: 네. 마이웨이.
0: 아, 정말 내 갈
1: 잘못 갔네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길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벌써 이 한라의 꾀으로 네. 갑자기 기울어 보이지 않습니까?
0: 어! 이러면
1: 저거 맞아. 손원수 칠단이 성공을 하면은 천만다행입니다. 자, 천만다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알은 넘어왔습니다.
0: 위험해요.
1: 이야, 위험했어요. 위험 천만. 네. 자,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승전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한정문 어찌 될 것이냐? 한쯤의 운명! 여기 다 뽑, 좋아요.
0: 네.
1: 사석 작전. 네. 그렇습니다. 2대1로 앞서고 네. 있으니까 좋은 작전입니다. 네. 이제 떨렁 하나. 공격하기 참 애매하지요. 아, 사실이 하나를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네? 자, 그러면 역시 피말리는 결승전 각불어놓은 드라마 나는 참 손원수 칠단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붙어있는 저쪽으로 차라리 네? 사석색전을 했어야 했는데 그 멀리 각이 안 나오는데
0: 이렇게 되면
1: 큰 실수가 나왔어요. 자, 최소한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느냐?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느냐? 과연 성공을 하느냐?
0: 살짝.
1: 저, 와, 성공했습니다. 와, 남상일 팔단 역전승. 각불어놓는 드라마. 남상일 팔단 승리. 오늘 알까기 대국 최종 승자는 남상일 팔단 승리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0: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1: 예. 그리고 자, 예, 그럼 네, 저라고 네, 네, 간단하게 한 수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 예.
3: 지화자.
1: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을 하고 이제 드리는 건 네? 남상의 팔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근데 당초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1: 이제 싸입니다.
0: 그러기엔 좀 비슷비슷했어요. 네.
1: 그러니까 엄청 너무 좋은데 근데
2: 이게 갖다 붙인 다음에 마지막 압박의 네.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1: 계속 아유 약간 식경질적으로 하지 마. 성의 있게 예, 이름.
2: 예. 예. 와, 예. 이거 진짜. 오, 사이 너무 이쁘다.
0: 아,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드리고.
0: 예. 네. 네. 네. 와!
2: 야, 영광이다.
1: 아, 재밌었어. 야, 극적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헌가 두 사냥 나갔다. 야
1: 둘이 사냥을 나간다.
2: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3: 사

0: 생리대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1: 생리대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
0: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통원돌이 편시춘 장가소부야 웃들 마소. 대장부 평생사업 건년 넘어가니 동료

알기하니 나도 또한 슬프련만 은과 상심 우대 인생 품마다

0: 나.
1: 아, 좋다.
0: 청춘 꿈을 놀래깨니 백발 소름이 또 깊다.

만 정루 손전들아 너 흥을 자랑하라. 예.

산들을 푸는 상토에 술이 울거나 사르생천에 먼지 먹고 울고 헐리르.

선왕님이 오시리고 황해도 구월산 선왕님이 오시리고 욕지도 전왕봉 선왕님이 오시리고 제주할

집에서는 성주로다. 선왕 성주와 이동심하야 오실 적에 선왕 수부도 다 모시리고 각도의 선왕님이 오시

이라 농사를 잘 시켜주옵시고 가가 호소 1년 12달 360날로 안가태평무수되길 백사여이 시켜주고 눈에는 안 보이고 수족에는 안 잡혀도 선영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 나갔다. 야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2: 사랑 어디였어?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적 좀 사주세요.
3: 펑다 펑다 펑다 펑다 자랑다.
4: 예결밴드 구강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0: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여기도 이쁘다.
1: 우와 여기 아 저 길이 더 이쁘네. 저쪽 길 봐.
2: 아 이게 더 이쁘다.
3: 이거 어디요? 핫도그다.
2: 아니 핫도그는 조금 다른 데.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 너 왜 텐션이 없어?
4: 쓰리 고 랄랄랄랄랄랄랄라
3: 랄랄랄랄랄랄랄라.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왜 한 명이 없어요?
5: 그러니까요. 우리 레미가 없으니까 오늘 약간 느낌.
3: 아예 안 오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4: 고국에 갔어요.
3: 왜?
4: 일정이 좀 다른 일정이 있어서.
3: 뭐 일정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이렇게 맞춰서 오는 거지.
4: 그럼 어떻게 자를까요?
3: 그거를 내 맘대로 되나?
5: 이레마, 이레미 너는 그냥 갔다고 생각하지만 넌 잘린 거야. 정말 안 됐다.
3: 돌아오는 티켓은 필요 없을 것 같아.
5: 아, 아예 한국에서 잘린 거예요?
3: 아예. 아예. 오빠가 입국을 어떻게든 막아볼게. 거기서 다리 새로 잘 잡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행복했었어. 아니
5: 여기 어디예요?
3: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5: 어디예요?
3: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청도입니다.
2: 청도.
3: 청도.

0: 조 씨, 송 씨, 서 씨, 정
1: 여기가 더 오래된 것 같아 이쪽으로 가면.
0: 김 씨, 서 씨, 이 씨, 김 씨.
2: 어머니, 어머니.
3: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탤런트군요.
3: 네 안녕하세요. 가수예요 가수.
5: 가수.
3: 예. 아, 예 안녕하세요.
0: 예 그렇죠. 저는 뭐 같아요?
5: 아 진짜로요? 아,
3: 예. 안녕하세요. 이 남자는 뭐 하는 사람?
0: 저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5: 뭐 사회 보고 안 그러면 가수 하든지. 아.
3: 미아라 살겠지. 네. 예.
0: 아니 근데 여기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저희가 둘러보려고 하는데 이거 뭐 좀 알려줄 사람이 있나요?
5: 이거 안내 이거 지금 출근했나 모르겠다. 그
3: 사람.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0: 제가 사회 보겠습니다. 네, 내가 사회 본다.
3: 안녕히 가세요. 네.
0: 내가 사회 봐야 되겠다.
3: 무슨 말씀이세요 더운데. 아,
0: 자 일로 갈게요 여러분들 가수 따라오세요.
3: 네.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 네, 가수
6: 알아서 하시든지.
7: 뭐 계실라나 근데?
3: 근데 어 계신다.
0: 어 안녕하세요.
8: 어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막 들어와도 되나 여기?
8: 아예 들어오셔도 돼요.
7: 아, 안녕하세요.
8: 어 안면이 많으신 네, 분이네.
6: 안녕하세요. 제가 팬이에요.
3: 아 감사합니다.
7: 어, 그럼 우리 여기 어머니는 원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8: 청도는 어떤 곳이다. 청도는 어떤 게 좋은 곳이 있다. 또 청도는 어떤 유명한 곳이 있다는 설명해 주는 청도군 문화 관광 해설사입니다.
3: 관광해설사.
8: 반갑습니다.
7: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3: 뺏긴 사회자 뺏겼네.
8: 그러니까.
3: 아, 가수나 해야 돼.
7: 제가 사회자였거든요.
3: 예, 뺏겼어요. 아, 그래서
8: 가수나
3: 해야 돼.
8: 지금 제가 사회자로.
3: 네. 네. 네.
7: 그럼 가수나 해야 되겠네.
8: 아,
7: 네.
8: 아 그러시구나.
3: 네. 어떻게 보든지 가수나.
8: 노래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
6: 오늘 아주 승태 한 분의 날이네요.
7: 아니 승태 팬이래.
8: 네 맞아요. 아, 네. 정말 팬이에요. 아 그때 망 뚫고 나오셨을 때 너무 멋있었었어요.
7: 아, 눈을 저희랑은 안 맞았죠.
6: 네, 저희 한 번도 맞았죠.
8: 한번 마주쳐 드릴게요.
7: 이게 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8: 예. 아 근데 예. 여기서만 이럴 게 아니고 우리 밖으로 나가서 한번
3: 가자.
8: 네, 가자.

0: 사회자님.
1: 신기해.
2: 청도의 기록에 보면 네. 청도는 이미 청동기 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0: 우와.
2: 근데 청동기 시대 때부터 해서 일제강점기 때까지 청도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업성입니다. 그러니까 또 성이 남아있는 거죠.
0: 네.

0: 지금 옛날 그 때부터 있던 돌인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1: 응, 맞죠, 맞죠.
0: 와, 너무 좋다.
1: 자, 너무 좋으시죠? 예. 자, 좋은 곳에 오셨으면 제가 이렇게 또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2: 질문. 아, 퀴즈.
1: 퀴즈. 예. 자, 그럼 업성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 아시는 분?
0: 성곽.
1: 성곽. 땡!
0: 아니에요?
2: 읍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1: 맞히셨네.
3: 대박.
1: 자, 업성은요, 지방의 관아가 이치하면서 교육과 행정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네. 그러면 행정과 교육의 중심 이걸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2: 네.
1: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곽을 높이 쌓아서 오는 적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서 그렇게 성곽을 높이 쌓는 거예요. 예. 근데 자, 우리가 방금 올라오는 그 성곽이 쫙 잘려져 있었잖아요.
2: 네.
1: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업성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2: 혀를 뚫었네.
1: 예, 혀를 뚫게 되고 그런 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K-POP이 전 세계로 지금 예, 펼쳐지고
0: 맞습니다.
1: 이상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아마 떨어뜨려 뭐지 않아. 케이팝에 대해
0: 맞습니다.
1: 생각을 하면서 예. 예, 우리 업성도 문화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는 완벽하게 복원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2: 그러면 이 세계로 저희 또 K-트로트가 뻗어 나가려면
1: 네.
2: 신승태 씨가 여기 또 청도에서 한번 또 이 기운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1: 아, 그렇죠.
2: 예, 네. 노래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 감사합니다.
0: 노래가 뭐가 있을까?
2: 잔잔한 내 가슴에 짠짠짠짠짠 사랑불은 타고 있는데
1: 자, 우리 이렇게 높이 올라서 보니까 이렇게 멋진 풍경들이 펼쳐지잖아요.
2: 예.
1: 자, 그중에서 여기서 제가 저기 보니까 웬 돌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3: 네, 돌 쌓이는 게.
1: 저게 뭐 같이 보여요?
2: 다리.
3: 다리.
1: 다리. 여기서 보니까 다리 같구나.
0: 지붕?
1: 어머, 역시 나의 사랑이네요. 예, 나의 사랑이네요.
3: 아니, 삼각삼천 맞추셨을 때는 되게 좀 비교가 되는데.
0: 감사합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4: 말하기 하신다, 이제.
1: 지붕 맞아.
4: 아, 여기는 뭐, 뭐, 나의 사랑이.
0: 여기 하세요. 지금 수업시간에 이렇게 떠드는 거. 예, 말씀하세요.
1: 예, 예. 지금 바로 보물이에요.
4: 보물?
1: 네네, 우리 보물이 유일한 보물이 하나 있거든요.
0: 아.
1: 그 보물이 바로
0: 보물로 지정됐나요?
1: 네.
2: 237호.
1: 땡.
2: 땡.
1: 내려가서 가르쳐드릴게요.
0: 예,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1: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4: 가시죠. 와, 근데 이거 엄청 좋네, 진짜.
0: 보물요. 우와.
2: 우와.
4: 여기가 거기예요?
0: 청도 석빙고.
1: 네. 석빙고는 성태 씨 뭘 하는 곳일까요?
0: 빙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얼음 창고?
1: 잘하시네. 와, 근데 보통 분들이 뭐라고 하냐, 아마 이 상구 씨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제가 물으면은 선생님 냉장고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실 것 같은데?
4: 나 안 할래 여행. 나 안 해 여행.
0: 얼음 창고죠.
1: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적혀 있잖아요.
3: 아이고, 대놓고 적혀 있는데
1: 잘못했네.
2: 네.
1: 자, 우리 청도 업성리에는 유일한 보물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2: 네.
1: 바로 보물이 청도 석빙고입니다.

0: 그냥 네모난데 근데 약간 파져 있는 정도인데 저기 그러면 엄청 시원한 거예요?
1: 당장 들어가도 외부온도랑 내부온도랑 차이가 나요, 이 상품. 네, 여러분들 공기의 대류 현상.

0: 순환 현상에 대해서 아시죠?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1: 위로 올라가고,
0: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2: 아래로
0: 내려가잖아요. 네. 네, 그거 똑같아요. 따뜻한 기운이 또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럼 위로 올라오면 그 기운이 어디론가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네. 바람구멍이 있어요. 네, 그 바람구멍을 통해서 뜨거운 기운이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석빙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

0: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저희가 서쪽 반대쪽이 동쪽이거든요. 예. 서쪽은 높게, 동쪽은 낮게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1: 우와. 이게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총?
0: 1713년도에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빙고 역사는요, 네.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죠, 여름이 되면.

0: EBS는 다 공부 다 하셨죠?
1: 야, 알겠어요?
0: 네?
1: 알겠어요? 다 알았어요?
0: 예.
2: 보물 몇 개예요?
1: 얘기 한번 해봐요, 석빙고. 어. 네. 이래미가 다음 주에 왔을 때 석빙고를 어떻게 설명해 줄 건지
2: 몇 년도에 해봐요. 생겼고 이런 거 다.
3: 석빙고라는 게 조선시대 때는 옛말로 우리 시대로 따르자면 에어컨! 약간 비슷한 건데 에어컨 약간 비슷한 건데 얼음에 좀 들어가 있는 예. 네. 아, 1723년이요.
1: 1713년.
3: 1713년이요.
1: 예.
3: 예.
1: 선생님 죄송합니다.
2: 아니, 죄송합니다.
3: 아니, 처음 들어서 모를 수 있지.
2: 에어컨이라고 하다니 네, 죄송합니다.
0: 아유, 그래도 잘하셔. 석빙고 이름 세 자만 알고 가시는 건 맞습니다. 어디예요?
1: 선생님.
0: 그것도 못 기억 못하는 사람인데.
3: 석빙고를. 네.
1: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하고 저희가 그러면 읍성을 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예, 예. 예.
1: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승자 하나 드려라.
2: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야야.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4: 사진 같이 찍을까요, 두 분이?
0: 네네.
3: 저희 빼고요?
0: 아니 같이 찍을게요.
1: 아니요.
0: 좀 이따 같이 찍을게요.
1: 좀 이따가.

0: 또 크네 커 여기 맞죠?
1: 네.
0: 어 근데 여기 마실 거리 먹을 거리 있는데?
2: 먹어야지 그럼.
0: 바로 먹고 갈까?
2: 네.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인데요.
1: 네 배고파요.
0: 야 이게 딱 힘든 시점에 딱 있네 이게.
2: 맞아. 주모.
3: 사장님.
4: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사장님.
4: 어머니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아 저기 여기 한 바퀴 싹 도는데 여기 또 뭐 먹을 거리가 있더라고요. 예. 네. 뭐가 맛있습니까 여기?
6: 호박하고 그리고 여기 막국수.
2: 막국수. 먹어야지. 막국수 먹어야죠.
1: 막국수 시원하게.
0: 네. 막국수 전하고.
2: 전하고.
0: 좋다 좋아.
2: 그럼 전이면은 또 막걸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막걸리? 너 촬영 중에 술 먹게?
2: 아니 저는 못 먹는데 드시라고.
0: 일영이도 나갔는데 뭐 너도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나가는 건 문제 아니야. 들어오는 게 힘든 거야.
2: 근데 한 모금만 먹어도 나가게 될 거예요.
0: 예, 그러면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맛있게 해주세요.
2: 네. 어 맛있겠다 막국수.
1: 국밥.
0: 시원한 거 좀 먹고 싶잖아.
1: 어머나 세상에.
0: 뭐야?
1: 우와. 어머 어머 세상에.
0: 나 이렇게 이쁜 전 처음 봤어.

0: 다음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잘 뵙겠습니다.
1: 와. 아, 그러면 우리가 또 먹기 전에 이래미 통화 한번 하자.
3: 아, 형 이래미 전화번호 있어?
1: 있어.
2: 저도 있는데.
3: 나 없어.
4: 나 삼국영 보는 거.
3: 받았어. 앉아?
1: 너 앉아?
2: 앉아요?
5: 지금 새벽 5시인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1: 그래? 너 잠시만 있어봐.
2: 기다리고 있었어.
5: 뭐 그거 전 먹고 있어요, 전?
1: 보이지, 전?
3: 응. 국밥. 야, 막국수.
1: 너 근데 거기 왜 갔냐?
5: 요즘에는 그 연기 학원 다녀가지고 3주 동안 여기서 수업을
1: 아 연기 뭘 좀 배우러 갔구나.
5: 근데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1: 뭐?
5: 터키 오니까 남자친구 생겼어.
2: 어머 언니 언제?
1: 원래 생겨도 얘기 잘 안 하지 않나?
3: 야, 터키 남자야?
5: 옆에 자고 있어요. 잘 잡아요.

0: 야, 대단하다 진짜. 야, 외국인들 마인드 대단하다.
1: 아, 귀여워. 강아지, 강아지.
2: 알았어.
3: 이제 쉬어.
0: 안녕, 레미 안녕.
1: 나중에 봬요.
0: 고맙다. 새벽 5시 전화 받아줘가지고.
2: 네. 아유, 뭐 그거는 그거고 이제 먹을게요. 예, 전 한번 먹어보자 전.
1: 잘 먹겠습니다.
0: 전구지.
2: 지짐.
0: 지짐.

0: 불끈도 맛있어. 야, 여기 참 좋다, 맛지?
1: 응.
0: 멸치도 좋고. 계산 누구예요?
2: 형이요.
0: 저 물통 한번 줄래? 물통 세우기 한번 할래? 네. 네? 물통 세우기 한번 할래? 네. 물병 세우기. 자, 가위가위보.
1: 통 없어요.
0: 아래 아래 기다려.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뭐야?
1: 가위바위보. 뭐?
0: 한 명씩 해, 한 명씩 해.
2: 아, 내가 먼저?
0: 이김사 먼저 해. 빠지.
1: 서야 되는 거죠? 서야 되는 거죠? 서야 되는 거죠?
0: 우와, 씨.
2: 내가 이거 여기 6시 내 고향 다니면서 맨날 하거든. 그 자리에서 탁 돌리게.
1: 아, 진짜?
2: 너무 높게 했어.
1: 아, 진짜.
0: 아! 어, 진짜 어렵다.
1: 잘하신다.
0: 너무 엄청 잘하네.
2: 그런 느낌.
1: 답답해.
2: 아, 언제 할 거야?
1: 아, 진짜. 아니,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2: 야.
1: 아, 진짜.
0: 한 번만, 상고, 한 번만, 상고, 한 번만.
2: 야, 빨리 쫓아, 빨리 쫓아.
0: 상고, 한 번만 하면 된다, 한 번만.
2: 너무 귀엽다.
0: 저 매니저 꼭 있어요. 매니저 꼭.
1: 매니저님.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여기 너무 시원하고 좋다.
1: 네.
0: 맞지? 어이.
2: 네.
0: 어이. 어이 한번 나와야지.
2: 왜요?
0: 어이 한번.
2: 예.
0: 어이 쿵 이래 막 한번 시원하게 시원하게 뭐 이런 좀 좋은 데서 이 많아 뭐 이거 막 뭐 덩기덩 쿵덩
2: 없어. 아 맞아요. 있죠.
1: 아니 보니까 먹다 보니까 저기 장구 같은
2: 그래,
1: 게
2: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 지금 형이 내가 갖고 올게. 아 참
0: 아,
2: 내가
0: 아 장구.
2: 아 근데 이게 있잖아요. 장구가 있잖아요.
0: 어. 장구도 이게 다 다른 아우라니까 똑같은데.
2: 달라요 완전.

0: 야, 산책 조금마다 가자.
1: 아니 근데 지금 뭐 달달한 게 들어가야 돼.
2: 그러니까요.
1: 아니 지금 밥 먹고 나서 우리 달달한 게 들어가야 돼.
0: 또 달달. 들어간다고?
1: 들어가야 돼.
0: 소다 소.
1: 아니 그래도 야 먹어줘야지. 네,
0: 진짜 내가 소를 키우면 키웠지. 야, 승태는 못 키우고.
3: 우리 아빠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0: 엄마들 아빠 다 그 얘기해.
4: 야, 승태도 근데 잘 먹네.
1: 네, 전 잘 먹죠.
4: 어이 뭐야 이거는?
1: 복숭아다, 이거 복숭아 나무야.
4: 이게 복숭아요?
1: 어.
2: 따먹고 싶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이거 먹어도 돼요?
2: 뵙자마자요?
0: 아, 근데 여기 어떻게 길에 이렇게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5: 원래 여기 읍성이 네. 여기 다 원래 논과 밭이었어요. 네. 여기 다 뒤로 논과 밭이었는데 네. 이제 읍성을 재건축하면서 이제 요만큼 여기 토지는 제가 농지라서 네. 여기 놔두고 이제 다른 여기만 다 적응한 거죠. 네.

0: 복숭아가 유명해요?
1: 청도는 반시, 그리고 복숭아, 네, 미나리 이렇게 유명합니다. 네.
2: 왜 복숭아 유명해요?
1: 청도 복숭아가 유명한 이유가 이제 일교차가 되게 큽니다, 청도는. 그래서 강도가 높고 또 햇볕이 좋기 때문에 재배하기에는 좋은 기후입니다.
0: 청도가
2: 일교차 거기가 심하구나.
3: 저거 봐,
0: 나온다, 나온다, 이거. 와, 이거지! 와. 되게 달다.
2: 어때요, 청도 복숭아?
3: 너무 맛있어.
0: 인정,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2: 또 갈 길이 머니까.
3: 네, 맛있죠? 잘 먹었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이거 여러분들 따 먹으면 안 됩니다, 막 여러분들.
3: 네. 맛있네.
4: 까우까우까까까우 청도인데 어디 가나요? 우리는 지금
0: 집에 가요.
3: 어? 가자 집에.
0: 집에 가자.
3: 집에 가자.
2: 재미는 있는데 그걸로 우리는 이제 끝일걸?
5: 아니 근데 민속 하면 뭐가 민속이지?
4: 민속놀이.
0: 민속놀이.
4: 민속예술.
0: 민속음악.
4: 겉싸움.
0: 전통.
5: 그리고 여기 소싸움 맞지?
3: 아 여기 소싸움 있네.
0: 소싸움, 소싸움.
3: 그것도 민속이지.
5: 근데 소싸움도 민속인가?
3: 그럼 민속놀이지.
5: 아파서 넌 뚱뚱해.

0: 송아지.
1: 송아지에다 왜 이렇게?
2: 송아지?
1: 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넣죠?
3: 삼촌 이거 카메라 돌고 있는 거죠?
0: 그럼 아, 다 놀죠.
3: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해도 돼요?
1: 갑자기 노래 하고 싶다고?
3: 계속 저 노래를 못했어가지고.
1: 야, 아, 노래 딴 데 가서 해.
3: 아니 분량을 못 뽑아.
1: 음악 프로그램 가서 해.
3: 분량을 못 뽑았잖아요. 아, 제 거는.
1: 약간 무슨 분량? 분량 다 있어.
0: 아니 그래 아니, 노래가 그래도 이게 네. 노래 부를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방송에 나가는 거는 우리가 책임을 못 지잖아.
1: 맞아요. 네.
0: 근데 지금 부르고. 타이밍에 너가 어떤 노래를 부르라는 건데?
1: 아, 한번 해봐. 그럼 너가
3: 타이밍 그냥 뭐 트로트.
1: 안 돼. 타이밍 지금 타이밍 트로트 아니야. 지금 봐봐 지금.
3: 너무 맛있어. 너무해. 아, 약간... 노래를 부르겠다고도 막 못하게 하고.
0: 아니야, 이게 오해야. 승태야, 이건 진짜 오해지.
3: 됐어요.
1: 오해야, 어쨌든.
0: 그래.
1: 오해. 우리는 너가 편집 안 되고 나가게 해주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0: 내가 볼 때는.
1: 힘을 기울이는 거야.
0: 오빠 노래도 돼야 띠 이제 소싸움 경쟁 차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포인트가.
4: 오, 저 뭐야?
1: 소싸움 경기장이다. 저기가 써있네, 소싸움 경기장.
4: 우와, 크다.
1: 우와, 그냥 이런 데가 아니구나. 난 씨름판처럼 이렇게 조금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완전 실내네.
4: 약간 파라솔 엄청 크게 해놓은 파라솔 같아요.
3: 꿀치기, 찌르기, 아, 대박치기.
1: 소싸움이 기술이 있네.
3: 어머.
0: 여기가 민속 맞죠? 민속놀이 불파이팅! 불파이팅! 우리 게임이라도 한번 해볼래요?
3: 게임이요?
1: 누가 이기나 해가지고
0: 한 세 게임 정도 해가지고 제일 못 맞춘 사람이 뭐 벌칙 같은 거 하나 할래요?
1: 무슨 벌칙?
3: 어떤 거요?
0: 남은 시간 뭐 노예하기 어때?
1: 아, 그래. 와,
0: 수발.
1: 오케이, 오케이.
0: 내 발도 막 닦고 막 다.
3: 해결해도 수발도 진짜 어때? 하기 싫다.
0: 괜찮아? 콜?
1: 발은 못 닦겠어.
0: 민속 노예. 가시죠. 민속 노예.
3: 왜 민속?
0: 민속에 다 노예가 있잖아. 어? 우리 또
3: 노비?
0: 너 노비지, 노비.
3: 노비.
0: 와.
1: 와.
0: 와. 와.
3: 진짜 크다. 경기장. 와.
4: 우와, 장난 아니다.
3: 대박.
4: 3분 전.
3: 빨리 봐야 돼.
4: 야, 우리 우와.
1: 와. 나온다. 심판인가 봐, 심판.
3: 오, 대박. 신기해.
1: 위에 거는 청색, 홍색 따로 있는데 바지는 파란색으로 입으셨네.
3: 그렇게.
0: 아, 그 대신 또 모자가 빨간색.
3: 그래.
4: 뭐야?
3: 나온다.
1: 와, 저거 봐.
3: 우와.
0: 우리가 아는 속옷 아닌 것 같아. 애가 진짜 딱 진짜 파이팅 기질이 있네.
4: 우와, 생각보다 오래 막 붙네.
1: 근데 이걸 누가 이기는지 어떻게 했어?
3: 그러니까요.
0: 도망가야 돼. 도망가면 지는 거야.
3: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홍 이겼다, 홍.
1: 사장님.
3: 홍 이겼다, 홍, 홍, 홍 이겼다, 홍.
0: 자, 이번에 쌍칼하고 빅토르 갑니다. 쌍칼, 빅토르. 쌍칼이, 빅토리.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누구십니까?
5: 우주, 저 우주.
0: 우주?
5: 네. 우주?
0: 아, 여기 그 싸움소. 네, 우주. 주위, 아, 싸움소 하시는 어르신이. 아, 진짜. 아,
6: 안녕하세요. 예.
5: 안녕하세요.
6: 예. 아.
5: 안녕하세요.
0: 아, 원래 싸움소를 키우시는 거예요?
5: 네, 많이 키웁니다. 지금 10마리.
0: 10마리?
3: 10마리.
0: 근데 싸움소 키우는 게 이 힘들지 않습니까?
5: 아, 힘들죠. 예. 네. 우리 운동 시켜야 되잖아.
0: 예.
5: 그, 뭐. 그 멀티 줘야 돼. 어. 아주 힘듭니다.
1: 아니 먹이는 것도 막 좋은 거 먹여요?
5: 좋은 거죠.
0: 뭐 먹여요?
5: 영양가가 최고 풀이 있어요.
0: 높은
5: 풀이, 네. 비싼 풀이 있어. 네. 그걸 먹인다.
0: 어르신은 뭐 드시는데요?
5: 저는 밥 먹지.
3: 사장님 근데 쌍수는 보통 몇 킬로 나가요?
5: 아, 700킬로, 그 다음에는 800킬로, 그 다음에는 무제한. 800킬로 넘어가는 무제한.
0: 지금 이제 쌍칼하고 빅토리 오는데 네. 둘 중에 누가 강합니까? 저한테만 얘기.
3: 아, 삼촌 왜 삼촌만 그래요?
1: 선생님, 선생님.
7: 누구한테 보실 거예요?
0: 여기.
1: 오케이, 빅.
0: 알았어. 맞아. 예. 쌍칼 빅토리. 예.
3: 청홍.
1: 저는 청이 한번 걸어볼게요.
3: 저도 청해야만 해볼래요.
0: 저도 청이요.
1: 홍이세요? 사장님,
2: 사형이죠.
1: 사장님 왜 홍이세요? 아세요? 좀 아시는 소예요?
6: 무게가
3: 아시는 소.
1: 아 무게가. 아, 무게가 많이 나간대요.
0: 아 무게가.
1: 저 혼자 그럼 홍 갈게.
3: 홍청청.
0: 홍청청. 나온다.
5: 자 쌍칼 온다.
0: 아 제가 쌍칼이에요?
5: 쌍칼.
1: 홍.
0: 이야. 빅토리 잘생겼다.
3: 아, 빅토리 요놈 잘생겼다.
0: 야, 요놈 봐. 발걸음이 말발걸음이다.
3: 네.
0: 가볍다. 아주 가볍다. 아, 맞잖아.
3: 철렁철렁. 아니, 그러니까 말걸음이지 그럼 뭐예요?
0: 야.
3: 한다. 빅토리! 빅토리!
0: 빅토리!
3: 좋아.
0: 빅토리!
5: 괜찮아. 그래도 근성이 좋아.
0: 근성이 있네, 얘가. 네. 어, 빅토리 간다.
3: 안 돼.
0: 와, 끝까지 한다.
3: 버텨. 빅토리
5: 이긴다.
3: 빅토리 이긴다.
5: 가자.
0: 와, 정말 좀 잘하네.
2: 우와, 앞발이다.
0: 와, 진짜. 야. 젖잘싸. 와.
1: 같이 앉아 있어야 되나요? 아래 것들이랑.
8: 그 위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0: 아직까지.
3: 네, 아직까지. 안 돼.
0: 그거 뭐 검정상 얘기죠.
3: 잠깐만, 네 할 수 있다.
1: 우와. 아버지,
5: 예.
1: 이번에는 강요이가 이기죠?
5: 난 가야 되겠다.
3: 뭐야?
5: 앉아, 가게 줄 것도 없고. 갑니다.
1: 아버지, 일단 앉으세요. 뚜껑 앞에 뚜껑.
5: 자, 수고했어.
1: 예.
3: 수고하세요.
1: 아버지, 감사합니다.
5: 고생하셨습니다.
1: 즐거웠습니다, 아버님.
0: 아버지 때문에 다 틀렸어, 내가.
3: 아, 이겨야 된다. 저 이번에 진성이가 꼭 이깁니다.
0: 진성이가 너 친구냐, 선배님한테?
1: 맞아.
3: 아니,
1: 홍.
3: 예, 진성 선배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예.
1: 무슨 소리야, 홍커너라고.
0: 아, 강영이가 진성이의 강냉이를 다 털 겁니다. 강영이, 파이팅!
3: 감히 이길 수 있을지.
0: 아, 진짜 이거 중요한 경기네.
1: 형 성수? 홍수?
3: 네.
1: 우와. 누가 달려들어?
3: 진성이가 달렸어요, 진성이.
1: 우와!
0: 제발 강요아!
3: 진성아!
0: 제발!
3: 가자!
0: 와!
3: 쩔쩔쩔쩔! 와! 안 밀린다.
1: 아하, 밀리는 거 같아.
3: 가자!
0: 수말러다. 마지 마라.
1: 붙여.
3: 어디다 붙여요?
1: 어디 붙이고 싶은데 붙여.
3: 뒤에도 조금만.
1: 나 팔 떨어질 것 같은데.
3: 이렇게.
8: 자, 한번 일어나 봐주시겠어요?
1: 어허. 일어나거라.
3: 잘 어울리신다.
1: 아니 오늘 옷도 약간 그런 거 입고 왔네.
3: 그러니까요.
0: 바지. 약간 이런 애가 제수복 같네.
3: 예.
0: 제수복 같아.
3: 네. 네. 멋있다.
1: 내 이름은 수달러. 앞으로도 수달러. 뒤로 돌아도 수달러.
3: 옆으로도 수달러.
0: 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을 못 맞추냐.
1: 수발아.
6: 가자.
1: 아! 어허! 수발이!
0: 아, 예, 네, 손, 손.
1: 빨리!
0: 내가 수발인 거지 뭐 내가 임금을 모시는 건 아니잖아. 너희가 왕은 아닌 거잖아.
1: 왕까지는 아니죠. 그냥
0: 내가 이제 시키는 걸 하면 되는 정도인 거잖아. 그치.
1: 왕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뭔가 아씨 도련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종 정도?
0: 몸종.
1: 방자 정도?
0: 알겠어요.
3: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1: 아니요.
0: 이야, 이 뭐 벽화가 있는데?
1: 우와.
3: 물감 다 칠해져 있다.
1: 우와.
0: 자, 내립시다.
1: 아, 예, 예, 네, 네, 네, 네, 네. 예, 예, 예. 수발아! 예, 예, 예. 수발아, 문 열어라. 예, 예, 예. 아이고.
0: 네, 네, 네, 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수발.
0: 네, 네.
1: 수발아. 아, 예. 부채질. 여기가 어디야?
0: 예?
1: 여기가 어디야?
0: 여기.
1: 어허허. 수발이.
0: 이거. 이게 월곡 1길.

0: 여기 또 의자를 공간을 딱 만들었네.
1: 아, 그러니까 이렇게.
0: 그래, 봐봐. 이런 게 예술이야. 내가 좋아하는 예술이야.
2: 바다가 힘들면 맞아. 앉아도 되겠네.
0: 아주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예술이야.
1: 수바라.
0: 수발.
2: 수발. 발음 조심.
1: 이상한데?
0: 수발.
2: 이상한.
0: 수발이잖아. 수발.
2: 발음 조심.
1: 야, 너무 좋다. 한번 해봐. 당해보세요.
2: 네.
1: 손정 씨 한번 당해보세요.
0: 예. 너무 좋죠. 예.
2: 아유, 네. 네. 수발.
1: 봐봐.
2: 네.
1: 너무 좋죠?
2: 너무 좋다. 네.
0: 수발. 네.
1: 수발. 이제 시작해봤는데 너무 좋네요. 오늘
0: 수발.
1: 한
0: 번. 얼마나... 수발.
2: 근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
0: 아, 제가 수발을 들고 있으니까 수발.
1: 자, 그거를 우리가 봐주자.
2: 네.
0: 자, 올라가시죠.
1: 예, 예.
2: 아,
1: 너무 좋다. 이거 저거 우리 아까
2: 아까 더 걸어왔던데
1: 청도읍성.
2: 청도읍성.
0: 아까 그 깃발 네. 있었어. 맞아.
2: 맞아요 맞아요.
0: 깃발도 있었어.
2: 파랑 노랑 빨강.
1: 읍성에 이렇게.
0: 야 여기 소싸움 아까 우리.
1: 아 봐봐. 야 눈이 살아 있어.
2: 그러니까요.
1: 아 얘 걔네 아까
2: 네.
1: 쌍칼.
2: 이 뿌리도 그렇게 각져.
1: 야 그 쌍칼이고.
0: 네. 아 아까 저 가지고 있어.
1: 누구?
0: 강룡이.
1: 강룡이. 네.
0: 아 잘했어 강룡이. 근데 이거를.
1: 아니 근데 이거 남의 그냥 벽에다 그리는 거잖아.
0: 근데 이거는
2: 에? 그래요?
1: 주인이 그린 게 아니겠지.
2: 본인 집이니까 자기가 그린 거 아니에요?
1: 에이 이거를 어떻게.
0: 아니 근데 이게 아닌가? 그림 솜씨가.
1: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가 그린 거죠.
0: 전문가.
1: 이거 봐. 야 이거 학바. 야 이거 봐.
2: 오, 사슴.
0: 이거는
1: 토끼 봐. 이거 봐.
0: 그냥 되는 게 아니야.
1: 아 근데 누가 그림 그리시네
0: 지금. 아 지금 그리고 계시는 거.
2: 어머 어 그리고 계시네.
1: 그분인가 봐. 안남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되게 젊으신 분이셨네. 네.
0: 지금 이 동네를 가면 계속 그려나가고 계시는 네, 중인 네. 건가요?
3: 한, 예, 3년 전부터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0: 처음에 이거 남의 집에 뭐 그린다고 뭐 욕먹고 안 했어요?
3: 아, 처음에.
0: 아니, 남의 집이잖아.
1: 그럴 것 같아.
0: 어르신 남의 집이야.
1: 어르신들은.
0: 이게 이해 못하면 네. 이게 벽화로 안 보여, 처음에.
1: 왜 낙서하냐, 이렇게 할 수.
3: 아니, 처음에는 이제 그 벽에 뭐 좀 그릴게요 했더니 아, 막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러셨는데
1: 그렇죠.
3: 이제 허락하심 한 집 한 집을 그려놓은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0: 아, 우리 집은 언제 하노?
3: 네, 나중에는 저 밑에 집 할아버지는 하얀 페인트를 사가지고 먼저 칠해놓으시고 우리부터
1: 그리라고?
0: 그러면 뭐저 네. 이게 우리는 뭐그 뭐 네. 구경 좀 선생님 거리는 거 구경을 해야 되나 어떻게?
3: 아니요 아니요 예. 직접 체험을 해보세요.
0: 아 우리가 이거 그려도 돼요?
1: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해요?
3: 아니요 이거는요.
0: 오.
1: 진짜 똥손인데?
3: 아 예예 예. 그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 아 수정?
0: 아 예 아, 수정할 생각을 미리 하고 계시는구나.
1: 그냥 해봐라 내가 알아서 네네. 다시 할 테니까. 네. 돌돌 떨어요.
3: 네.
1: 봐봐. 촬영아 왜 수전증 있어?
4: 네, 좀 수전증 심해가지고요.
3: 네.
1: 분단 현상 아니에요?
4: 네. 아니. 아닙니다. 어머, 햇빛 보는 대로. 네. 아, 잘하시네요.
1: 잘했다.
4: 네.
1: 자, 밑에 감지가 차겠습니다.
0: 검은 먹물은 뭐로 지우려고 했으면
4: 됐고?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그때 그 지우려는 거
1: 아니에요? 제 거 아니고, 제 거 아니고 서령이 거 지우려고 지금.
2: 아, 제 거 왜요? 제 거 서령인데.
0: 나중에 지우려는 거
4: 이게 강꼭지 이렇게.
2: 아, 강꼭지를 안 그렸네요.
0: 역시 디테일 잘하시네. 네.
4: 창작 의욕이 그냥 막 와, 창의적인.
1: 그거 진짜.
2: 오, 어머 어머. 오, 잘 그리신다. 어머,
4: 같이 같이. 우와.
1: 잘 그린다.
2: 잘 그린다.
0: 이야, 느낌 잘 났다. 감나무를 보고 이제 까치가
1: 온 거지. 잘했다.
2: 잘하셨다.

0: 넓은 면은 붓으로 하시고 가는 거는 나무젓가락으로. 아니 정말 막 예술가의 포스가
1: 재밌어.
0: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제 거는 전시하려면 따로 입금 좀 부탁드릴게요. 와.
2: 시원하게 비 오는 거를 약간 표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0: 와.
2: 근데 맞나 모르겠어요.
0: 네.
1: 오, 순태 예술을 하고 계시네. 아, 순태 뭐 그림을 좀 그릴라요.
2: 오, 잘 그리신다.
1: 정말 일반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딱 펼쳤을 때 누가 봐도 여름이다 할 수 있는.
0: 와, 완전 예, 대박이에요.
1: 계속 너무 칭찬을 하니까 이게 진짜 칭찬이지.
0: 아니, 정말요. 글씨도 참 잘 쓰셨고, 아, 10점 만점에 9점.
1: 아, 높다, 높다, 높다, 높다. 아하.
3: 저는 또 한국 동양화야. 여백의 미.
0: 아, 예. 우와, 꽃과 나비를 그렸네요. 예. 오!
1: 아.
0: 진짜 소질이 있으시네요.
3: 예, 예, 예. 나비야. 아.

0: 와. 10점 만점에?
1: 오, 10점 드려야겠는데요. 아, 죄송해요. 아, 노래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2: 와, 여름이다! 멀리 떠나자.
3: 몇 점입니까?
1: 99점으로 할까요? 99점으로 할까요?
3: 아이고. 아, 저 10점인데 99점이네.
4: 윤서령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5: 아니, 제가
4: 점점 산으로 가.
5: 아니, 들어보세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완성이 됐는데
2: 그 정도면 여기 물에 적셨다 빼도 색깔로
3: 금방 젖었네요.
5: 어쨌든 시원하게 좀 네, 예쁘게 색감을 변형을 해봤습니다.
1: 자, 열렬한 팔로 하겠습니다. 아,
5: 팔점이 어딥니까?
4: 열렬한 팔 뭐예요?
5: 열렬한 팔점 예.
3: 아니 근데 네.

0: 시간이에요 지금. 네. 시간이 됐어요.
1: 아, 배가 고파요.
2: 네. 네. 아, 배고프죠. 네. 네.
3: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여기 유명한 곳이 있나요 혹시?
2: 아, 저희 청도에는. 미나리?
1: 미나리? 미나리?
3: 미나리?
2: 한제 미나리. 아~ 아, 삼겹살에 미나리. 아~
3: 그 조합 너무 맛있지. 와.
4: 그럼 우리 오늘 삼겹살 되나요?
5: 직접 구워드셔야 돼요.
0: 아, 그렇죠.
4: 구워 먹어요.
0: 근데 그거를 이제 수발로가 있으니까 네가 시키면 되는
3: 거. 네, 그쵸. 수발로 있으니까. 네.
1: 가자.
2: 가자.
3: 어차피 가야 될 거. 네.
0: 여름이다! 가자!
2: 가자! 떠나!
0: 이쪽. 아, 예, 예. 어, 왜 그래?
3: 어, 왜 그러세요? 네, 그렇지. 아, 예.
0: 그렇지. 어허, 어디 앞에, 앞에.
4: 아니, 의자 빼주려고.
0: 아, 그래.
3: 아, 예, 어허, 예. 아유, 감사해라.
1: 아, 저쪽으로 앉아, 여기 수발들에.
0: 아, 그렇지. 예. 그렇지.
1: 너무 근데 그 생으로 준비해놨네.
3: 그러니까 너무 생으로만 준비해놓으셨네.
0: 큰일 났어. 와. 또 큰일 났네, 또 큰일 났어. 네.
1: 야, 이거 너무 생인데? 좀 고기를 구운 다음에 라면을 끓여서 구워놨고 먹자. 구우면서 막 정신 없을 것 같아.
3: 네.
0: 오케이.
1: 오케이.
0: 네. 오케이. 빨리 해라.
3: 지금 우리 정신 돌아온 거 맞죠?
0: 수발아. 수발아 빨리. 빨리 불 펴야지.
3: 네, 불 펴야.
0: 빨리!
3: 이거 물은 제가 갖고 올까요?
0: 야! 네가 왜 움직여?
3: 아, 제가 성급했네요. 네. 수바리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맞잖아요. 수바리가 있었는데.
0: 우리 촬영이가 왜?
3: 그러니까요. 그렇죠? 수바리.
0: 이제 다 했으니까 이거 씻어야지.
1: 아, 불 붙여놔야지.
0: 수바, 아이 가만히 놔두면 다 붙지. 이거 빨리 씻어와야지.
1: 아니 불을 이게 한데 또 손이 더러워진다니까 이게 더러워진 걸로 어떻게 씻어?
3: 손 닦고 씻으면 되잖아요.
0: 그러면 또 손을 씻고 오고. 그러면 또 불을 붙이고.
1: 야,
0: 야라니.
1: 아니 뭘 이게 수발이
3: 작정했다.
1: 수발 뭐 반말도 못해? 어디까지인데 범위가 도대체?
0: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노예 그거를 살리자고.
1: 우리나라가 이 물
0: 노비
1: 물 스트레스 국가야.
0: 노비 그거를 살...
1: 아니 물 스트레스 국가라니까 물을 줄여야 된다니까.
0: 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이거 뭐 하려 했어. 아 없애 다 치워.
1: 이걸 그럼 씻으면 뭐 할 거야? 됐어. 지금 먹을 거야?
0: 일단 씻는 일단 모습을 고기... 보고 싶은 거야.
1: 아, 아니다. 불을 피워놓고 어! 이 봐봐 떨어져 봐 쭈어라
0: 이거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려고 그러네. 수발이 의자 빼 의자 없을 때 의자 빼 의자 없을 때
1: 불을 피워놓고 불을 피워놓고
0: 수발 수발아 이제 일어나 봐봐.
1: 아니 뭘 원하는데
0: 미나리
1: 그러면
0: 미나리 씻어오라고. 미나리
1: 미나리 씻어오면 되지.
3: 네.
1: 아 미나리 씻어오면 되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3: 다 씻어오세요.
0: 손 씻고 미나리 씻어오고 여기다 세팅 김치 세팅 해놓고 뭐야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을 안 들을 거면 왜 수발이를 우리가 게임해가지고 뽑은 거야 이거. 난 진짜 이거
1: 내가 다음에 한번 걸리면 내가 가만히 안 된다. 미나리 한 10분 씻어야 되겠다.
0: 미나리를 근데 지금 세월아 내월 하시네 보니까. 물 받아오면서 수발이 뭐 하나 좀 적어. 야 그리고 저 한 냄이 확 끼얹어봐.
3: 선생님 잘 씻고 있어요?
1: 어.
3: 예 여기 물이요.
1: 어?
3: 예 물. 그리고 승찬아 언니 꼼수 부리지 말래요.
1: 어 씻고 있잖아 봤잖아.
3: 미나리 계속 20분이 걸리냐고 10분이 걸리냐고 1분이면 됐다고.
1: 아, 이 물이 갑자기 틀어졌네. 물이 왜 나갔지? 물이 왜 나갔지? 물이 왜 나갔지?
0: 불 꺼진다! 카메라 다 젖는다!
3: 아, 뭐 하는 거야!
0: 저 왜 저래? 저.
1: 야, 너 어디 부는 거야? 야, 감독님 다 젖었다, 너.
3: 어, 죄송해요, 감독님.
1: 아, 진짜.
3: 카메라 괜찮아. 감독님 물 다 들어갔잖아요.
1: 어디?
3: 형님.
1: 근데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건가 같아.
3: 삼촌,
1: 어?
3: 이거 좀 도와줘요.
0: 왜?
3: 빨리 삼촌.
1: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뭔데 일을 하고 있잖아 지금.
0: 그러니까
1: 애들이
0: 빨리 해야지 일을.

0: 이랬다고 저랬다고 얼른 얼른 해야지. 시키는데 좀 세워라 내오라 하면 내가 하지 뭐하러 남을 시켜? 그렇게 할 거면 뭐로 사람을 써?
1: 초반삼치 그거 다 하시면 이거 물 좀 끓여봐요.
2: 야 이거 뭐야? 요새 이런 것도 들어있어.
3: 김치를 담고.
0: 아 걔네한테 쟤를 묻혀줘야 돼.
3: 쟤를 묻혀줘야 돼.
1: 아 얘네 묻혀줘야 되는구나.
3: 우리 빨리
1: 아.
0: 내가 초장 사올게 그러면.
3: 초장 사서 초장. 어. 내 상에서 꽂고 쓸게. 너희 집 뭘 못한다.
0: 맞아 맞아.
3: 일머리가 없다.
0: 맞아 없어 없어. 아유 너무 고생한다. 수발이. 아유 귀여워.
3: 그래 그래. 아유. 아니야 옷에는 묻히지 마.
4: 가자 또 가자 또.
3: 아주 좋네.

0: 와. 필요 없는 거 뭐가 있지? 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 잘 익었다.
0: 아, 규칙이. 와.
1: 어머, 어머, 세상에.
0: 조금 길게 했어요. 우리 저, 우리 노비한테 줄게. 뽑느라고 고생하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2: 와, 식감 좋다. 야, 미나리에 가삭가삭하네.
1: 향 되게 좋다.
2: 식감이 일단 미나리가 아삭아삭하게 풋풋하게 들어오다가 그 삼겹살 기름이 싹 터지는데 조합이 엄청 잘 맞네 진짜.
1: 삼겹살 그 느끼함은 미나리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0: 아, 저 형 진짜 고급스럽게 먹는다 혼자. 배우긴 배웠어. 배운 집이야. 배운 집 자손 어디 양씨?
3: 나 뭔냐?
0: 무슨 몇 대 손?
3: 32대.
0: 아니 그러니까 무슨 파?
1: 고기 좀 먹게 해줘요.
3: 문양동파.
0: 거기 들어갔다고? 8대 거기에?
3: 들어갔다고? 뭐
0: 들어갔다고? 얘 뭐라고?
3: 이거
0: 버버더? 뉴스 버버더.
2: 와, 육즙 가득이다, 육즙 가득.
0: 그럴 것 같아, 와.
2: 와.
1: 미나리랑 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너무 맛있어.
3: 오늘 그래서 청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청도.
1: 솔직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도 와가지고 속싸움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좀 뭐랄까, 웅장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웅장하고 짜릿함? 그리고 청도가 은근 되게 크더라고요. 볼 것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좀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2: 약간 차 타고 오면서도 그 소싸움 구경 가면서도 뭐라 했거든. 근데 또 지금 또 갑자기 노래를. 이 지금 뭐 지금 상황에 맞으면 이 방송 나간다 이거.
0: 노래를 분량
2: 상황에 맞아야 돼.
0: 뽑아야 되겠대.
1: 근데 이거는 단체로 같이 해주셔야 돼요.
3: 뭐예요?
0: 뭔데 또?
4: 사랑은 먹기야.
1: 아니 그거. 그게 이 노래 맞아요? 제가
4: 사랑은 미나리야.
2: 난 안 쳐다볼게. 괜히 또 쳐다보면 나 또 뭐
4: 삼겹살 미나리야.
1: 제가 첫 번째도 청도 하면은 같이 첫 번째도 청도, 두 번째도 청도 하면 두 번째도 청도 해주셔야 돼요.
0: 그게 무슨 노래야?
1: 아니 계산을 해온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2: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 방송은 이제 제작진이 못 쓰니까.
0: 그래 맞아. 어차피
2: 청도 할게.
1: 첫 번째도 청도,
2: 청도.
1: 두 번째도 청도,
2: 청도.
1: 청도뿐이랍니다.
0: 어땠어요? 꼭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좀 노래 좀. 아 편집인가 보다 표정이.
2: 근데 너 오늘 왜 노래를 한 곡도 안 해?
1: 아니 하려고 해도 천천히 하지 말라고.
0: 야.
1: 나 진짜 울겠다 진짜 이 정도면. 이래머니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5: 가자.
0: 아 시원하다.
5: 매마 매마 매마
0: 다쳤어.
1: 아 놀라셨나 보다. 놀라셨어.
5: 힘 풀어요. 힘 풀어요.

0: 꽈배망이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알에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이란다.
2: 삐약!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에 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2: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1: 아이고, 삐약아, 괜찮으냐?
2: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1: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2: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1: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2: 날지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0: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2: 네.
0: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2: 알려주세요!
0: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2: 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1: 네.
0: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맑게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2: 삐아가 저기 좀 봐.
0: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1: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2: 삐아가,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1: 정말요?
0: 삐아기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2: 삐아가,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1: 네, 좋아요.

물고기 풍경은 물 웅덩이 속 밤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하늘이 아니라고 둘만의 하늘 여행은 너무너무 특별했답니다.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 나갔나. 야,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2: 사랑 어디요?
0: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못하겠어.
0: 누가 마취적 좀 사주세요.
3: 펑다 펑다 펑다 펑다 자랑다.
4: 예결 밴드 부각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통 무대예요. 아셨죠?

0: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효율은 더하고
1: 국가징수업무의 일원화
2: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3: 국가행정의 혁신
4: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여러분은 밥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흔히 공기에 담긴 밥, 국이나 찌개, 반찬이 놓인 익숙한 한 상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평범한 밥상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인데요. 우리가 먹는 밥상의 역사를 보물 5점을 포함한 680점의 전시품을 통해 조명하는 국내 최초의 식문화 종합 전시입니다. 3000년 전 불탄 벽시 유물부터 조선시대 상차림 규칙을 기록한 책과 밥상에 둘러앉은 모습을 담은 풍속화까지 우리 식문화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K-푸드의 뿌리를 살펴보는 우리들의 밥상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1: 밥상 문화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청동기 시대 벽시, 1700년 전 메주 등 유물 684점이 한자리에 한국 식문화의 역사를 담은 역대 최대 식문화 종합 전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밥상인데요. 이 밥상에는 과연 어떤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 식문화의 역사를 살펴보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2: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이 밥상을 통해서 현재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 크게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K-푸드가 전 세계에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K-푸드의 뿌리라는 것도 우리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밥상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고요.
1: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한 684점의 전시품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밥상.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밥상을 차려왔는지 그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밥의 역사를 품은 청동기 시대 유물. 3000년 전 벽시는 밥 문화의 뿌리인 벼농사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2: 대략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부터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 대부분이 농민이 되었습니다. 네. 농경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판단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때부터 1960년대 정도까지 거의 한 3000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쌀을 위해서, 이 주식인 쌀,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경제활동이 거기에 집중되었을 겁니다. 1번은 지금도 쌀로 유명하죠. 네, 여주의 흔암리라는 유적에서, 집자리에서 나온 벽시고요. 2번도 굉장히 유명한 유적입니다. 부여 송웅이 유적 집자리에서 나온 벽시입니다.
1: 3000년 전의 들깨는 한반도의 들깨 재배 역사를 보여주고 약 2000여 년 전 유물인 불탄 콩 덩어리는 발효식품의 원형을 엿볼 수 있게 하는데요. 또 16세기 조선시대 조리서인 주초침 저방에는 김치와 술, 식초 등 우리 발효 음식의 다양한 조리법도 담겨 있습니다.
2: 여기에는 김치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김치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게 동물성 식재료와 같이 혼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젓갈이 채소와 발효와 같이 연동이 된다는 게 김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 조리서 중에서 가장 최초로 곤쟁이젓이라고 해서 동물성 젓갈이 함께 들어가서 조리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서적입니다.
1: 식재료를 담았던 그릇과 상차림을 기록한 그림을 통해 생활의 지혜와 음식의 멋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0: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비슷한 식의 자기를 이용해서 먹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요. 좀 유실될 수도 있었는데 남아있다는 게 아주 너무 다행이고 많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생활과 문화를 담고 있죠. 당시 음식을 나누고 즐겼던 일상을 보여주는 김홍도의 주막과 새참, 그리고 성협의 고기 굽기도 소개했는데요.
2: 우리가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거나 또 밖에 놀러 나갔을 때 이럴 때는 땅바닥이 곧 밥상이 되고 또 혼자 바쁠 때는 혼자서 땅바닥에서 먹는 이런 아주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그 화가들 김홍도의 그림, 그다음에 김덕신의 그림으로 그런 정겨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섹션입니다.
1: 이 유물은 부산 기장군 고촌리에서 출토된 약 1700년 전의 도마입니다. 도마 위에서 자료를 손질하던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하죠. 함께 전시된 화가 박수근의 도마 위의 굴비, 도마 위의 감자는 시대를 넘어 이어온 밥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 지금 보시는 이 도마는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 한반도 남부 자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저희 기장에서 나온 한 1700년 된 도마하고 거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도구의 변천이라는 게 핵심 기능을 제외하면 크게 변함이 없구나. 그리고 이때도 그렇고 저 1700년 전에도 그렇고 누군가를 위해서 밥상을 준비할 때 썼던 도마는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한 섹션입니다.
1: 밥상은 기록으로도 남아있는데요. 18세기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수원 화성으로 행차했을 때 8일간의 식사를 기록한 보물 원행을묘 정리의궤. 음식과 식재료에 대한 품평 등 178종의 먹거리를 기록한 허균의 음식 품평서, 도문대작 등 음식에 관한 다양한 기록도 전시됐습니다. 전시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영상도 마련했는데요. 밥 짓는 소리와 조리 영상부터 강민구 셰프, 정관 스님 등 식문화 전문가 9명의 인터뷰도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 음식 또는 음식 문화에 관련된 전시인데 실제로 음식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박물관에서 음식 자체를 전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종의 한계 같은 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시관 곳곳에 음식을 그 연상할 수 있는 조리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또 실제로 선사시대 토기나 이런 곳에 밥이 되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실험 영상도 촬영해서 찍어서 아마 관람객들 보시는데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 늘 우리가 밥을 먹어왔는데 이 밥이 한국인에게 얼마나 또 정서적으로 깊이 연관됐는지를 좀 보고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 It was amazing. It's so interesting. I learned so much about Korean culture through the food. It was really, really, really fascinating. I loved learning about the history of the country through the food. It was really cool.
1: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식문화의 역사가 담긴 밥상. 한국 식문화의 가치와 생활상을 담은 우리들의 밥상을 만나보세요.
5: 네, 풍성하게 차려진 밥상 잘 받으셨나요? 그 옛날에 먹었던 음식은 사라졌지만 음식을 담았던 그릇과 밥상 위의 문화는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고학 전시에서는 유물만 전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현대 화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 게 특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마와 함께 전시된 박수근 화백의 도마 위의 굴비, 근대 서양 화가 장욱진의 초기 작품 독, 고려인 화가 변월룡의 어머니 등을 통해 밥상을 둘러싼 다양한 풍경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식문화와 역사를 문화유산으로 조명한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은

오는 10월 25일까지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차린 특별한 밥상을 음미하며 일상 속 익숙한 밥상을 새롭게 만나보면 어떨까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기후위기와 지구촌 곳곳의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0: 시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주제기획전 코스모 아시아 피플 행성시대 피플을 재발명하기 준비했는데요. 이번 전시는 코스모 아시아 피플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로 아시아 8개국 31팀 작가가 참여해 회화와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102점을 선보였습니다. 위기의 지구에서 우리 피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품은 전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 우주와 인간, 그 사이를 그리는 전시. 코스모 아시아 피플. 인간 공동체, 우주를 탐구하는 아시아 작가들의 시선. 8개국, 31팀이 함께 바라보는 인간과 공동체의 미래. 기후 위기, 전쟁, AI 기술의 발전 등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인간과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올여름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를 넘어 지구와 우주를 함께 바라보는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바로 2026 ACC 주제 기획전 코스모 아시아 피플인데요.
2: 미래를 새롭게 그린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기후위기가 말하듯이 인간이나 인간을 넘어선 존재들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고,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가 넘어서 있는 다른 별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서구적인 사상들과 더불어서 혹은 서구적인 방법론과 더불어서 아시아적인 방법론이 더해져서 인류의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낼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시의 제목 코스모 아시아 피플이 말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행성시대의 새로운 피플을 재발명하자고 하는 취지로 이 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1: 이번 전시는 한국을 포함해 몽골, 태국, 싱가포르 등 8개국 아시아 작가 31팀이 참여했는데요. 회화와 설치, 영상, 사운드, 퍼포먼스 등을 통해 행성시대의 인간이라는 질문을 풀어냈습니다. 전시는 1970년대 이응노 화백이 그린 다양한 인간의 모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프랑스 신문지 위에 검은 먹으로 그린 춤추는 인간의 형상은 코스모 아시아 피플이라는 전시 주제를 관통한 작품인데요.
2: 이응노 화백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을 코스모라고 하는 우주적인 시선과 아시아라고 하는 비서구적인 감각,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넘어선 피플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입구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1: 일본은 서구화의 압박 속에서 자신을 재구성해왔던 아시아인을 보여주는데요. 싱가포르화가 청수 피행, 조르제트 첸 등이 동남아시아인의 모습을 독자적 기법으로 담은 난양미술을 선보였습니다.

0: 2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8폭짜리 병풍인 신구법 천문도인데요. 조선의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와 서양의 천문도, 황도남북 양총성도가 나란히 있는데요.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공존하며 상상의 폭은 더욱 넓어집니다.
1: 그 신구법 천문도는 우리나라 보물이고요. 그 이 작품을 보면은 동양과 서양의 지식이 융합되는 순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그 알고 있는 멀티 유니버스 같은 다차원적인 우주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우주의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이 그 하나로 점쳐지지 않는 좀 더 풍성한 미래의 이야기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전시에 신구법 천문도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0: 한지에 문의를 낸 후 광목천에 붙인 다여 스님의 화엄경 7처구에도 괴불탱화부터 김아연의 뿌리별, 남아연의 가브리엘 등이 다양한 세계관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현대무용가 아는미의

0: 동방곡곡 차이사이 밥상은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마주하고 관계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 안한미 작가님은 동방, 그러니까 아시아의 곡곡을 다니시면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차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시아라고 하는 우주를 만드는 이제 광경들을 실제로 오브제 형태로 취지를 채집을 해보셨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을, 특히 아시아적인 우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차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를테면 미래를 새롭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시아 우주의 자리라고 아마 작가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0: 행성시대 피플을 찾는 여정은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에게로 이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문을 그려 우주의 조화를 표현하는 윤영근의 천지문 연작. 이 작품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처와 서로를 보듬었던 공동체의 연대가 스며있는데요.
1: 윤영근 화백의 작업은 방탄소년단의 RM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운데 있는 작품은 이 천지문이라고 하는 우주의 조화가 살짝 뒤틀려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작품은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의 소식을 들으시고 윤영근 선생님이 바로 그리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술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행위가 하나의 시간을 기록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동시에 억눌려 있는 목소리를 이 그린다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드러내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미래가 공평하게 모두에게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예술적인 실천을 보여준다라고 생각되어서 이번 전시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0: 전시 후반부로 갈수록 행성시대 피플의 존재는 더욱 다양해지는데요.

0: 태국 소수민족 아카인 출신의 부수이 아자오는 만물의 어머니 아마마타 신화를 그리며 자신이 속한 부족의 독특한 우주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윤성남의 작품 1025 사람과 사람 없이는 1025마리의 유기견을 돌본 할머니의 사연을 바탕으로 피플과 공동체의 개념을 인간 너머의 존재들로까지 확장합니다.
1: 이 전시의 제목 중에서 피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지금 이 전시가 말하고 있는 이 피플은 따라서 인간을 말하기도 하고 인간을 넘어선 어떤 것들을 말하기도 해서 이 피플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명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여기에 놓여있는 것은 개이지만 이 개가 피플이라고 하는 이 집합 명사에 항상 포함되도록 우리가 생각해야만이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급변하는 세상 속 우주적 시선과 아시아의 상상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코스모 아시아 피플 행성시대 피플을 재발명하기는 오는 8월 2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 네, 예술로 그려낸 광활한 우주와 피플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전시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행성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수많은 존재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드로잉 작품은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아시아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했는지를 보여주고요. 1025마리의 유기견을 돌보는 할머니의 사연에서 시작한 윤성남 작가의 1025 사람과 사람 없이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의 소중함과 공존을 조각작품으로 이야기합니다. 코스모 아시아 피플은 오는 8월 2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계속되니까요. 올 여름 우주 속 작은 행성인 지구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판소리와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우르는 글로벌 음악 축제. 올해 25회를 맞은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오는 8월 12일부터 닷새 동안 전주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2026 전주 세계 소리 축제 김정수 집행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2026년도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김정수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전주에서 오신 거예요?
3: 네, 그렇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국내 대표 전통예술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 벌써 올해로 25번째를 맞았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3: 올해 25번째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2: 네.
3: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예술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 네.
3: 그것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2: 네.
3: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2: 네.
3: 최근에는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2: 네.
3: 또 세계적인 음악축제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아마 전주 세계소리축제, 세계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 네.
3: 어쨌든 25년 동안
2: 네.
3: 대한민국에 좀 보기 드문 축제로서 우리의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2: 네.
3: 전 세계의 월드뮤직 또 더 나아가서 결이 비슷한 클래식이나 다른 장르의 예술들까지 포괄해서 함께 그렇게 성장해오면서
2: 네.
3: 25년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2: 네, 뭐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는데 이렇게 25년 동안 꾸준히 이어올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 봄에 전주 세계 소리 축제의 집행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위원장님의 이력을 한번 돌아보면 전북 도립국악원 예술단 공연 기획 실장을 맡으셨었고 또 상임 연출도 역임을 하셨었고 전주대 공연예술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네.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위원장님을 맡아주셨습니다. 어떠세요?
3: 네,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2: 네.
3: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2: 네.
3: 우리나라 축제가 조금 더 조금은 경직돼 있고
2: 네.
3: 또 좀 획일화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2: 네.
3: 사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축제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꾸준히 문제 의식을 가져왔었습니다.
2: 네.
3: 아마 그 이유가 1990년대 우리나라 축제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지자체에서 관주도 하에 만들어진 축제들이 많으면서
2: 네.
3: 이런 좀 서로 간에 지나치게 닮아있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3: 사실은 이제 저는 학교도 이제 은퇴를 하면서
2: 네, 네.
3: 이제는 이제 이런 일들을 떠나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했는데 아직도 좀 미련이 남았었습니다. 우리 전주 세계 소리 축제를 정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아주 좋은 축제,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2: 네.
3: 제가 미력이나마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 네.
3: 올해 축제를 맡았습니다.
2: 정말 그야말로 현장에도 계셨었고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쳐 보시기도 하셨고
3: 네.
2: 또 이렇게 또 큰 축제의 집행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3: 네, 그렇습니다.
2: 네. 하지만 뭐 또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또 연구를 바탕으로 또 멋지게 잘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데요. 25년 동안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정말 그야말로 전통 음악의 깊이와 가치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을 해왔죠. 올해 이 축제의 키워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입니다.
3: 네.
2: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3: 우주 삼라만상에는 다 결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3: 물에는 물결, 바람에는 바람결, 나무에는 나무결이 있고요.
2: 네.
3: 심지어 우리가 정말 겪어보지

0: 뭐 달 아름다운 것을 만났을 때는 주로 꿈결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소리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리결이 가장 가까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숨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숨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5년 동안 우리 전통 음악, 우리 소리의 숨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올해는 한판, 대동의 큰 판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소리의 숨결 모아판으로,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1: 정말 25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렉처 콘서트도 있었습니다. 월드 뮤직 렉처 콘서트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땠어요, 분위기가?
0: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었는데요. 전주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덕진공원인데요. 덕진공원 한복판에 한옥으로 된 도서관이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사방으로 연못이 보이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4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밤에 우리의 전통 음악과 또 세계 월드 뮤직 이걸 함께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너무 많은 칭찬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좀더 보다 폭넓게 넓혀야겠다. 축제를 즐기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평소의 일상에서 우리 축제가 시민들과 함께 교우하고 함께 예술을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좀더더 폭넓게 가져가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 전주 세계 소리 축제를 앞두고 찾아가는 소리 축제를 꾸준히 이어가는 이유도 있을까요?
0: 사실 찾아가는 소리 축제도 비슷한 경우이긴 한데요.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시군들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소리 축제에 못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이 불편해서 못
1: 그럴 수
0: 오시거나,
1: 있죠.
0: 아니면 이제 노인들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문화예술에 있어서 좀 사각지대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들을
1: 그렇죠.
0: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음악을 들려드리고 함께 노는 시간을 갖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일일이 연중 행사로 찾아가서 음악을 들려드리는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1: 진짜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못 오시는 분들까지 배려하는 축제가 바로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축제에서는 어떤 공연들이 펼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의 숨결 모아판으로라는 주제로 판소리, 기획 공연, 월드 뮤직, 그리고 국제 교류 등 53개 프로그램이 아주 풍성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저한테 지금 팝플렛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대충 훑어봐도 너무 재미있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번에도 무대에 서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가장 좀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 하면 바로 판소리 다섯 바탕이 아닐까 싶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판소리 다섯 바탕은 저희 전주 세계 소리 축제의 사실 출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25년 동안 이 무대에 안선 명창들이 없을 만큼 수많은 명창들이 이 무대를 거쳐갔는데요. 올해는 조금 25주년을 맞아서 폼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전통음악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판소리를 조금 지루해 하시거든요.
1: 아무래도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0: 그리고 고루한 그런 음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판소리를 음악으로만 감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판소리는 판에서 불려졌던 소리입니다. 그 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놀이판, 소리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판에서 불려졌던 소리였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완창 중심으로 이렇게 판소리들이
1: 그렇죠.
0: 많이 불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무대가 아니라 네. 서양식 프로신년 무대에 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객들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 이제 전주 세계 소리 축제는 올해 다시 그 한 200년 전쯤에 그 소리판을 다시 재현시켜 보자. 그 판의 모양으로 돌아가 보자
1: 네.
0: 하는 취지에서 그때 있었음직한 뭐 탈춤도 좋고요.
1: 연희.
0: 아니면 예, 각종 연희들
1: 네.
0: 뭐 줄타기 남사당 패거리들의 개인기들 이런 것들과 함께
1: 네.
0: 그중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판소리를 집어넣어 보자. 그래서 소리판을 재현하는 데 핵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가장 큰 극장인 2300석짜리 극장을 프로시니엄 서양식 극장으로 쓰지 않고
1: 네.
0: 소리판으로 바꿨습니다.
1: 그러면 네. 구조 자체도
0: 네.
1: 다 변경하는
0: 무대 자체를
1: 거네요.
0: 바꿔서 무대 위에도 관객들이 많이 올라가서 앉게 되고요.
1: 네. 네.
0: 그래서 함께 정말 동구 밖에서 함께 정자나무 아래서 함께 즐기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어떤 완창 중심 무대에서 소리꾼이 소리를 하고 객석에서 관객들이 그냥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그야말로 판이 펼쳐져서
0: 네.
1: 연희, 굿 그리고 관객들까지도 이제 참여가 가능한 그런 판이 펼쳐지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와, 훨씬 재밌겠네요.
0: 네.
1: 그럼 다섯 바탕이 다 모두 그렇게 진행되는
0: 네, 다섯
1: 거예요?
0: 바탕이 저희가 이제 축제가 5일간 벌어지는데
1: 네.
0: 그 5일 동안 하루에 춘향가의 날, 뭐 심청가의 날 해서
1: 네.
0: 판소리 다섯 바탕의 5일을 전체가 그런 형태로 기획됩니다.
1: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공가 이렇게
0: 네.
1: 다섯 바탕이 이루어질 텐데
0: 네.
1: 어떤 분들이 또 소리를 해주시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0: 장문희 명창이 춘향가를 부를 거고요.
1: 네.
0: 송재행 명창의 심청가, 그다음에 김차경 명창의 흥보가, 그다음에 적벽가에는 왕기성 명창,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세미 명창이 수군가로 나서게 됩니다.
1: 네, 진짜 어떤 판이 만들어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지역의 전통 예술 공연도 준비가 돼 있잖아요.
0: 네.
1: 이것도 굉장히 지금 풍성하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일단 그 굿들이
1: 네.
0: 놀이마당 야외 공연장입니다.
1: 네.
0: 놀이마당에서 이제 굿들이 펼쳐지는데 저희 그 여성농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1: 네.
0: 김소라 씨의 안녕 평안굿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창농악이 무대에 서게 되고요. 그 풍물꽃이죠. 풍장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강릉 단옥꽃이 또 옵니다.
1: 네.
0: 사실 이 꽃이라는 단어가 전통적으로 볼거리 혹은 공연을 대체하는 단어였었거든요.
1: 네.
0: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노인들이 시골 노인들이 그랬습니다. 뭐 약 굿 들어왔다 혹은 굿 보러 가자.
1: 네네.
0: 이것은 정말 그 샤머니즘적인 굿이 아니라 그냥 볼거리라는 것을 의미를 했었거든요.
1: 어떤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봤었어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굿을 평일 그 3일 내내 모든 놀이마당의 시작은 굿으로 시작을 하자 해서 지금 굿을 배치를 했습니다.
1: 네. 시작을 굿판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흥겨움을 쫙 불러일으키는
0: 네.
1: 그런 무대가 펼쳐지겠군요. 자, 이렇게 전통의 울림과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전주 세계소리축제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만큼 또 우리 음악과 세계 음악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교류와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또 어떤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초청을 받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0: 네, 전주 세계 소리 축제는 아주 오랫동안 세계 월드뮤직과 많은 교류를 해왔었습니다.
1: 네.
0: 대표적으로 20년 전에도 아예 그 월드뮤직의 대표적인 축제인 그 워메드 축제의 일부를 아예 통째로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1: 네네.
0: 물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과 반대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었습니다만
1: 네.
0: 어쨌든 전통 음악을 세계의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한 현대 음악까지 아우르는 데 있어서 전주 세계 소리 축제는 좀 앞장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올해도 아주 좀 드문 공연들이 보기 드문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동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그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좀 힘든
1: 그러니까요.
0: 나라인데요. 예. 말라위에서 2인조 그룹인데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핫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원래 거리

0: 음악을 했다가
1: 네네.
0: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네. 현재는 캐나다에서 지금 투어 중에 있습니다.
1: 와, 그리고
0: 바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말라이의 보컬들하고요.
1: 네.
0: 또 인도, 또 캐나다, 그리고 또 유럽의 전통 음악, 그러니까 클래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폴란드의 그 팀들이 또 들어와서 우리의 한국 전통 음악과 함께 콜라보 공연들을 진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이른바 그 아리랑 앤 쇼팽이라고 지금 제목을 붙인 것들인데요. 이 폴란드 팀들하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교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연주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는데요.
1: 그렇군요.
0: 예. 예, 올해도 아주 좋은 무대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요즘 좀 아리랑이 또 핫한데
0: 네.
1: 쇼팽과 아리랑의 만남이라
0: 네.
1: 이것만으로도 정말 기대를 불러모읍니다. 그야말로 말씀해 주신 대로 폴란드, 인도, 캐나다, 말라위, 한국, 이집트의 마지카 밴드까지 아주
0: 네.
1: 풍성하게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서 사실 53개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을 만한 그런 공연일
0: 네.
1: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가장 기대되는 공연을 하나만 꼽으신다면 어떤 거를 해주실까요?
0: 아, 하나만 꼽기에는 좀 굉장히
1: 네,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0: 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판소리 다섯 바탕 그리고 또 그 앞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의 무대에 서게 될 젊은 판소리 주자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분들이 바로 같은 무대에서 앞서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해외 팀들과의 공연은 저희가 해외 팀들만 공연하는 게 아니고
1: 네.
0: 우리의 판소리 창자 혹은 우리의 전통음악 연주자들 이렇게 함께 연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전주 세계소리축제만의 특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런 그 해외 팀들과의 콜라보 공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1: 네.
0: 우리 그 한국 음악의 미래를 걸머지를 흔히 이제 소리 넥스트라고 해서요. 소리 프론티어
1: 네.
0: 해외 진출할 팀들을 선발하는 그런 어떤 경연대회라든가
1: 네.
0: 이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제가 원픽을 여쭤봤지만 사실 원픽을 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0: 어렵습니다.
1: 힘들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세계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신선하고 흥미로운 월드 뮤직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0: 네.
1: 그동안의 어떤 판소리 완창이 아닌 새롭게 펼쳐지는 판의 무대 어떤지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5년, 25회째를 이제 맞았는데 어떤 우리 전통의 소리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는 어떤 기획을 꾸준히 한다는 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새롭게 시도한 게 또 있더라고요.
0: 네.
1: 아, 이게 또 요즘 AI 시대다, 뭐 AI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술의 영역에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어떤 거죠?
0: 제가 학생들에게 네. 질문을 한번 기습적으로 해봤습니다. 혹시 1년 동안 AI로 리포트를 써본 사람 그랬더니 전원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1: 네.
0: 젊은 교수님들이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1: 네.
0: 본인들도 AI로 그걸 평가를 한대요.
1: 아, 평가를요?
0: 예. 그래서 야, 이건 그래서 이제 신문 칼럼을 그런 제목으로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없어지고 AI가 글을 쓰고 AI가 그걸 평가하는 시대 아니냐. 이제 좀 그 한탄적으로 쓰기는 했습니다만
1: 네.
0: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또랑광대라는 걸 소리축제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 경연대회가 있었고 한때 그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1: 네.
0: 또랑광대라고 하면은 뭐 소리를 잘 못 부르는 그냥 동네 소리꾼 뭐 이런 정도.
1: 아마추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큰 강이나 바다에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동네 또랑에서
1: 네.
0: 예, 부르는 그런 가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또랑광대가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의 또란강대가 아마 AI로 만들으라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소리에 관심이 많이 없어지는데 그네들이 잘 다루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소리판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그 내용이 깜짝 놀랄 만큼 너무나 재밌고 또 해학적이고 풍자적이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AI라는 게 우리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그렇죠. 지금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
1: 맞아요.
0: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일을 한번 추진해봤습니다.
1: 아니 사실 이제 예술의 영역은 그래도 사람이 하는 어떤 감정을 다루는 일이고 그리고 AI가 침범이라는 단어도 좀 그렇지만 AI가 들어오기에 가장 마지막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딱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현대 기술과 소리가 만나서 어떤 또 진화를 만들어낼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주세계 소리축제 올해로 25번째를 맞았는데요. 기대하시는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0: 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들려오는 것일 그렇죠. 뿐인데요.
1: 네.
0: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진하게 움직일 수 있는
1: 네.
0: 그런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소리를 가지고 축제를 만든 전주세계소리축제야말로 바로 참여자의 마음에 가장 진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이런 축제가 아니라 진짜 참여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정말 유쾌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0: 많이 오셔서 축제를 즐기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25년 동안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이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축제입니다. 세대를 이어 장르를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기는 축제로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더 새롭고 신선한 공연으로 돌아온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김정수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랏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아키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 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여성 연극인의 도약과 비상을 목표로 시작한 여성 연극제가 올해로 11회를 맞았습니다. 2013년 한국 여성 극작가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의 여성 연극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연출가, 극작가, 무대 디자이너, 번역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을 소개하는 축제의 장으로 확장됐습니다. 기획전, 연출가전, 작가전, 세대 공감전 총 4개의 작품과 부대 행사, 시민 독백 대회가 열리는데요. 개막작은 8월 6일 1세대 여성 극작가인 김자림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이민선을 시작으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연출가전에서는 독일 시인이자 희곡 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작품을 각색한 사천의 착한 여자가 9월 2일부터 열리는 작가전에서는 연극 당신의 쓰고 쓰니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또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드림시어터에서 열리는 세대 공감전에서는 한국극작가협회의 살아남은 자의 이력서가 펼쳐지는데요. 시민과 창작자가 함께 즐기는 축제 여성연극제는 9월 13일까지 서울연극창작센터와 소극장 드림시어터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여성연극인들의 다채로운 무대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헌가 두 사냥 나갔다. 야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태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태령이 너무 좋은 거.
2: 서령 어디요? 서.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펑다 펑다 펑다 펑다 자랑다.
3: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온 나라 구석구석 헤집고 다닌 바람이 땅끝 해남에 머물며 피자나무 숲에 그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때로는 구름 따라, 때로는 바람 따라 자연의 이치에 몸을 내맡긴 피자나무가 오늘도 해남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세월을 견디어냅니다. 나무숲에 둘러싸인 이곳은 어부사 시사로 유명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조작가 고산 윤선도가 기거했던 노구당입니다.

윤선도는 조선시대의 뛰어난 작가이자 정치인이자 음악가였는데요. 정철, 박일로와 더불어 조선 3대 시가인의 한 사람으로 서인 송시열에게 정치적으로 패해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윤선도가 기거했던 노구당은 전라남도에 남아있는 민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집인데요. 노구당이란 이름은 여름날 집 앞 은행나무에서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초록비가 내리는 것 같아 노구당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담장 뒤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 같다고 해서 노구당이라 부르기도 했답니다. 푸른 비로 사람의 마음을 흠뻑 적신다는 노구당의 사랑채는 효정이 왕위에 오른 뒤 스승이었던 윤선도를 위해 수원에 지어준 집이었다고 합니다. 효정이 죽자 1668년 수원집의 일부를 뜯어 해남으로 옮겨와 현재까지도 사랑채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강직한 정치가이자 예술성 높은 시조 작가로 잘 알려진 고산 윤선도는 다산 정약용의 외가 6대조이기도 한데요. 노론의 대표 우암 송시열과 맞서서 남인을 대표해 싸운 탁월한 문인이자 세상과 타협할 줄 몰랐던 바른 소리로 인해 유배지를 돌아다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글로 일상을 담아낸 윤선도는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며 자연을 벗삼아 어부사시사, 오우가와 같은 시조를 짓기도 했습니다. 세상 걱정 잊은 채 유유히 흐르는 강에서 노를 저으며 살아가는 어부처럼 윤선도 역시 은둔의 시간을 유유히 견디며 세상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는 것이 뻐꾹새인가 푸른 것이 버드나무 숲인가 노져라 노져라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하는구나 찌거덩 찌거덩 어여차 맑고 깊은 못에 온갖 곡이 뛰논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길 꿈꿨던 윤선도는

어부사시사 40수와 한시 32편을 남겼습니다. 또한 완도, 보길도와 해남에 원림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원림 문화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윤선도는 아양과 고산 유금이라고 새겨진 두 대의 검은고를 즐겨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품으로 검은고 두 대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남은 거는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는 삼현삼죽 가운데 하나로 오래전부터 남성의 악기이자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온 악기입니다. 검은 거를 만든 고구려의 왕산악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고 검은 거를 즐겨 연주한 윤선도 역시 높은 학문과 인성을 갖춘 선비였지요.

검은 거는 모든 음악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의 백악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거 음악을 소중히 여겨 여러 가지 음악 가운데 으뜸이라는 뜻으로 굵고 진중한 음색이 일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확고한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조선의 사대부 윤선도. 자연과 세상 이치를 담은 그의 시편들이 그 어떤 날카로운 조언보다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세상을 깊이 있게 살피고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한 방법임을 윤선도 그의 문학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0: 마음속에 흐르는 걸까 눈에 보이는 거 너머의 길이 있는 걸까
1: 여기

0: 펼치고
1: 기억을 깨우고
2: 후! 바람에 흔들고
0: 어둠에 불을 지피고
2: 선택의 순간을 묶고
3: 밤을 건너게 하죠.
2: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4: 곧 아시게 될 거예요.
0: 우리가 이 자리에 왜
3: 나왔냐 하면
1: 다들 행복을 찾는다면서
2: 자꾸 딴 곳만 바라보고
0: 손해진 건 보지도 못한 채
2: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으니까
4: 그래서 시작합니다.
2: 뭘? 아 뭘?
4: 행복을 찾아 떠나는
5: 이야기 뮤지컬.

0: 언니, 저 불빛들 꼭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잔치를 여는 것 같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웃음소리? 음악소리?
1: 창문 닫아, 미틸. 바람이 더 차가워질 거야.
0: 저기선 추위 같은 건 모를 거야. 벽난로엔 커다란 불이 활활 타오를 테고, 아이들은 예쁜 새 옷을 입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1: 그만! 부질없는 소리 하지 마.
0: 미안. 엄마 아빠가 계셨다면.
1: 미틸! 너 그렇게 하지 마!
0: 언니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도 되잖아.
1: 너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그냥 하지 마.

0: 모자에 박힌 다이아몬드 살짝 돌리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겠다.
1: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0: 언니 제발 딱 한 번만 저 할머니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리도 달라질 수 있잖아
1: 달라져? 뭐가?
0: 언니 그러지 말고 이 모자 한번 써보자
1: 응? 넌 항상 그런 눈이야 좋아 어차피 이 방에서 우린 썩어가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딱 한 번만 속아줄게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0: 지금!
1: 드디어 눈을 떴군요.

움직여.

0: 당신 짓이야? 이게 대체 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진짜예요?
1: 두려워 마세요. 기쁨도 슬픔도 모두 살아 숨쉬는 이게 진짜.

0: 여기는 기억의 나라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1: 잠들어 있다니? 그럼 여긴 무덤 같은 거야?
2: 아니야 언니, 슬픈 느낌이 아니야. 어딘가 익숙하고 따뜻해.
3: 왔구나 우리 강아지들. 아이 기다리고 있어 땀다.
2: 할머니!
4: 어이구 어이구. 너희들이 우릴 생각할 때마다 너희 목소리가 들리는데 요새는 통 들리지 않아 우리의 잊은 줄 알았단다. 틸틸 우리 큰 강아지 어서 이리 오렴.
2: 할아버지.
3: 여기는 늘 일요일이란다. 걱정

0: 여기 꿰매야 할 구멍도 없고 차가운 바람도 없네요.
1: 그럼
0: 따뜻한 빵 냄새, 포근한 스웨터, 모든 슬픔이 녹아내리는 곳, 마법의 문이 열려요.
1: 오이고, 오이고.
0: 꿈결처럼 아련한 그 노래 소리.

0: 없는 영원한 안식이란다. 어디 보자. 너희 어렸을 때 말이다, 이 밤하늘에 별이 뜨는 날이면 꼭 별을 세겠다고 그랬어.
1: 그럼
0: 우리 미티리는 셋만 새도 자꾸 까먹고 딜티리는 답답할 텐데도 미티리 손을 꼭 잡아줬지.
2: 언니 그때 기억나?
3: 기억 안 나.
2: 응? 우리 그때 자주 그랬잖아.

0: 기억 안 난다니까.
1: 정말? 정말 기억 안 나?
2: 자자 우리 강아지들. 아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여기서는 그저 따뜻하게만 있으면 된단다.
1: 이거 설마 파랑새예요? 맞죠? 파랑새 맞죠? 언니 여기 파랑새가 있어.
0: 정말이야. 정말 파랑새야.
1: 저희가 데리고 가도 돼요?
2: 아이 그럼 그럼 얼른 가져가려무나.
3: 아이 뭔 소리예요? 파랑새는 아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아이 뭐
1: 안돼. 왜 이렇게 된 거야?
0: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다 환상이야. 바보같이 잠깐이라도 믿었어. 영원하다고요? 죽은 건 죽은 거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여긴 아무런 해답도 없어. 다 시간 낭비였어.
1: 새가 죽어버렸어.
3: 아가 울지 마라. 그리고 너무 상심하지 말렴구나.
2: 찾으려던 그 파랑새는 너희가 그것을 알아볼 때 만나게 될 게야.
0: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건 없어.
2: 언젠가 이 할미만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게다. 아니 그러니
0: 가자 미틸. 여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야.
1: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0: 됐어 가.
4: 기억은 현재라는 강한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기억할 때만 살아 숨쉴 수 있으니까요.
1: 기억할 때만 살아 숨쉴 수 있다. 근데 언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차가워?
0: 그냥 환상을 본 거야.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보다 지금 뭔가 이상해. 갑자기 모든 게 차가워졌어.
1: 뭐?
0: 방금 소리 들었어? 이 소리 뭐지?
4: 그림자가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1: 그림자?
4: 그 그림자가 여기 닿기 전에 우선 강을 하나 건너셔야 합니다.
1: 강이요?
4: 검은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다음 길로 갈 수 없습니다.
5: 전환!

0: 네? 우리 돈 없는데요?
1: 이 뱃삭은 돈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당신들이 가장 무거운 것을 강물에 던지세요. 버려야 가벼워지고 그래야 배가 쭉쭉 나갑니다.
0: 무거운 거 우린 그런 거 없어요.
1: 없다고요?

0: 그렇다면 이 강을 건널 수는 없죠.
1: 미티, 그것 좀 줘.
2: 뭐?
1: 그 손수건, 이리 줘.
2: 안 돼! 이건 안 돼.
1: 이것도 되나요?
2: 어, 무슨 짓이야, 이리 줘!
1: 못 들었어? 이건 된다잖아. 이 강을 건너야 할 거 아니야.
2: 아, 절대 안 돼, 절대! 이거 엄마 거잖아.
1: 고작 오래된 손수건일 뿐이야. 이거 하나면 다음 길로 갈 수 있다잖아.

기억 안 나?

0: 강 못 건너는 거겠죠?
1: 당신은 그 손수건의 무게를 알아보셨군요. 이 무거운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알고 품는 것이죠.
0: 그 무게를 알고 품는 것?
1: 네, 그 무게를 알고 품을 수 있는 자만이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당신도 그 손수건이 무엇인지 알아보셨죠?
0: 아니요, 딱히 던질 게 그것밖에 없었을 뿐이에요.
1: 정말입니까?
0: 난 그 손수건 말고는 이미 다 버렸어요.
1: 다 버린 사람의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은 비어있지 않아요.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뿐인 거죠.
0: 대체 뭐가 있다는 거예요?
1: 그 모름을 가지고 배에 오르십시오. 어쩌면 이 강 위에서 보일 수도 있을 테니. 자, 갑시다.

0: 이곳은 밤의 여왕 녹스의 궁전입니다. 모든 비밀과 공포가 잠들어 있는 곳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1: 누구냐? 감히 이 자리에 발을 디딘 자가? 작은 부스러기 같은 빛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구나. 허나 그 빛

0: 언니! 이태!
1: 보이니? 그것은 너희가 가장 외면해 온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란다.
0: 지금부터 잊혀진 기억의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0: 소리야. 그건 분명히 엄마의 목소리였어.
1: 아니야!
0: 그럼 누구야?
1: 그건 바로 칠칠.

0: 그래, 그때 난 미티를 사랑했어. 하지만 난 따뜻한 행복을 바랄수록 무너질 것만 같았어.
1: 그만! 그 정도면 충분해.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주마. 내 사랑

0: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지?
1: 누가 너에게 그 무게를 얹었지? 동생만 없으면 너는 다시 너로 돌아갈 수 있어.
2: 넌 받기만 한 자야. 평생 받기만 한 자.
3: 언니는 널 버릴 거야.
2: 그러니 매달리고 또 매달려.
0: 한마디면 돼. 한마디면 자유야.
1: 너 힘들잖아. 밑에를 봐. 침일 뿐이잖아.
4: 침, 침, 침, 침, 침.
5: 버리고. 너만 없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넌 그냥 짐일 뿐이야. 저리 가! 아니야, 미칠. 내가 순간 정신이.
6: 아니긴. 그게 네 진심이지.
5: 넌 잘못 없어. 짐은 짐일 뿐. 방금 그 눈. 뭐야? 나한테 그런 눈빛을 한 거. 진심이야? 그럼 똑똑해 보렴. 조금 전 그 모습이 드디어 만난 네 언니의 진짜 얼굴이란다.
1: 네 동생의 그는 평생 너를 그렇게 볼 거야.
2: 오래된 약한 자에게
1: 이미 미쳤어. 사랑보다 분노가 훨씬 쉬워.
2: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말 지금 말해.
4: 말해 말해 말해 어서 말해.
5: 똑똑히 봤니? 그게 바로 나야. 네가 지긋지긋한 눈물 때문에 지쳐버린다. 이제 제발 내 곁에서 떨어져. 저리 가라고.
2: 옳지.

0: 쿵 쿵 쿵. 난 천년을 산 나무 세카이아다. 이 땅에 발 디딘 자 누구든 날 만나게 되지. 작은 아이야, 넌 동생을 짐이라 했던가?
1: 네,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0: 그래서 마음은 평안해졌는가?
1: 미틸은 나 없이도 가봐야 해요. 언제까지나 내가 옆에 있을 수는 없다고요. 차라리 잘 됐어요. 잘 된 거라고요. 맞아. 차라리 잘 된 거야.
0: 차라리. 거짓을 말하려니 말문이 막히는 게로구나.
1: 왜 자꾸 묻는 거야?
0: 거짓이면 거짓이라 하고 진실이면 진실이라 하라.
1: 그만 물으라고. 비켜.

0: 정원 에어러스. 자기 나이야? 언니한테 무서운 말을 들었구나.
1: 넌 그냥 짐일 뿐이야.
0: 그 말이 아직도 네 가슴 속에 박혀있니? 그 말이 닿지 않는 곳, 짐이라는 말이 없는 곳, 너 혼자만 있는 곳, 그곳으로 가정

0: 마음이 가는 쪽은 이쁘다. 근데 가다가 흔들린다면 멈춰도 괜찮아. 굳이 가지 않아도 괜찮아. 미티. 알겠지?
1: 잠깐만요.
2: 응?
1: 미틸님,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 안에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

0: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은 끼어들지 마!
1: 리메르님,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0: 뭐?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렴.
1: 그만요.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예요.
0: 이리 따라오라니까.

같이 들어가 주실 거죠? 전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언니가 함께 있었다면 나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언니! 너 어딨어? 이 문을 통과하면 널 다시 만날 수 있는...

0: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는 너를 쉬게 해주는 자란다. 오래 걸어온 너를 마침내 내려놓게 해주는 자.
1: 난 싫어온 게 아니야. 미틸에게 가는 길이에요.
0: 미틸? 그 아이에게 다시 가서 무엇을 하려고?
1: 다시 안아주려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0: 그 아이에게 다시 가서 그 짐을 짊어지려고?
1: 짐 아니에요. 그건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어요.
0: 모르고 한 말은 진심에 더 가까운 법. 자, 보렴.

여기에 너의 모든 무거움이 들어가 있단다. 아, 자, 이중 가벼움 자유. 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단다.

0: 당신은 누구세요?
1: 난 메아리. 너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너 자신에게 돌려주는 자, 에코야.
0: 아, 에코. 그럼 언닌, 언닌 왜 저쪽에?
1: 너는 깨어있는 자리, 언니는 깊은 잠 속으로 끌려가는 자리에 있어.
0: 깊은 잠이요?
1: 한번 잠들면 다시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
0: 가야 해요.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1: 지금은 갈 수 없어. 보이지 않는 다리가 두 자리를 가르고 있어. 네가 가로질러 가도 언니에겐 닿지 못해.
0: 그럼 어떻게 해요? 언니가 잠들어 버리면.
1: 너의 자리에서 너의 목소리로 언니를 불러봐. 잠을 깨우는 건 네가 아니라 언니 자신이어야 해. 너의 목소리는 다리가 되어줄 뿐 그 다리를 건너 일어서는 건 언니의 몫이야.
0: 그럼 부를게요. 언니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부를게요.
2: 거의 다 왔구나. 이제 조금만 더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끝난단다. 미티는 저기에서 행복하단다. 너 없이도 잘 산단다.

당신은 한 번도 누굴 안아본 적이 없군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가요.

신자들은 또 올 것이야. 늘 그래왔듯이

내가 비춘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빛이었단다. 이젠 너희가 서로에게 그 빛이 되렴. 안녕.

0: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우리가 그렇게 멀리 돌아와서 찾은 게 결국 여기였어.
1: 난 저 하늘 끝을 헤맸는데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
0: 미틴, 행복은 그냥 너와 나였어. 함께 있는 지금.

0: 행복은 그 차가운 현실을 함께 녹여주는 온기였어요. 행복은 잿빛 세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피어나는 빛이었어요.
1: 자, 이제 틸틸과 미틸의 이야기는 문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다시 길을 떠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우주컨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랏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아키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허가 두 사냥 나갔다. 야, 울려 울려 어허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태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태령이 너무 좋은 거.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치 좀 사주세요. 펑다, 펑다, 펑다, 펑다, 자랑다.
3: 예결 밴드 구강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축하드립니다.
1: 특히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저희 밴드 경로 이탈은요,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합해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새롭게 재밌게 해석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경로 이탈이란 이름이 새로운 걸 해도 다 허용이 될 것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잘 맞아서 이름을 경로 이탈로 만장일치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은 우선 민요에서 저희가 후렴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 후렴을 토대로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어서 저희

0: 제가 재밌는 스토리를 얹어서 조금 더 쉽게 대중적인 방향으로 풀고 있습니다.
1: 자, 오른쪽으로 두 발, 왼쪽으로 두 발.

0: 의상을 준비할 때도 뻔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린 추리닝을 입고 한번 놀아보는 게 어때? 빨, 주, 노, 파, 보 이렇게 색깔을 하나씩 딱 돋보이면 추리닝이라 하더라도 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트레이닝복을 선택하게 됐죠.
1: 그래서 그림 느낌으로 구강 느낌 계속 살리고 싶은 거지.
0: 되잖아요.
2: 근데 미나랑 약간 어색할 거.
3: 그 미지감.
4: 미나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얘네 합성을 했네 이런 느낌.
5: 합성한 걸 알아.
0: 합성 티를 내. 네.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1: 컨셉을 뭐냐 이탈전 혹은 경로 이탈전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다 나왔잖아 스토리가.
3: 오늘은 민요의 미친 이탈.
2: 민요의 미친 이탈. 오늘은 경로 이탈.
3: 오늘은 경로 이탈로.
2: 이 모든 내용을 달력에서 보세요. 달력.
4: 꼬꼬 입고.
2: 티셔츠요? 말만한데 상당히 대박.
1: 좋은데?
6: 따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은 말장난 같은 것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단어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어떠한 곡의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장르적인 접근도 하고요. 같은 게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서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의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로 이탈 팀은 대중을 위한 팀이에요. 이게 좀 대중한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대중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경로 이탈은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만나고 또 기상천외한 새로운 생각들로 끊임없이 국악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저희가 어떻게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희는 오직 경로 이탈만의 음악을 할 거라는 거. 절대 남을 흉내내지는 않겠다는 목표는 분명해요. 이 경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을 나갔다. 야,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옥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치 좀 사주세요. 펑다 펑다 펑다 펑다 자랑다.
3: 예결 밴드 부각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통 무대예요. 아셨죠?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란.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춥지. 네 해라. 자.
1: 선생님께서 어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0: 가자.
2: 이게 대체 얼마만인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0: 예, 여그저그 동가식 서가숙하며 지냈어라.

0: 한평생 소리판 따라 댕김서 장단 맞추고 사니라 못하는 돈도 없고 저 한몸 같으면 어떻게든 살겠지만 늙음하게 얻은 딸내미 꺼정 엄동소라네 더는 고생시킬 수가 없어서 말이어라. 그래서 말인데 어떻게 문감방이라도 하나 내어주시면.
1: 당연히 그래야지. 진작에 날 찾아올 일이지. 사람이 왜 그리 미련해?
0: 고맙구만이라.
1: 눈빛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2: 최공선이라 하는디요.
1: 어, 학교를 보내주랴. 요새는 너 같은 여자아이들도 학교를 댕길 수가 있는데.
2: 여기서 소리를 가르친다 들었는디 지도 소리를 좀 배우고 싶어라.
0: 아니여라. 야가 아직 속이 없어서.
1: 소리를 배우고 싶다?
2: 예. 저도 선생님처럼 한세상 휘어잡는 소리꾼이 되어 쓰겄소.
0: 또 시방 뭔 소리를 하는겨?
1: 어째서 소리꾼이 되고 싶으냐? 고운 비단 옷 입고 한평생 노래나 부르면서 사니 그게 좋아 보였더냐?
2: 소리를 하면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갖고 좋던디요?
1: 속이 뻥 뚫린다?
2: 예.
1: 하! 아직 어린 것이 어쩌다가 그런 느낌을 벌써 알게 됐을꼬?
2: 요 가슴에 뭐가 다 맥힌 것만치 답답하고 외롭고 할 때마다 소리를 하다 본게는 그리 되었구만이라.
1: 예인이 되는 길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소리꾼이 되려면 목에 피가 맺혔다 풀렸다 이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을 가겠다고?
2: 예.
1: 좋다. 그럼 네가 얼마나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꾸나.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자. 소보가 저기 있는 북을 가져오니라.
3: 예.

0: 가자.
1: 그것도 아주 물들렁 물었는데?
2: 부터 가자니께.
3: 정녀는 벌써 가냐?
2: 나가 니 아까침에 어깨 들썩들썩 할 때부터 느겁니 성질낼 줄 알았다. 언능 쫓아가.
1: 나 내일 또 올랄게. 그 나 캘 것은 쫙 남겨주셔.
2: 뭐 드느냐?

0: 말이여. 아, 술이라도 팔아서 돈 맹그러우러 안 했어. 방금 그 짠한테 내 소리 팔았으니까 그값 내셔.
1: 엄마, 이 대급박에 피도 안 마른 가스나가 시방 나랑 장난하냐?
0: 아짜여! 시방 내 말이 틀렸어!
2: 아, 맞단 게? 소리를 들었으면? 소리값은 내야 한다. 아, 보고 쉬어.
3: 아만, 정년이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닌데 들었으면 돈을 내야지. 입을 싹 닦아보려고 시바.
4: 가자 형님, 형님 오늘 가시죠.
5: 아, 부자. 어, 부럽다.
0: 아유, 적당히들 하셔.
2: 아야, 남원산성만 불러불고 그만해볼래. 아, 한 곡 좀 더 듣고 잡은데 어쩌 쓸까나?
0: 응? 아이고 진짜 뭔 소리가 진짜. 정량이 소리하면 난 좀 엄니한테 맞아 죽소. 아이고 아유. 뭔 소리래. 죽었든 죽더라도 돈은 벌거 주어야지. 아 근데 맛보기는 공짠디 그 더 듣고 싶으시면 소리값을 내셔야지라.
6: 아유 야구
0: 틀려볼 거. 자, 이 짝, 응? 이 짝 생선장 팔아주셔.
7: 내가 다 팔아줄게.
8: 뭐예요? 아이고 곱상한 생선이가.
0: 이것을 전부 다 말이여라.
7: 대신 남원산성 말고 다른 곡을 들어보고 싶은데.
0: 무엇이 듣고 싶소, 청년아? 아유, 무엇이 듣고 싶은지 말씀만 해주셔.
7: 네가 자신 있는 거 아무거나.
0: 그러면 그 춘향가에서 한 대목 불러드리리다. 아, 나 뭐야 돼. 너 눈이 가기 전에 생선이나 싸보라. 안 돼.

0: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그네 우주 죽겠네. 봤지? 소리 한번 안게 그 생선들 싹 다 팔아본 거야? 소리가 돈이 된단께?
1: 바빠서 좋긴 한데 언니한테 들킬까 봐 심란스러 죽겠다. 언니가 오늘 일 알면 아주 그냥 기암할 것인데.
0: 언니랑 나만 입 다물면 언니가 어떻게 알겠는가?
1: 그래요.
2: 남원산성.
0: 그 설마 생선 산거 물어갔다 그런 말 하려고 그러. 어따 꺼내지도 마셔.
2: 너 누구 밑에서 소리를 배운 거야?
0: 아, 먹고 살기 바쁜디 그럴 새가 있겠어. 그냥 귀동냥으로 듣고 소리 나오는 대로 부르는 거지라.
2: 그런데 청구성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낸다고? 말도 안 돼.
0: 청구성이 뭔디요?
2: 청구성이 뭔지도 몰라?
0: 처음 들어본디.
2: 너 국극이라고 알아?
0: 응, 들으는 봤지라. 그 배우들이 역할 나눠갖고 그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한다 하던디.

0: 내일 저녁 공연이야. 보러 와. 꼭 와. 아 참, 남은 산성.
1: 에?
0: 너 이름이 뭐야?
1: 윤정년인디요.
0: 윤정년. 우리 다음에 또 보자.
1: 나 기왕이 줄 거면 그 돈으로 줄 것이지. 그만 중이 때기만 딸랑 준대.
2: 분명 어디서 봤는데.
1: 뭐?
3: 저 서울 양반?
2: 어디서 봤을까?
3: 저렇군. 이렇게 야릇하게 생긴 얼굴에 내가 잊어버릴 리가 없는데.
4: 뭔 억경?
2: 매랑 국국도.
1: 그 사람이네! 문옥경!
3: 누구?
1: 아, 그 매랑 국국단의 문옥경이란 말이오! 그 최고 인기 배우라는 문옥경!
3: 매랑 국국단?
1: 아, 나 그 요새 공연한다고 온 동네에 포스터 붙은 거 못 봤냐? 아, 나 근데 눈빛이 저렇게 야릇하게 생긴 게 어? 같은 여자도 다 홀리고 다니는갑네.
3: 같은... 저 서울 양반이...
1: 여자요?
3: 그럼, 그럼. 메랑 국극단은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국극단이요.
1: 어머야.
5: 김치 한 포기만 똑같이 쇼잉? 우리 집 김치가 어중간하게 이거 갖고 그것이 안 들어버렸어요.
3: 아따, 한 포기를 누구 거에 붙이겠어? 겁나 개미셔라.
5: 아따, 어머야. 맛 좀 봐야 쓰겠다. 어머야. 어머야. 난장에, 아니 근데 정자랑 정년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
3: 시장스 아직 안 들어왔으라.
5: 아따, 이 집 딸들은 정말로 착해. 장사도 잘 도와주고 언니 말도 잘 듣고.
3: 정자는 그란디. 아유, 정년이 그곳은 지근이 같전에 솔찬이 사고를 치고 댕긴 게 자꾸 오지 말란 짓만 하고.
5: 그래도 정년이는 착하지. 아까 시장서 들어본 게 소리도 기가 막히게 잘 오더만 사람들이 듣고 다 놀라버렸단 게.
3: 정년이가 시장서 소리를 합디요?
5: 엄마.
1: 댕겨왔으라!
5: 아이고! 아이고!
3: 아우! 아따, 언니. 이번 함께.
5: 응?
3: 너, 시장스 소리였냐?
5: 아유, 그러면 나는 얼른 가갖고 밥해야 쓰겠다. 아오!
3: 세야제.
5: 열.
6: 아유, 도갔냐?
5: 신음소리 한 번을 안 내네. 엄니가 소리 하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어? 네가 소리꾼이여 기생이여 뭐여 어떻게 자꾸 사람들 앞에서 자꾸 그렇게 소리를 했었냐?
1: 아이고, 건달 놈들이 그 폐악질을 했사한디 어떻게 그럼?
5: 아이고, 네가 그러면 어? 그 놈들이 뭐 다음엔 안 온다디?
1: 엄니처럼 가만히 안 가갖고 뜯기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 아니, 왜 네가 가진 재주 팔아갖고 돈 벌겠다는데 맨날 못하게 막는 것이여? 어? 보리쌀도 뭐 포듯이 사먹는 체지에 그 소리 조금 하는 것이 뭐지 어째서?
5: 그러냐? 안 되겠다 너. 저 인연을 대가리를 빡빡 밀어갖고 배가태를 못 나다니게 해야 쓰겠구만. 가자. 아이고.
1: 어디?
5: 이발소 가잔 말이여. 몰크라 싹 밀어볼게.
1: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언니! 아유! 아, 안 가!
5: 와,
1: 아, 안 갈 거예요! 아, 안 갈 거예요! 같이! 이만하면 알아들었을 것이오.
3: 알아들은디 저렇게 허지 말한지만 골라서 오냐? 어? 너도 문제여. 아주 둘이 그렇게 밤낮없이 붙어다니면서 너 동생 소리를 때 뭐 됐냐?
7: 또 언니 없을 때 노래 부른 것이야. 괜히 엄한 사람 잡지 좀 마셔.
8: 아따 장어다. 아주 대단한 외가 났다. 어? 무슨 잘했다고 저렇게 따박따박 소리를 좀 지랄해.
7: 아니 언니 이러고 언니

0: 동네 창피하고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1: 에휴,
0: 아야, 아야, 어구, 우리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안 하냐?
2: 잘못했어라.
3: 그러고 또
2: 두 번 다시 소리도 안 할게라.
0: 네, 언니 들어가 계셔라.
2: 진짜
0: 이거 가시는 거? 바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리지. 꼭 따박따박 말대꾸를요. 어? 야, 네가 사갖고 들어가.

0: 그만! 거기 끝에 민주.
1: 네.
0: 나가. 넌 앞으로 정기 공연 촛대로도 들어오지 않는다. 다시.
2: 단장님.
0: 언제 올라온 거야?
2: 오늘 아침에 실린 기사라고 합니다. 옥경 선배한테 얘기를 해야 할까요?
0: 우선 공연에만 집중하게.
2: 네, 알겠습니다.

0: 정연이, 너 어제 시장에서 잘생긴 남자랑 있었다면서?
1: 누구야?
2: 에이요? 하나리. 정연이가 애인 만날 때까지만 살아라. 맨 바지락 갖다 파는 일에 정신이 다 팔려있는데 뭔 연애?
3: 입만 열면 돈돈 했었는데 우찌게 남자가 못 가냐? 아이고 참.
4: 야 너희들 어제 우리 정연이한테 와갖고 그 말 붙인 그 잘생긴 남자가 누군지 나왔까? 문옥경이요? 문옥경.
3: 아, 시장통에 겸손하고 있네. 아, 문옥경이 뭔데 시장통에 가갖고 정연이한테 말을 붙여야.
4: 아야, 표 한번 꺼내봐라.
2: 아따.
5: 어머, 참말인 같네.
6: 아야, 참말로 문옥경이랑 만났대? 만나서 뭐라고 했는데?
7: 그냥 뭐. 공연 보러 오라고.
5: 정연아, 나. 나도 좀 데리고 가라.
7: 문옥경이가 나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3: 그 멸왕 국국전에 공주님은 서해랑 왕자님이 바로 문옥경인데.
7: 그럼 뭐. 돈도 많이 건데.
5: 뭣도 구구술 말이라고. 집에, 차에 별게별거 다 샀을 것인데.
8: 아따, 정연이 니 겁나게 부럽다.
9: 봐봐야, 티켓도 지
7: 그런단 말이지.
4: 응. 야. 니 설마 보러 갈 생각 아니지? 어! 어!
10: 별장 상현등 자명복! 내란의 왕자 문옥경이랑 꽃 서해랑이랑 출연하여!
11: 아,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언니한테 들키면 또 혼날 것 같단 말이오.
7: 언니가 소리하지 마라 했지, 국고 보지 마라 한 적 없는디? 국다가 뭐 오늘 해야 될 일 싹 다 해버리고 왔는데 뭐이 문제대.
11: 아이 그래.

0: 커플빵. 따끈따끈한
1: 이게 얼마요?
0: 10개 15원이요.
2: 15원?
1: 이게 무슨 하나 푸시아에 무슨 10원만 꺼내. 봐봐. 언니 어차피 연마을에 환갑잔치 도우러 가갖고 집에 안 계신 게 우도는 다 보셨네. 언니 들어오기 전에 살짝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3: 아이고 맛있겠다.
0: 아 15원이란 게.
3: 10원만 합시다.
4: 10원이라고요?
3: 와 미쳤다. 완전 기대된다.
4: 어메 나 이거 본다고 세 달 기다렸시야.
5: 난 이번에는 피에씨 옥경 언니 사진을 사갈 것이요.
4: 와 혜라 언니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쪽 버스 꼭 챙겨가자.
6: 빵이나 먹을.
7: 근데 너 국국 배우가 돈 많이 번다고 한 게 보러 온 거지?
1: 아 언니는 궁금하도 안 해? 아 우리는 손가락 달아불기 허리 부러지게 바지락을 캐다 풀어도 그날 보리쌀 살 돈밖에 못 번디. 국국이란 게 무엇인지 돈을 그러하고 잘 부은지 내 두 눈으로 봐야 쓰겠어.
7: 그래.

0: 참으로 흥겹도다. 하! 이것이 다 우리 전하의 은덕 덕분 아닌가?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왕자님?
1: 정녕, 태평 성대인가? 위에서는 한나라가 들이쳐오고 동에서는 낙랑국 견제해오니 내 나라 신세 가련타. 위에서 한나라가 벌컥 들이치고 동에서 낙랑이 비켜들어오니 내 나라 신세 가련허다. 폭포만 제동제듯 불어오고 동풍의 굳은 비가 퍼붓는 빛. 이어찌 태평성대란 말인가?
2: 나 진짜 환장하겠네. 정말로 무너뜨리는 왕자님이다, 왕자님이. 어? 안 그래? 어?
1: 공주, 드릴 말씀이 있소. 천지인간 삼태만상, 날짐승 길짐승 짜기꺼늘, 선남선녀의 만남은 자연의 도리라.

0: 적국의 사내에게 들끓는 이 마음을 보지 말아라.
1: 전하의 모든 인연 하늘의 뜻이려면 우린 어찌하여 적으로 만났는고.

0: 혹시 아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매랑 국극단에 전국 순회 공연을 다 매진시켰는데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1: 네,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 국극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팬분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매랑 국극단 단원들도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아, 문옥혁 씨! 그 영화배우 김모 씨와 난 연애설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로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1: 몇 번 만난 걸로 사귄다고 한다면 전 아마 지금 사귀는 사람이 100명도 넘을 겁니다. 뭔데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요?
3: 기사에서는 누구라고 딱 집어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챘을 거야.
1: 내가 대놓고 항의할 수 없게 일부러 이렇게 쓴 거겠지.
3: 기사에 보면 서울 모처 김모 씨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 너 요새 그 집에서 예술하는 친구들이랑 자주 어울리지 않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옥경아.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어.
1: 이미 했다고 의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단장님도 제가 했다고 의심하세요?
4: 네가 뭐라고 대답하든 난 대외적으로는 안 했다고 주장할 거다. 그래야 우리 매랑 국극단이 살 수 있으니까.
1: 저 아니에요. 기자가 넘겨짚어서 쓴 겁니다. 제 친구들도 저도 떳떳해요. 국극단 들어오면서 분명히 약속드렸었죠. 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아요.
4: 그래, 아니라면 됐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수습하마. 옥경이는 당분간 서울에 없는 게 좋겠다.
3: 단장님.
4: 요즘 옥경이 일거수일투족으로 특종을 잡으려는 기자들이 너무 많아. 이런 때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아.

0: 하는구나. 참으로 흥겹구나. 나 우리 샤나의 은닥닥뿐 아닌가. 라고? 은옥경이.
1: 정룡. 태평성대인가?
0: 분명히 문옥경이 첫 대사할 때부터

0: 정령 태평성대인가? 아니야. 아, 이것이 아니야. 멋있는 척이 아니라 뭔가가 빠졌는디. 그 멋이가 뭘까?
1: 정령 태평성대인가?
0: 그래, 기품이 있었어. 그러지, 기품, 세련. 정녕 태평성대인가?
1: 이었지! 태평성대란 말인가!
2: 이 오죽 참 안 자고 묻었냐?
0: 아, 더 놀래라. 아니, 자꾸 가슴이 뛰어갖고 잠이 안 와.
2: 어째 아까부터 자꾸 가슴이 뛴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0: 아니요. 그냥 심장이 자꾸 벌렁거려.
1: 아, 네 아까 서울서 온 배우들 돈 많이 번다고 한게 괜히 마음이 들썩거려 그러지?
0: 그런가?
1: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은 별천지에서 온 사람들이요.
0: 별천지? 맞아. 오늘 내가 보고 온 곳은 별천지였지.

0: 매랑 국국당 배우들 숙소가 얘 맞지라오?
1: 뭐 그 사람들 좀 전에 떠나봤는데.
0: 에? 어따? 아 벌써 가버렸다요.
1: 아 저까 일찍 오지.
2: 윤정년? 나 찾아온 거야?
0: 아니 어째 같이 안 가고?
2: 난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목포에 있기로 했어.
0: 참 말이여라.
2: 나 찾아온 이유가 뭐야?
0: 해? 아 그것이 그 시기 뭐 뭐다냐 그
2: 잠깐 따라와봐.

0: 계세요?
1: 목포 한성역 아닙니까? 서울서 전화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2: 춘향전 대본이야. 내가 펼친 데 읽어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읽어봐.
3: 다 도련님, 이것이 지금

0: 아까 말씀드린 그 삼남서 제일가는 강할로 올시다. 어떻소?
1: 역시 연기는 해본 적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나무토막 저리 가라네.
0: 뜬금없이 하라는 게, 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것을 어떻게 잘하겠어?
1: 그럼 한번본건 잘할 수 있어?
0: 아, 두 말하면 입 아프제라.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참으로 흥겹도다. 이것이 다 우리 전하의 은덕 덕분 아닌가? 정녕 태평성대인가?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왕자님? 위에서는 한나라가 들이쳐오고 동에서는 낙랑국이 견제해오니 내 나라 신세 가련타.
1: 그걸 다 외웠어?
0: 야,
1: 어제 처음 본걸한번 보고 다 외웠단 말이야?
0: 아따 그랬단께라. 아, 외워볼 것도 작정 안 해도 막 지절로 머릿속에 그냥 딱 박히던디요.
1: 아, 대사 잘 외운다는 얘기 듣는 나도 한번 보곤 다못 외우는데.
2: 으짜요. 애은기가 뭐 먼저 것보다는 쪼까다 볼만 하제라.
1: 아니, 여전히 뻣뻣하기 짝이 없어.
2: 아, 근데 이런 걸 뭐 달라고 시킨다요.
1: 네가 국극단 배우가 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너도 그게 궁금해서 나 찾아온 거 아니야?

0: 근데 아까 나보고 연기 못한다 했잖아.
1: 국극단 배우라면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 노래, 춤, 연기. 방금 시켜보니까 연기는 안 되지만 연습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고, 춤은 보나마나 못 출 거고.
0: 예.
1: 하지만 너한텐 소리가 있지.
0: 소리요?
1: 넌 천부성을 타고났어. 선천적으로 맑고 고운 데다 깊은 슬픔이 배인 애원성까지 배인 소리. 그걸 하늘에서 내린 소리라고 해서 천구성이라고 해.
0: 하늘에서 내린 소리요? 지가요?
1: 한마디로 넌 타고난 소리꾼이야.
0: 이게 다 뭔 말이래. 아따, 우리 은미가 꼭 이 소리를 들어야지.
1: 물론 그걸로 국극단 배우가 꼭 될 거란 보장은 없어. 단장님 눈은 워낙 깐깐하니까.
0: 그래도 지한테 가능성이 있단 말이잖아.
1: 내가 보기엔 그래.
2: 언니, 만약에 그 어떤 일을 하는디 말이야.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 분명한디. 그래도 하고 싶은 어쨌까요? 혹시 말해야 될 일?
3: 뭐 경찰한테 잡혀가고 그런 일이요?
2: 아유, 그런 거 아니야.
3: 글씨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0: 어떻게?
3: 아니,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분명한디도 자꾸 그 자에 끌린담서. 그럼 결국에 하게 되지 않겠냐? 요 사람 마음이란 게 요상해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더 그 짝으로 쏠리는 법이거든.
4: 이 짝도 모르는 거 진짜 그
3: 눈치 하나서 안 잡아나 몰라.
0: 천발 떨어지는 거 기다리느니 후들이 목바닥 뜨는 것이 더 빨라.
4: 애들 못하죠.
0: 나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지 않을 거야.

0: 결정했어. 우리 언니랑 소리를 두 번 다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라. 만약에 내가 국극 배우가 되겠다고 연습하는 걸 들키면 우리 언니는 내 대급박을 싹 다 밀어볼 것이오. 그래도 할라요. 지한테 가능성이 있다 했지라. 우리 언니 손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제주로 큰돈 한번 벌어볼라요. 이 모퉁바닥 벗어나갖고 서울로 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쓰겠는지 가르쳐주시오.
1: 얼마 후에 메랑 국극단에서 연구생들을 새로 뽑을 거야. 너도 그 오디션을 보도록 해.
0: 뭐시라고요?
1: 오디션. 입단시험 말이야.
0: 오디션에서 무엇을 보는디요?
1: 세 가지야. 노래, 연기, 춤.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할 건데 그중에 가장 발언권이 센 사람은 단장님이야. 우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노래보다 연기랑 춤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자.
2: 에이, 저 기와골엔 풀들이냐. 나는 광할루, 광할루 허기에 아주 굉장하리니 했는데 고작 이것을 두고 그리하였단 말이냐.
1: 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띄어읽기부터가 안 된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쉬지도 않고 줄줄 읽으면 관객들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0: 질문! 이몽룡이 같은 주인공을 맡으면 그 돈은 얼마나 분다요?
1: 뭐?
0: 아따 친구들 말이 국극배우 해갖고 성공하면 막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다던디. 그것이 참말이여라?
1: 돈 벌고 싶으면 빨리 연습부터 해. 우선 어깨 힘을 빼고. 그리고 시선은 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대를 향하고 있어야지. 자, 도련님.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남에서 제일 가는 광할로시다.
0: 어떻소?
1: 아닌 게 아니라 잘 졌지요?
0: 저 기와골엔 풀들이냐? 나는 강할루, 강할루 허기에 아주 굉장하려니 허였는데 고작 이것을 두고 그리하였단 말이냐? 맞다. 그것이 이상했어.
1: 아니, 네 말투랑 분위기가 순간 확 달라졌어. 계속해봐. 잠깐. 어깨를 살짝 내리고 살짝 발끝을 살짝 올려주고 덩덩 덩덕쿵덕 덩덕쿵덕 덩덕쿵덕 덩덩 덩덕쿵덕 덩덕쿵덕
3: 니 마저 놀고 웃나?

0: 좋아, 여기까지. 그래도 이 정도면 봐줄 만한 정도는 됐어.
1: 엄매, 희망적인 소리도 좀 해주셔.
0: 이제 봐줄 만하다니까.
1: 안지 핵도 없단 소리가 와. 근데 어쩐다고 나를 일하고 도와줘요? 나가 수업료를 내는 것도 아닌데.
0: 심심하지가 않으니까.
1: 에?
0: 요새 뭐래도 재밌지가 않았거든.
1: 맞다, 공연한다고 밤낮없이 바쁘면서 뭐가 그러고 심심한데요?
0: 암튼 난 네가 우리 국극단에 들어와서 계속 날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날 위해서 오디션 꼭 붙어라.
1: 암튼 순전히 나를 위해 갖고 도와준 건 아니네.
0: 뭐 상부상조한다고 보면 되지.
1: 아, 바람 좋다.

0: 너 요새 못한다고 그러고 싸돌아댕기냐?
1: 아, 저 인숙이네에서 놀다가 그
0: 그 집사는 너 온 적 없다 하던디 요새 네 코빼기도 본 적이 없디야?
1: 아따 근께 그것이
0: 이것이 다 뭐여? 요새 밤이고 낮이고 싸돌아다니는 것이 이것이랑 상관이 있지?
2: 그래갖고 그 국국단에 들어가려고 혼자 연습 중이었소. 엄니가 나 소리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고 있지만은 이번만 참아주시오. 내가 국국단만 들어가면 놈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해갖고 언능 성공해볼란께요. 그래갖고 엄니 고생 그만 시키고 나가 호강시켜줄라요.

0: 언니가 니한테 소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냐 됐냐?
1: 언니 나도 언니랑 약속한 거야. 땜시 안 하려고 했었어. 근데 나한테 재주가 있단 말이야. 어? 그 재주 살림은 우리 집 팔자가 싹 다 바뀔 수 있단 게?
2: 재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가시네가.
0: 어째 소리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금 좋아해 준게 니한테 엄청난 재주가 있는 줄 아냐? 아이고 이거 씨.
2: 가리짜리 빠졌네야. 진짜 받았어.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소리를 안 돼야 빌어먹기 싫다고. 아, 건달들한테 구질구질한 게 돈이나 뜯긴다 그러고 평생 살라고? 아, 서울 가서 호강하는 법이 있단 게? 호강이 이거 짜지고 안 되는 건 안 돼야.
1: 어째 안 된다고 안 하냐 말이야.
2: 이런 사람 뭐 치는 길이야.
1: 언니가 그것을 어떻게 안단가?
0: 긴 말할 필요 없어. 소리는 안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언니 말 들어.
1: 후회 안 해. 나는 뭔 일이 있어도 성공할 건게.

0: 내가 열어주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열어주지 마라. 나 몰래 밥 주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1: 아니 밥도 안 주고 전영이 하나 어쩌라고 이러는 것이오? 에?
0: 두 번 다시 굿고기고 소리고 쳐다도 안 보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이 문은 안 열릴 건 게 그런 줄 알아.
1: 언니, 어? 정영아!
2: 언니,

0: 문옥경이 요새 우리 동네 있다던디?
1: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그 쪼그 한성여관을 계속 묵은다고 그러던디? 여기서 뭐한디?
0: 아니 한성여관 주인 말로는 무시 그러고 바쁜가 새벽같이 나갔다 밤 늦게 들어온다냐.
2: 연애하느라 바쁜 거 아니오?
0: 아야 천하의 문옥경이가 목포 촌끝하고 연애를 해야.
3: 왜 뭐죠? 야, 저거 문옥경이 아니냐?
1: 참말로 문옥경이네.
3: 아야야야, 나 저거 좀 봐라. 이것이 꾸민 거 아닌가 보게.
4: 정연이 언니 맞지? 우리 저번에 한번 본적 있는데.

0: 정연아, 정연아, 정연아, 정연아,
1: 언니, 언니, 네 배 많이 굽지? 뭐가 안 매름냐?
2: 나 괜찮아.
1: 네 빨리 구크 안 하고도 언니한테 말을 줘. 그래야 네가 살아. 정연아.
2: 그럴 수가 없어 언니. 육수 주저앉아불면 난 평생 한으로 남아서 살 것이요. 그러긴 싫어야.
3: 거기서 뭐다냐?
0: 어? 아, 안 있어 뭐 안 있어.
3: 빨리 빨리
0: 나
3: 빨리야.
4: 언니, 수잔에 좀 갔다 올 텐께 너 먼저 밥 챙겨 묵어.
5: 네.
6: 괜히 맴 약해져서 정연이한테 밥 주고 그러지 마라.
4: 예.
6: 아휴, 이놈의 그때 싹 다 불사질.
7: 정연이한테 오늘 중으로 떠나야 된다고 전해줘.
1: 에? 아니 그게 무슨...
7: 내일 아침에 국극단 입단 시험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중으로 떠나야 돼.
1: 아니 그...
7: 한성여관 앞으로 오라고 꼭 좀 전해줘.
1: 아이 그것이 그...
7: 부탁할게.

벌써 니 기다릴 건데.

0: 언니한테 겁나게 혼날 것인디. 미안해 언니.
1: 정말로. 야, 내가 그 각오도 안 하고 문 열어줬겠냐? 나는 금박 싹싹 빌고 네가 집 애벌지 않은 게 괜찮아.
0: 언니 돈 번다고 고생하는 것도 다 안디. 그것도 미안하고.
1: 암시정도 안 탄게. 야, 그런 꿈이 있다는 것도 다 네 복이다. 어? 네 마음이 정 그러면 가서 끝까지 한번 부딪혀봐.
0: 나 꼭 성공해갖고 돌아올게.
1: 성공 못해도 자꾸 집 생각나고 서러운 생각 들면 돌아와. 내가 밤에도 문 안 잠글랄게. 응?

돌아올게! 밥 꼭 챙겨 먹고! 어?

0: 90번 서복실.
1: 네.
0: 91번 박초로.
1: 네.
0: 네, 두 분이 마지막입니다. 준비하세요.
2: 시간 다 됐다. 문 닫아 걸어라.
0: 네, 단장님.
3: 잠깐만요! 여기 한 명 더 있는데요. 저도 매랑 국극단 입단 시험 보러 왔는데요.
2: 이름은?

0: 끝까지 달리고 쉼 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응,
1: 위험해질 수 있어요.
0: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2: 수분,
0: 그늘, 휴식.
3: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있잖아 내 팔잖아 내 무반듯 광골방에 색별 같은 눈요강을 발치만 지던져놓고 원한 금 진작 저게 예고 같은 너를 안고 잠자보기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랏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가무악기 그린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악기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AK 밴드 국악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통 무대예요. 아셨죠?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3: 들어볼래?

0: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아리랑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만능 소리꾼 김유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1: 무소 씨 구목이 소

0: 네, 소리와 베이스 기타가 만나 더욱 애절했던 이별가를 들어봤습니다. 아, 언제나 들어도 김유리 씨의 성음은 정말로 그 애원성을 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유리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유리입니다.
0: 아, 저희 아지트에 오신 걸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너무 반갑네요. 우리 오랜만에.
0: 그러니까요. 네. 또 여기서 이렇게 상봉을 하네요. 네. 오늘 정말로 모습이 약간 청담동 귀부인 같은데.
1: 아, 네. 제가 아주. 김준수 씨 만나러 온다고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죠.
0: 몇 시부터? 몇 시부터 하셨어요?
1: 6시 반에 일어났어요.
0: 세상에. 그런데 저희 아지트를 위해서?
1: 네. 제가 김준수 씨의 아지트는 너무 저한테 특별한 곳이니까. 네. 제가 원래 늘 머리를 묶어요.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머리도 한번 풀어보고.
0: 아주 머리에 지금 그 기름기도 잘 흐르면서. 네.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머리 뽕이 정말 잔뜩 살아있어요.
1: 오늘 보고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지트에 처음 오셨잖아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소리꾼 김준수 씨의 아지트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수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즐겨주세요.
0: 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소리와 우리 베이스 기타로 이별가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언제나 들어도 이별가는 사실 애절하고 또 슬프기도 네. 하고 또 김유리 씨의 성음에서의 어떤 나오는 애원성이 더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곡에 대한 좀 잠깐의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서영도 씨와 제가 오티움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수록된 곡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절통곡이라는 춘향가 중에 이별가로 네. 아주 눈대목이죠. 그쵸. 그 소리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제가 또 가사를 덧대서 쓰기도 하고 또 작곡을 해가지고 서영도 씨와 함께 네. 그렇게 탄생한 곡입니다. 네.
0: 아, 어쨌든 이게 전통과

0: 또 넘나들고 계시고 우리 전통의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사실 어떤 마음으로 또 하고 계실까요?
1: 어떤 마음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고
0: 네.
1: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0: 그 김유리 씨도 전통 무대 그리고 또 이런 우리의 판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창작 활동 그리고 또 음악극 활동도 했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마당놀이에 또 도전하면서 네. 그중에서 홍길동 온다의 홍길동 역을 맡았어요. 네. 사실 이제 역할로 봤을 때는 캐릭터가 이제 남성의 역할인데 뭔가 무대 위에서 작지만 좀 거인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아주 단단했어요. 이 마당놀이의 특성상 관객들과 주고받는 어떤 에너지의 호흡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애드립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즉흥성이 되게 강한 장르긴 한데
1: 그렇죠.
0: 저도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장르기도 해요. 네. 그걸 한번 해보면서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마당놀이는 관객분들이랑 막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노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네.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 늘 재밌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 무대에 서니까 와 정말 이 사방이 객석인데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완전히 관객과 그냥 호흡만 하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다가 네. 또 확 풀어졌다가를 끊임없이 이 두 시간 동안 반복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는 아 내가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게 남자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좀 좁고 작고 게다가 여자인데 이거를 여자의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자로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상 무대에 올라가고 정말 역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연습실에서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공연을 마쳤고 그리고 그 사실 제가 남자의 몸짓을 해야 될 때 그 김준수 씨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0: 제 영상을요?
1: 네. 어사출도 하실 때 손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 남자라면 좀 이런 식으로 펴지 않을까? 그런 걸 보고 연구를 정말 하기도 했고요. 그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0: 왜 그런 얘기는 사실 공연 준비하는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1: 사실요. 한번 했는데 네. 잊으셨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우리가 바쁜 중에 나 너 영상 봤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0: 제가 이제 김유리 씨의 그 마당놀이의 홍길동 역을 하는 걸 봤었는데 진짜로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무대를 통해서 진짜 저도 많이 같이 함께 공감하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던 부분이 이제 와이어 액션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와이어를 타고 내가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1: 네.
0: 그런 것들을 어떤 흔들림 없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막 되게 남성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네. 그런 연기 톤과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마마마마마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1: 네.
0: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1: 갑자기 왜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0: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약간 그 맛을 한번 더 보여줄 것 같은데.
1: 마르카리아 싹티! 퉁퉁퉁! 사우라! 김준수 씨 때문에 제가 이렇게
0: 약간 해리포터 같았어요. 네. 지금 아유, 네. 해리포터.
1: 땀나는데 잠깐 들어갔다.
0: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어떤 연기 톤과 남성적인 그 톤을 무대 위에서 너무 잘 잡아주셨고 그래서 홍길동이었지만 여성이 표현하는 홍길동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는 정말 홍길동처럼 그 캐릭터에 분해서 너무나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잘 이입하면서 그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사실 또 남성 역할을 처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1: 또 제가 언제 했죠?
0: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조 역을 했었잖아, 조조 역.
1: 맞아. 저희가 학교 이 선후배 사이예요. 네. 제가 선배인데
0: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1: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벌써 한 3, 4년 넘었 15년 넘었겠죠.
0: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고 네. 또 4학년 선배님이셨으니까
1: 맞아요. 그때 저희가 학교에서 적벽이라는 이제 극을 했었는데 그때 준수 씨가 이제 키도 크고 관우 역할을 맡았고 제가 조조 역할을 맡았어요.
0: 네.
1: 근데 이제 4학년과 1학년이면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데 제가 이 관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준수가 그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4학년 선배를 이러고
0: 그렇죠,
1: 이렇게
0: 내려다보는 눈 내리깔고 이렇게 네.
1: 그때부터 그랬었죠.
0: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추억도 있고 또 무대 위에서의 이제 그 홍길동 역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그 통화했던 또 기억이 있어요.
1: 네.
0: 김유리 씨가 이렇게 음악극부터 해서 마당놀이 그리고 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소리꾼이기도 한데 또 어쨌든 소리를 가장 잘하고 싶은 또 그런 욕심 있는 소리꾼이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완창 또한 무대를 계속 꾸준하게 했었는데 뭐 사실 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창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의 판소리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말 그 손에 잡히지가

0: 않고요. 네. 너무나 저는 위대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그 사설의 깊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안에 정말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왜냐면 해악과 풍자로 그 이야기를 녹여내는 이야기의 깊이가 정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1: 그렇죠.
0: 창법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신을 쓰면서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쉽게 가질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쉽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제가 이토록 애절했을까?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잘하고 싶고 또 너무 사랑하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판소리는 마력이 있다 그랬어요. 매력이 네. 아니라 이건 정말 한번 빠지면, 한번 이 맛을 알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근데 그 맛을 아마 저도 그렇고 준수 씨도 그렇고 우리는 알아버린 거죠.
1: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창을 마치고 나면 진짜 이 갈비뼈 사이사이로 온 장기가 정말 끊어질 듯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또 지나고 나면은 아, 근데 또 이 완창했을 때 그 도파민, 그 희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쌓이는 게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아, 또 공부를 해야지, 또 무대에 한번 나를 증명하는 순간을 가져야지, 그런 때가 오면서 또 완창을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판소리의 정말로 온전한 멋과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완창 판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판소리의 매력과 그 마력에 푹 빠져드실 겁니다. 긴 서사가 주는 그 힘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완창 판소리를 한번 관람하시라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지트에서 진짜 우리 전통의 소리 예,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0: 네.
1: 그 소리가 어떤 대목인가요?
0: 어사 장모 상봉 대목이고요. 이제 이몽룡이 과거 급제한 다음에 남원에 돌아와서 봤더니 이제 춘향 모친이 이제 빌고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어사 된 게 우리 춘향이도 또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그냥 나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장모님도 향단이도 춘향이도 이렇게 빌고 빌어서 이렇게 내가 된 거였구나 네. 하면서 만나는 대목인데, 이제 거지 형색으로 암행어사니까 그렇게 네. 가죠. 고 대목입니다.
1: 아,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네,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소리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럼 김유리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중 어사상봉 대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그때여 사또 춘향 문전에 당도하여 허허, 내가 어사온 것이 선영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3: 제.
2: 허나 내가 이 모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것인즉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모 깜짝 놀래. 아이고의 향단아, 너 그 아씨 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지 성조조 상에 모두 발동을 허였는가? 바깥에서 온유월 장마에 토단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너 잠깐 나가봐라. 향단이 총총 나가더니 여보시오, 그 누구를 찾으시오? 오, 너희 마님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디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거냐? 너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안에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디요? 허허, 그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이 급살 맞으려나. 네가 그 사람더러 따라는 말까지 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춘향 모친, 형세가 이리려니 저런 거린들까지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가.

남원 보정의 성의 성내 나수원분들 못 들었나 내 신수 불길 허여 분함동녀 딸 하나 금옥같이 길러대어 옥중 건너두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디 무슨 정의 동양 동양 없내어서 가소 서가 늙은이 망령 늙은이가 망령 동양은 못 주나 마 박쪽쪽 작게 난격으로 구박 출문이 웬일이여 경세 우경 연헌이 자네 보는 지가 오래요 새거 인두백 건이 백발이 완연허여 자네 일이 허허바라일세 내가 왔네 내가 왔어 허허 자네가 나를 몰라 나란히 누구여 해는 저물어지고 성부지 명부지 언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 해성이 희가라 해도 날 몰라.

0: 바로 홀치인지니 아로니 자네가 자네가 군목질도 일수하고 하디마디못도 있는 동문한 희알양님 아닌가 아니 그 서방 아니로 세 그러면 자네가 누구여
1: 얼씨구다
0: 장무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 장모 장모라 해도 날 몰라 장모라니 장모라니 웬 말이여 남원듬대오 입쟁이들 아니 꼽고동로거대 내 딸아리를 준양이가 양반 서방을 넣었다고 공연이 비워허여 내집 문전을 지내며 인사 한마디는 아니허고 빙글 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예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보기실래 어서가소 어서가
1: 다 얼씨구다
0: 장모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거주성 명을 일러주지 서울 삼척동 사는 춘향 서방이 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춘향 모친 이 말을 듣고 우르르르 달려들어 사위 목을 부여 안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0: 어디오나
1: 다
0: 왔구나. 우리 사위 왔네. 반갑네. 반가워. 더디 춘풍이 반가워.
1: 그렇지.
0: 가더니만 어느 여영이 꽃편지 일장이 돈절기로 야속하다고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1: 그렇지.
0: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붉은 솟았나. 하운이 다 기봉터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광풍이 대잦더니 바람결에 날려와 중수는 만사 태기라더니 물이 깊어서 이제 오나. 뒷문전이라고 주저를 하며 뒷방이라고 서안이 들어오고 문 밖에 서서 주저만 하는가. 들어가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1: 아하.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장모 상봉 대목을 들어봤는데요. 춘향가의 이몽룡은 알고 보면 이 서울 도련님이죠. 그래서 이 도룡의 소리 중에는 어사장모 망룡이여 이렇게 경기소리 창법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경기소리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분을 모셨습니다. 민요와 트로트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신승태 씨가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흥과 멋이 살아있는 신승태 씨의 경기민요부터 만나보시죠.
1: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술밥을 얻어먹고

0: 네, 경기민요 창부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이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유, 또 그럼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1: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0: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른데 어디든 나가야죠.
0: 저렇게.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1: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0: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그러니까 신승태 씨의 창부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0: 또 이렇게
1: 이렇게 전통 한복
0: 입고 갖추고
1: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0: 전통 연주와 함께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1: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0: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1: 맞아요.
0: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1: 섭렵까지 또
0: 그리고 그래요, 또 지금.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0: 아,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0: 아니,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0: 아니요. 원하신다면 나오실 수 있는데
1: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0: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0: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를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쌤을 빼놓을 수 없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네.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0: 속초에
1: 아바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네. 공연을 한대. 그래가지고 보러 갔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네.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아,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 나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0: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1: 그때는 더 했죠.
0: 아닙니까?
1: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0: 그래요?

0: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막
1: 지금보다 더 훨씬.
0: 그때는 막 내가 주체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네.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1: 그려진다 해보자. 그려져.
0: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1: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0: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준영 선생님 만난 거죠. 희문이 형 어머니.
1: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당면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네.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0: 맞아요.
1: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0: 아니 근데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들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네. 우리 집이 다 모이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어떻게 불러요?
0: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니나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네. 이 학교 대표로 나갔는데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럴 정도로
1: 아니, 약간 5학년 또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
0: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1: 그래서 어릴 지금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0: 응, 그랬어.
1: 끝이 끝이 없어.
0: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준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1: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0: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네.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트로트 가이드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민요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1: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0: 뭐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로 돌 이런 뭐 이런 거
1: 약간 뭔가 밀당, 밀당.
0: 그렇지 밀당 있어요. 얼씨구 절씨구 잦은
1: 잠깐만, 나 웃음소리가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0: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1: 너무 재밌었어요.
0: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 내리락 있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0: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다 히트.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해봐라.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럼.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 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란 사람이
0: 아니 근데
1: 주체가 안 된다.
0: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금방
1: 더 빨리 갈아치우고
0: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래.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1: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제가
1: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네.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1: 저도 뭐
0: 김준수 씨도
1: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네.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네.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네.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1: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0: 해체라기보다 그냥 빠이빠이하고 해산.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1: 우리 아지트에서를 네.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0: 네.
1: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0: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의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1: 네네.
0: 오셨고 우리 후맵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1: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네. 고르고 골라서.
0: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1: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네.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1: 역시 안다.
0: 알죠.
1: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0: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네.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1: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느리게 하나요?
0: 아니요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1: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을처럼 하는 거 아니죠?
0: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1: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0: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1: 공력을 다해서
0: 공력을 다해
1: 배심으로
0: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네.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이 노래를 보고 도세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네. 도세 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0: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네, 지었나 봐요.
1: 맞습니다.
0: 이건 마이바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1: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네.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왔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네네.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0: 아,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1: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0: 오,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1: 괜찮죠?
0: 괜찮았어요.
1: 약간 영어 같잖아요.
0: 그 약간
1: 마이 바이.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마이 바이.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이 아바이.
0: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1: 정겹죠. 정겹은 밴드입니다 저희.
0: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마이 바이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박수 하!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 노래가 가진 다양한 멋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김유리 씨의 깊고 진한 남도 소리, 그리고 또 신승태 씨의 화사한 경기 소리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음악적 매력을 알고 있으면 우리 소리가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소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도 본방사수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터질 터질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해주신 절차는 초가망석입니다. 선생님의 신의를 모셔오는 가망신, 신을 초대하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첫 번째 거리가 진행됐고, 제가 이번에는 손꽃이라고 해서 그 마마신이 있어서 마마에 걸리면 어린아이들이 되게 죽고 그랬잖아요. 병피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연행했던 구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지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본풀이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손끝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래 선생님을 기리는 자리긴 하지만 최정래 선생님과 하민천 선생님은 내외분으로 평생을 지내셨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의 넋을 모셔서 병풍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넉당삭도 하민천 선생님, 최정래 선생님 이렇게 두 신의를 모셨거든요. 그렇게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이 기가 막히게 좋지요. 이걸 이렇게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니까 들어주신 거죠. 예, 이렇게 또 기회에 살려서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석거리인데요. 제석거리는 뒤에 보니까 우리 박주원 선생님이 와 계셔요. 그죠, 선생님? 정말 최성래 선생님 진도시킨 것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세상에 알려주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뒤에.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제석거리로 망자를 위한 부디션에 산 사람들을 위해서 즐겁게 한거리 한거리 놀아주는 대목입니다. 제석님이 불가에 따르는 제석신이 우리 구판에 들어온 거리인데요. 한번 또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석거리 하겠습니다.

0: 이중이 보통 중이 아니라 절에 원래 중이라는 것은 절에서도 염불이요, 속가에도 염불이요. 염불을 많이 해서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염불을 많이 하면 망자씨가 10대 지역을 면하시고, 또 염불을 두 번 잘하면 자손이 잘 되고, 또 염불을 더 잘하면 여기 오신 오늘 여러분들이 명가 복을 받아서 대대손손 잘 산다 가나요? 그러니 오늘 염불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정주라는 겁니다. 씻김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이게 뿌리, 채가 사슴뿌리예요. 이 정주가 최정래 선생님께서 쓰시던 정주예요. 선생님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모르제. 엄마. 우리 아시다시피 굿은 씻김이, 그러니까 세순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단 말이죠. 강신무는 신이 내려서 하는 무당들을 강신무라 그러고, 이렇게 집안 대대로 무업을, 무당 일을 이어가는, 신이 내리지 않았지만 이런 분들을 세순무라고 합니다. 세순무들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어머니대로 올라가는데, 우리 최정래 선생님도 언니들도 하셨고 어머니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께 받은 정주라고 하시면서 제가 제 손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채가 사슴뿔인데요,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이거 아까 리허설 할 때 안 해갖고
1: 하셨습니다.
0: 사슴뿔인데, 사슴뿔이 쳐서 이 채가 하늘로 이 소리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냥 막대기 아무거나 새로 쳐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슴의 뿔로 하늘의 기운을 받은 사슴이 머리에 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잘 다듬어서 채로 만들어서 이 정주를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서 망자가 하고 싶은 말을, 또 망자가 전하고 싶은 말을 하늘로 올린다는 것이죠. 이런 스토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저도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염불을 해야지라 도로 이제 굿으로 들어왔습니다. 염불 타령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던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예양이잖아요, 진도가.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선생님 씻김을 하러 온다는데 잠을 못 잤어요, 맨날 며칠. 잘하고 싶고 선생님을 만나는 듯한 이 귀한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같이 호흡이 맞고 막 응원해 주시니까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게 막 중국중 다 와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염불을 딱 하고 본 게 좋습니다. 아, 이제는 염불을 딱 하고 나면은 대대손손 잘 살라고 또 비는 소리가 있네. 그건 시주예요, 시주. 여기다가 옛날 우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더라고요, 시주를. 시주하는 거 아시죠? 도네이션? 시주를 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해. 모든 것이었다.

지금이 다가 아니야. 이따 또 있어요. 진짜합니다. 이따 또 있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장모님, 어머니. 장모님. 아이, 조금만.

나 진돗분도 이럴 줄 알았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참. 시주라는 게, 아, 참, 기가 막힌다. 어때요? 이렇게 그냥. 근데, 어머, 또 오셨어.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내 팬들이 많이 오셨네. 악수 한번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주를 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면 공덕이 없어요. 안 그래요? 시주를 받아갖고 최수정 입술로 들어가면 공덕이 없다. 이 시주는 어디로 갈 거나

안 받아주면 못해. 근데 우리 진도 선생님도 기가 막히게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내 돼지갈비 사잡수라고 그랬어. 진도 힘내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연불도 하고 시주도 받아놓고 했으니까 저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서남북 땅을 잘 다가서 집을 짓게 집터를 한번 꽉꽉 다져드리겠습니다. 동서남북 지경을 딱 타가 버는디!

0: 어떤 때는 애절한 소리를 내다가 또 한편 해학적인 소리로 양극단을 오가는 악기. 웬만한 국악에 거의 빠짐없이 편성돼 연주되는 악기계의 감초, 해금. 해금은 악기의 구조를 봐서는 분명 현악기지만 관악기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해금은 현악기일까, 관악기일까? 해금은 명주실로 꼬아 만든 두 줄의 현 사이에 말총으로 만든 활대를 넣어 문질러서 소리를 낸다. 이 현의 울림은 나무로 된 울림통을 거쳐서 외부로 퍼져나간다. 궁중음악, 민속음악, 그리고 근대의 창작음악까지 널리 쓰여 향악기인 것 같지만 악학괴범에 보면 당악기, 즉 외래악기로 분류된다. 해금은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로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증보 문헌비고에 따르면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금부, 석부, 사부, 죽부, 포부, 도부, 혁부, 목부라 하여 여덟 가지로 악기를 구분하고 있다. 해금은 검은고, 가야금과 함께 명주실로 만든 사부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악기의 몸통과 부속품을 모두 합치면 국악기를 만드는 여덟 가지 재료를 모두 사용한 유일한 악기이기도 하다. 사부에 속하고 찰현악기인 해금. 분명 현악기가 맞는데 해금을 관악기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해금은 활대로 현을 긁어 줄의 진동으로 발생한 소리를 울림통을 거쳐 소리나는 원리를 갖고 있다. 활의 움직임으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에서부터 강렬한 음량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줄을 뜯어 연주하는 가야금, 검은고 같은 발현악기는 현을 뜯거나 내리칠 때만 소리가 크게 나고 잠시 지나면 소리가 사라진다. 즉, 지속적인 소리내기가 어려운 데 비해 해금은 활대의 움직임에 따라 줄곧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악기와 유사하다. 예로부터 해금은 현악기와 관악기의 성격을 함께 갖고 관악합주와 관현합주에 모두 편성되었다.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라는 의미로 비사비죽이라고도 했다. 일부 문헌에서는 관악기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며 서양악기 분류법에 의하면 해금은 현악기에 속하기도 한다. 단 두 줄뿐이지만 연주 못하는 음악이 없고 현악기와 관악기의 장점을 포괄하는 특수성을 가진 해금. 그만큼 제주꾼 같은 악기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랏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가무악기 그린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악기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기악, 그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또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저희가 더위를 다 날려드리려고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게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아기 차 뱃놀이 가잖아.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뒤에 있는 멤버들, 예결밴드 멤버들을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타리스트 하이민씨입니다. 박수! 저희 건반 연주자 배윤아씨입니다. 박수! 그 다음에 저희 예결밴드의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는 김민영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드러머 정희수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예결밴드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송지윤님입니다. 박수!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요, 놀량이라는 곡이고요. 이 놀량도 서도 산타령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풀어본 곡이고요. 오늘 친구랑 왔다. 아, 친구랑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왔다. 아, 사랑하는 분들과 오셨어요. 그 미녀들을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흥이 나시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심세도 많이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예결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멋진 퓨전 국악 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인지 지금 바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당했고 지금.

0: 뭐지? 알아?
1: 오빠!
2: 하또!
1: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0: 아, 저희는 국악놀이
1: 그대로
0: 국악으로 놀아보세요
1: 라는 팀입니다.
0: 전통 민요와
1: 멜로디와
0: 장단을 베이스로 삼으면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국악놀이 한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정가를 전공하시고 민요도 하고 뭐 판소리 다 합니다. 보컬의 정가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거문고, 네, 거문고의 아람입니다. 대금의 김규환. 아, 참 특이해요, 그렇죠? 드럼인데 옆에 장구가 있고, 아, 저 사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졌어요. 이름을 풍물드럼이라고. 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전 세계 유일의 풍물드럼의 원익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앞서 공연을 보여준 예결밴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밴드 분 나와주세요. 와.
2: 네, 이렇게 다 모이니까 무대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러게, 우리도 이제 기대가 너무 크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3: 뭐라고요?
2: 아, 맞습니다.
0: 여기만 아시죠? 여기 뭐라고요?
2: 쉐이키 코리아. 여러분 발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쉐이키 코리아입니다. 네, 이 쉐이키 코리아는요 퓨전 국악 밴드 두 팀이 각자 연주를 하고 같이 합동 무대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 쉐이키 코리아를 통해서 즐겁게 국악에 빠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두 팀 드럼 빼고는 악기가 하나도 안 겹쳐요.
2: 네, 맞아요.
0: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축복받으신 겁니다. 네. 다음 곡은 노세입니다. 노세. 밴노래 아시죠? 그를 저희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아보세 렛츠 플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 밴노래의 기운을 삼아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2: 바랍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 예결밴드는 잠깐 무대 뒤에 가서 열심히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우리 인생 몇 세세? 인생? 150세. 많이 쓰셨네요. 150 좋습니다. 예. 자 기왕 사는 김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좋은 음악 풍류를 즐기면서 자 누구와 함께 저희 구강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놀아봅시다. 자 허이!

0: 네, 서도 미녀는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민요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민요입니다. 나 혹시 민요, 나 서도 민요 너무 배우고 싶다, 나 용기 낸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나오세요. 와.
1: 와. 오늘 공연하셔야 될 복장인 것 같아요.
0: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
2: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왔고요. 오늘 이렇게 한강공원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한강 여기 공원에 와서 발도 닦고 또 누워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0: 좋습니다. 평소에 민요를 또 좋아하실까요?
2: 민요도 좋아하고요. 예, 우리나라 음악 다 좋아합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서도 민요를 또 저랑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서도 민요는요 깊게 밀어서 깊게 떠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몽금포 타령을 저랑 한절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0: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에헤요만 해보겠습니다.
1: 상당히 기네요. 저도 해볼 걸 했는데
0: 아, 네. 에헤요만 한번 배워볼게요. 에헤요 시작.
2: 에헤요.
0: 우와. 그럼 올려볼게요. 에헤요.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0: 좋습니다. 그럼 A부터 여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저랑 시작.
1: 에이요 에이요 에이요.
0: 와, 와우,
2: 상당한 실력에
0: 큰 박수 주세요.
2: 저 우리 민요만 배우면 좀 아쉽잖아요. 이번에 한번 정가를 좀 배워볼까요?
3: 네, 여러분 정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바를 정자 노래 같자 해서 바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글자를 긴 호흡으로 길게 늘려서 부르는 그런 특징인데요. 아주 짧게만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0: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사진세계. 오 너무 좋습니다.
1: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정가. 정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어 저기 어 저기.
0: 박수.
2: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을 그 자리에서 연결해주세요.

0: 오, 호흡이 아주 좋으신데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네.
1: 와, 진짜 잘하신다. 그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서 그냥 이 이렇게 떨구면서 하나씩 짚고 가면 되는데요.

0: 시작. 이 다시 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하나 둘셋 쉐이키 코리아.
2: 네, 다음 이제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저희만 듣고 있었던 저희 비밀스러운 곡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짝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몸이 막 베베베베 꼬이고 막 어디 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처럼 눈을 막 뱅글뱅글 돌리고 술 취한 것처럼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몽롱한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3: 하나 둘 시작.

0: 그럼 첫 번째, 오늘 제일 먼 곳에서 왔다면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오!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사실 여기 제 아빠가 있어서 왔어요. 오! 아빠가 있어요?
1: 오. 아, 아빠가 있어요? 오.
0: 둘째 딸도 같이 왔어요. 아빠 완전 평소에 웃긴데 오늘은 멋지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아, 아빠 어디 계실까요?
0: 제가 추측컨대 저 예결밴드 드러머 분이 아빠예요. 아~ 오늘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천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아, 잠깐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분 같이. 아, 좋습니다. 따님 분이세요? 누가 첫째 딸이세요? 아, 첫째 딸이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경기도 이천에 사는 20살 윤혜빈입니다.
3: 19살 유수연이라고.
0: 아니, 제가 듣기로 드러머분께 아주 제자에 대한 사랑이 크시고 서로 제자분들도 엄청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제자분들 사진을 끼우고 다닐 만큼 제자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세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어떠세요?
4: 너무 좋아요.
5: 너무 좋아요?
6: 너무 좋아요.
0: 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응원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7: 체키 코리아!
0: 다음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주셨는데요. 두 팀 모두 젊은 국악인의 10년 후의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뭐 저희 10년 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해외를 좀 많이 가고 싶어서, 어떤 뮤지션들은 300일이 해외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꿈을 일단 그렇게 잡고 여행 가는 겸 가서 또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는 국악놀이가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0: 저희는 진짜 꾸준히 저희의 음악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께 좀 쉬운 국악을 계속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데뷔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때 저희가 들려드렸던 저희 국악이랑 또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랑 또 다르거든요. 계속 변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국악 들려드리는 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1: 와,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하늘천 따지라는 곡입니다. 올해 새롭게 나왔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음악 전공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드는지라. 극대지산 꿈에 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

0: 전까지.
1: 여러분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이번이 좀 기대되는 공연이에요. 왜냐면 같이 하거든요. 예결밴드와 구강누리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하는 공연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2: 저희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저희 예결밴드 악기와 또 구강누리의 악기가 풍성하게 만나서 여러분들께 요 한강과 함께 들려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자, 여러분은 국악하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2: 저는 얼쑤 한번 하면 몸을 흔들다 보면요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지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기시면서 얼쑤 하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저희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우리 한번 얼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 아, 좋아요. 얼쑤 시작!
3: 얼쑤!
2: 여기 안에서부터 안에서. 이렇게 끌어내셔야 돼요. 얼쑤!
3: 얼쑤!
2: 좋습니다. 부채까지! 좋습니다. 오. 이렇게 오늘 이 공연도 밴드끼리도 잘 섞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얼쑤 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 자, 다음 공연은 어쩔시구라는 공연입니다. 되게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해볼까요? 시작!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2: 그러면 목소리를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또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친구 언니 눈을 피해요. 우리 친구 어쩔시구 해볼까요? 옹해야 해주면 돼요. 어쩔시구
4: 옹해야.
2: 좋아요. 다시. 어쩔시구
4: 옹해야.
2: 저쩔시구
4: 옹해야.
2: 나도 나
3: 옹해야.
2: 너무 잘했어요.

0: 와, 우리 옹혜야 열심히 해줘. 우리 친구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결 밴드, 부각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1: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0: 때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허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희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서 갈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허거적으려구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대산이 봉태하고 성이 음음하여 실은 걸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악한 성주인군 성현은 백수 질궁부가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저기 안쓴들기로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보소서.
1: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탕수병즉 설능어노 신수병즉 입을 능정하고 간수병즉 꿈을 능시라 간이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부느냐.
2: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의 간인 즉 원륜정기로 삼겹쌌더니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둘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돌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파춘에 빼다 꼭꼭 싸서 진노로 챙챙 동여 의주석상계수 나무는

0: 말이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대 장은 탄을 막아 못난데 니가 어찌 탄을 내고 누리고 이모 출입을 헌단 말이냐.
1: 대왕 터니

0: 머리야 요리야 제대로
1: 헐벗고서 대는 무슨 일로 머리가 요리면 또 한 번 꼭 대왕 옥체에는 휘돌이 번쩍번쩍

0: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1: 자.

0: 공고 꼴땀 궁대로는 간대 들이 어디 멀어 차려버려 놔야다.
1: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밑공기로 내고 내 반모신 서구동공동 떨리 남방이 칠라서 방사고동 육방 인육수 주공.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 온다. 펌이 해령 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아, 글쎄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것을 제가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작업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방송으로 정말 완성도 있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기쁘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는 과거에 무대에서 춤을 추는 현대 무용가였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무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했고 예고를 나왔고 그리고 무용의 거의 인생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지의 앞에서 이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 됐지만 그때 어렸을 때 고3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춤을 췄던 거,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일반 무용단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원없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우연히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친구가 초보 운전이었어요. 그때 뭐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미숙해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됐는데요. 대학교 4학년 초에 이제 전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어서 한 번도 그때까지 입원을 한 적이 없어요. 저의 현실감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장애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치료가 되면 다시 무대에서 다시 춤을 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고 이후에 또 그 주사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또 넘기고 하는 과정이 거의 9개월이었어요. 9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하고 또 제 상태를 그 시간 동안 하나씩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무용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전신 마비라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제 마음대로 음식을 먹거나 또 뭐 양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새로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0: 쳐서 아침부터 치료,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저에게 이제 케어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부모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데, 저는 밤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다시 춤추고 싶어. 내가 할 수 있을 때.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붓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손목에다가 붕대를 해서 붕대로 이렇게 손을 감아가지고 붓을 잡는 효능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팔에 힘이 없다 보니까 10분? 이제 하루에 10분, 20분, 나중에 한 달이 되니까 한 30분, 40분? 저도 모르게 그림에 집중되니까 팔이 아픈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찌 보면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어떤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짧은 시간 동안은 집중이 되고, 그래도 뭔가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우울이나 또 죽음의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 조금씩 걷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워서 이제 죽음을 생각했던 제가 아, 내일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볼까?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의 타이틀이 움직임의 자유찾기였어요. 사실 이제 과거에 움직임이 자유로웠던 제가 전신마비 장애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림 속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또 다른 안무가로서 안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임을 그리게 됐고, 또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은 제가 또 다른 삶을 여는 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하면서 이제 주제는 움직임에 대한 그리고 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각각의 뭐 여인이나 크로키나 꽃이나 이런 거에 소재를 담아서 그때의 감정과 색깔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행운이라 느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고, 정말 가족이 아무도 저한테 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게끔 뭐 전혀 신경 안 써주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시간과 또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행복하고 또 좋은 작품이 기분 좋을 때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볼때또

자체도 또 행복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크릴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투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분? 막 이런 것도 투명성?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업도 사실 이렇게 부유한 건물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을 볼수 있는. 저도 하면서 재미있고 또 여기에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크릴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작품에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관람을 왔을 때 그림을 볼수 없고 그냥 도슨트의 설명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 작품에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관상 이런 것들도 조금 의미를 담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그림 인생을 좀 이렇게 보면 그냥 김형이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그림 안에 담는 거고, 그리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행복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들을 그림에 표현해내는 것이 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초창기에는 무용수의 피부를 보라색으로 그렸어요. 보라색하고, 그리고 초록색. 그렇게 그리고 약간 그 여인이긴 하지만 색감 자체에서도 약간 좀 그로데스크한 느낌? 사랑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핑크 계열로 너무나 사랑하면 핑크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 핑크라든지 좀 밝은 아쿠아색이라든지 그런 색깔 색채로 바뀌어 가고 조금 더 여인이나 그다음에 크로키나 또 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그래서 누굴 보여주겠다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 저는 스스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첫 만남은 사실 이것도 그림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장애인들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수상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가는 스케치 여행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신체가 170kg가 174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장애인 차량이 특장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에다가 이 장애인분들을 한분한분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키가 크고 이러니까 그때 같이 가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전담해라.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짝을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근데 이제 한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고생했는데 탕수육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307 레프트 턴. 스탑. 이제 그런 큰 거를 하면

높이에 있는데 하거나 밑에 하거나 그럴 때는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도움을 때 왜 이제 사람이 이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또 360도 회전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림 그릴 수 있을 때 좀 몸이 불편해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는데 덜 몸도 덜 힘들 것 같고 좋죠.

1년에 중증 척수 장애인이 2,000명 이상 생겨요. 그것도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예술연대를 만들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게 단계별로 이제 체계적이게 만들어 가면서 또 주변에 이런 장애인분들 또 특히 중도 장애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처음에 심리적인 그림을 하고 이제 자기 작품도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발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떤 자기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운영이 되었던 거죠.

0: 엄청 좋아요.
1: 얼마나 연습했어요?
0: 연습은 꽤 많이 했어요.
2: 아니요, 반대쪽. 네, 네네네, 거기.
3: 저 에코 스텝이라고 메아리의 발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게 더 예민한 시각장애인들의 그 발소리가 세계에 울려서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찾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탭 소리가 스트레스도 풀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뭐 작은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예술을 좀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0: 너무 잘해요. 왜냐면 이게 기초만 한 8개월 잤거든요.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도. 근데 이제 두 분은 시각장애인이지만 두 분은 또그 발달장애하고 시각 중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게 발 부위별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머리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결과를 이제 뽑아냈는데, 지도한 선생님도 고생 많았고, 또 엄청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했고.
1: 아, 저희들이 항상 할수 있다는 거. 네, 시각장애인도 탭댄스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네, 감사하고 좋습니다.

장애 예술은 사실 장애인만 하는 예술이 아니고요. 장애라는 게 하나의 오브제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장애라는 오브제를 가지고 자기가 예술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저희가 장애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계단이 하나만 있어도 저희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예술 안에서는 늘 결핍이 있고 배고파야 뭔가 새로운 창이 생기는 것처럼 결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있는 그 결핍이 예술과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독특한 나만의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장애예술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림도 하지만 뮤지컬도 만들고 또 전시 기획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하죠. 사실 장애인 예술가를 떠나서 예술가라면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라는 열매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제가 세상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제어가 발을 내밀 수 있게 화해를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또 다른 세상,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늘 꿈, 사랑, 도전, 이건 저의 죽을 때까지의 좌우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도전하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당신은 모르는 채 돌아갑니다. 혼자서만 사랑하다 세월이 흘러 나 혼자 말없이 나 혼자 말없이 늙어갑니다.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또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 온다. 펌이 해령 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아,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4: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금방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신라인들이 걸어 나올 것 같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 천년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무려 4곳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500년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간직한 양동마을이 있고요.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옥산서원, 또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불국사와 석굴암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 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통치 철학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장소이자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경주 불국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내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에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은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석굴암이 보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곳이니까 석굴암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간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고 단단한 바위를 쌓아 올려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불국사가 경내에 보물을 품고 있는 사찰이라면 산 전체에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남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37개의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남산. 예진 스님의 발길을 따라 찬찬히 돌아봅니다.

경주의 남쪽 고위봉과 금호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솟아있는 남산. 금호산으로도 불린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입니다. 사원, 탑, 불상과 같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가 남아있어 신라 문화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0: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1: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듯합니다.
0: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0: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1: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부람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주 남산 지구에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남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남산 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신라 말 경혜왕이 후백제 견원에게 죽임을 당한 포석정도 남산에 있습니다. 그럼 예진 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의 가을을 만나봅시다.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석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인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부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진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마음에 남네요. 긴 세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여한 동네. 천년고도 경주에 살았던 양반 가문의 면모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죠. 유네스코가 반한 우리의 고향, 경주 양동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매력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 씨와 경주 손 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옥 1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씨 가문과 경주 손씨 가문이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네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전통의 품격을 가진 경주 양동마을.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손 씨와 이 씨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속촌과는 달리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서 후손들이 계속 사는 경우는 경주 양동마을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천년 고도 경주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즈넉한 공간뿐 아니라 앞서가던 신라 과학의 힘을 보여준 명소가 있죠. 바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첨성대.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여왕 때 건축됐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대 유일한 고대 건축물입니다. 1300년 전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신라인들을 상상하면서 첨성대를 만나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1300년 변함없이 하늘을 바치고 서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관찰합니다.

좋겠을까? 별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높은 산 위에 짓지 않았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창은 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1300년 전, 늦은 밤에도 이곳 사람들은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겠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옛 신라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1300년 동안 한 곳을 지켜온 첨성대. 집안의 약화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천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데요. 신라의 건축기술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무늬 수막새인데요. 한쪽이 깨져 있어서 신비로움을 더하는 수막새에는 시원한 눈매를 한 여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막새는 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마 끝에 장식하는데요. 이 수막새의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새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주에서 만난 신라 여인의 온화한 미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 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

하늘과 바다, 깎아지는 해안 절벽의 조화가 언제 봐도 절경입니다.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섬보다 가까운 곳, 제주.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자연이 우와. 그려낸 비경은 언제든 우와. 기대고 싶은 최고의 안식처인데요. 잘 알려진 유명한 여행지 외에도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참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해 성산 일출봉이 솟아났고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주상절리가 탄생했는데요. 신비로운 해안 절벽이 이루는 천상의 조화, 용암과 물이 만들어낸 뜻밖의 풍경들, 제주 해변을 따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풍경을 만나봅시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삼방산 아래 용머리 해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그 형상이 마치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용과 같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80만 년 전 이곳의 얕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물질이 자국자국 쌓이고 다시 수만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바람에 의해 깎이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용머리 해안의 탐방로를 따라가 보면 파도가 부딪혀 생긴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의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형형색색 쌓이고 층층이 깎인 용머리 해안은 마치 아득한 시간과 자연이 정성을 들여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 같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깎이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시작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제주에는 자세히 오래 들여다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속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곳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토끼섬에 활짝 핀 매혹적인 문주란, 해류에 실려온 푸른 생명력의 선인장, 신비로운 바닷속에 피어나는 연산호 군락입니다.

제주도 동쪽 하도리 앞바다. 해안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이라기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토끼 섬입니다. 옆에서 보면 토끼 머리를 닮은 것 같죠? 이곳엔 수십 센티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어 해류를 타고 온 낯선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이 되면 하늘거리는 하얀 꽃들이 피어나 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이 하얀 꽃이 바로 천연기념물 문주란입니다. 원래 기후가 온화한 모래해변에서 피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외 식물원에 온 것 같네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면 낮 동안 감춰놓았던 하얀 꽃향기가 토끼섬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향기가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해서 천리향으로도 불립니다.

제주 일주 도로변을 따라 한림읍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마을 월령리.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선인장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장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옛날부터 쥐나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돌담에 옮겨 심었고 지금은 월령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선인장이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으로 부르는데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도 맺습니다.

강남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연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고립된 섬이지만 한편으로는 쉼없이 흐르는 해류를 타고 외부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지리적 장점도 있었습니다. 화산섬 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 있죠. 바로 화산 활동으로 생긴 완만한 구릉지대, 오름입니다. 300개가 넘는 제주의 오름 중에서도 특별한 지형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요. 드넓은 들판에 숨겨진 분화구를 만나봅시다.

제주에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기생화산이 무려 368개나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동산처럼 완만한 능선을 보이는데요. 정말 오름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넓은 들녘에는 독특한 형태의 상군부리 분화구가 있습니다.

굶부리는 분화구의 제주말인데요. 규모가 산처럼 크다고 해서 산굶부리라고 부릅니다. 원뿌령으로 생긴 분화구를 가진 보통의 기생화산과는 달리 삼군부리는 낮은 평지의 땅으로 푹 꺼진 듯한 커다란 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군부리가 유일한데요. 110m 깊이의 분화구 안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상군부리 갈대밭을 올라갔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오름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제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한라산 정상을 오를 때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합니다. 1947m,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특히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와 함께 한라산 백록담을 만나러 가볼까요?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기암괴석과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 한라산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풍경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 경관은 장엄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정호수로 침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수려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한라산 정상에 흰 사슴이 많이 놀았다고 해서 백록담이라고 부릅니다.

0: 광해군 복위 사건에 연루돼 제주로 유배온 화가 이건은 제주의 자연과 풍습을 기록한 제주 풍토기를 남겼는데요. 그는 책에서 한라산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풍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한라산에는 곰, 호랑이, 이리 등과 같은 사나운 짐승은 없고 소나 말은 잘 자라며 사슴은 놀라울 정도로 번식하고 있다. 산복더위에도 한라산 정상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있어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정들을 모아 얼음을 날라다 광가에 곡물로 바쳤다.

0: 풀과 나무, 계곡과 연못이 있는 곳에 선비들의 정원이 있다면 제주는 지치고 힘들 때 누구나 쉴 수 있는 천혜의 안식처, 우리 모두의 정원 아닐까요? 눈부신 자연은 물론이고요. 거친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낯선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섬의 토착 문화로 이끌어들인 지혜도 배워야겠죠. 유네스코가 반한 세계 유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1: 아침 6시. 어느 동쪽에도 그만한 태양은 솟는 법인데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다고 부산 필 거야. 아침 6시 태양은 수만 개,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와서 해를 보라.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해온

0: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가야금 소녀 박구은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던 가야금을 제가 창작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곡도 연주해보고 그리고 전통 음악도 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야금이 되게 재밌고 저랑 더 가까워지고 가야금이랑 친구가 된 것 같아요.
1: 가야금으로 세상을 보는 소녀. 14살 고은이가 표현하는 가야금은 조금 특별한데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가야금 소녀의 신명나는 세상을 만나봅니다. 다른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등교할 시간에 고은이는 가야금을 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2: 이번에 저 깜짝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1: 오늘은 복지회관에서 연주 봉사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0: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그마한 체구에서 나오는 구성진 가락. 신통한 소리에 몸이 절로 들썩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금의 매력을 전파하며 가야금을 사랑하게 하는 것. 고은이에게 가야금은 소중한 친구이자 꿈입니다.
2: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소리가 너무 맑고 예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기분이 느껴져서 그때부터 가야금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1: 7살에 알게 된 가야금 소리에 푹 빠진 게 벌써 7년째. 이제 고은이는 가야금으로 단순히 옛소리만 연주하지 않습니다. 14살의 감성을 녹인 새로운 곡을 창작하는데요.

0: 마음까지
1: 이상해? 사람들은 남의 말에 맞춰 달려고 해. 여기서도 공부해라, 저기서도 공부해라. 참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나도 꿈이 있고 하고픈 게 있어. 그런데 이리 웬 말이오? 정해진 공부를, 교과서 공부를 사방에서 들려오는 공부해라! 거참.
2: 이렇게 연주한 걸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3: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따가 내가 직접 연주해서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더 알리면 좋겠다.

0: 라는 생각을 해서.
1: 오늘은 어느 때보다 특별한 날입니다. 고은이의 지금까지 가야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무대가 바로 오늘 여기서 열립니다.
0: 제일 처음으로 가장 큰 무대에 서보는 거라서 좀 떨려요.
2: 다 인원이 6명, 7명, 7명, 4명, 8명, 6명인데 고은이만 하나 지금 무대에 한 명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연소이기도 한데.
1: 드디어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낼 시간입니다.
3: 오늘의 유일한 개인 출전자입니다.
4: 네, 참가번호 9번 박고은 양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박고은 양은 가야금 소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조명이 켜지고 언제 긴장했냐는 듯 고은이는 능숙하게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잠깐 말아라.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박고은만의 소리. 고은이는 가야금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은이의 힘찬 비상을 응원합니다.

기덕 덩쿵 덩다 쿵 기덕.

0: 쥐고
1: 쿵쿵
0: 쿵쿵 쿵쿵 쿵쿵

0: 준비되셨습니까?
1: 진다 진다 진다 진다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1: 후여 후여 어허가 둘 사다 나갔다.
0: 야 후여 후여 가투리 사냥을 나간다.
2: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수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1: 사랑 어디요?
0: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3: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1: 펑!

0: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2: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0: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2: 이 노래 들어볼래?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대나무 속에 사람의 숨을 불어넣어 소리내는 악기. 피리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구름도 세월도 밀어내어 세상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피리에 새겨진 바람은 어딘가에 작은 흔적을 남겨둡니다. 바람이 남긴 고대 악기 도피피리의 흔적.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고 대륙과 반도, 열도를 오가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 잊혀진 전설의 악기를 찾는 여정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0: 세상에 음악 없이 살아온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절반은 악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인류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악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만날 악기는 피리입니다. 피리는 과연 언제부터 이 땅에 존재했을까요?
1: 피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사진은 1930년경에 가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조선아악기 사진첩 건이라는 사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첩은 악기뿐 아니라 연주의 모습 또는 무구, 복식 등 다양한 사진이 수록되어 있고 악기도 다각도로 촬영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어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피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군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손으로 기록한 피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2: 조선 왕실의 기록 문화를 잘 보여주는 문헌 중에 의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궤는 의식에 관한 궤범이라고 하는 뜻인데 요즘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종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고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궤와 연장선상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음악 문헌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이름은 악학궤범입니다. 음악에 관한 모범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책은 15세기까지 축적되었던 음악의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기록한 아주 기념비적인 음악 기록물입니다.
0: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 이론서인 악학궤범. 당시 이 땅의 음악 문화를 담고 있는데요. 500년 전의 피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지금과 똑같진 않았겠죠.
2: 향부악기에 있는 것을 당피리, 향부악기에 있는 것을 향피리라고 부르는데 악기의 형태와 명칭이 비슷하지만 구조적으로나 재료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5에 보면 당피리의 경우에는 아홉 개의 구멍이라고 하고 앞에 일곱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 전하고 있는 히치리키의 지공 수와 앞뒤의 위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리 형태로 전해오는 악기 중에서 가장 고형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고형의 형태의 구조가 조선조에 들어서 악학궤범이 기록이 될 때 그 즈음에서 변화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뒤에 있었던 당피리 지공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뒤에 하나, 앞에 일곱 이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0: 조선 전기의 기록이라 조금은 낯설지만 그 흔적이 이웃나라 악기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피리는 어땠을까요?
2: 피리도 역시 고려사 악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당 악기와 또 전래의 악기를 당부와 속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피리가 있습니다.
0: 당악 필율은 90, 소각 필율은 70이라는 악기의 지공수와 더불어 우리들은 이 책에서 피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리가 중국에서 공식 수입됐다는 최초의 기록도 있고요. 이보다 40여 년 전에 피리 악사가 활약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1114년 중국에서 들어온 피리가 당피리라면 1076년 피리 악사가 불던 악기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죠.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중국의 문헌인 통전, 책부원귀, 북사를 인용해서 고구려악과 백제악을 기록에 남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독특한 이름의 피리 하나가 눈에 띕니다. 고구려악과 백제악에 쓰였다는 악기, 도피필율. 도피필율은 과연 어떤 악기일까요?
3: 도피필이라고 하는 그 악기가 전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필율과는 조금 다른 악기가 아닌가 아니면 유사한 악기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자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면은 도피 피리 이렇게 두 다단락을 나누을 수 있는데요. 도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 피리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의미하죠. 피리라고 하는 것은 피리필자, 유리라고 하는 것은 대이름율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복숭아 나무 껍질로 만든 피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0: 한반도 피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바로 수서인데요. 수서의 동이전에 고구려와 백제의 악기가 기록돼 있지만 여기선 도피필률이란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의 음악을 기록한 음악지에서 도피필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 중국 역사서에서 고구려악 또는 신라악, 백제악 이런 명칭을 발견하는 건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음악이 중국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그 중국이 황제국으로서 제후들의 의뢰를 받는 조회 같은 형태가 있는데 그때 각국의 음악으로서 예를 갖추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접 국가의 외교 관계에서 딱히 그 우리의 삼국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음악가들을 모두 배열하고 커다란 그 조회에서 그들의 음악을 연주하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4: 중국 수나라 때 에서 그 당나라 때에 걸쳐서 그 중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의 그 음악이 그 궁중에서 연주가 되었고 그걸 합쳐서 십부기라고 그중 고려기가 있었어요. 근데 고려기에서는 토피피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 지역의 음악, 지역에서 온 음악에서는 토피피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수서를 비롯해서 중국 문헌을 보면은 토피피리가 동이 악이다. 동 쪽에서 사용되는 악기다.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한반도에서 그 토피피리에 해당하는 악기가 많이 사용되었고 그 고려기로 그 선택이 되었고 중국에서도 그걸 그 연주하게 되었다.
0: 도피피리가 중국에서 한반도의 악기로 여겨졌다고 하니 중국의 문헌을 더 찾아보면 실마리가 풀릴 것도 같은데요. 악학괴범이 피리를 설명하며 인용했던 중국의 고문헌, 악서를 살펴봅니다.
5: 송나라 회종 때 진양이라는 분이 약 40년 동안에 걸쳐 집필한 그 음악에 관한 이 아시아의 모든 음악, 그 중국 중심의 음악이겠죠.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주변의 약까지 전부 다 정리한 집대성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서에 기록된 많은 내용이 우리나라 악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0: 악서엔 여러 종류의 피리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려져 있는데요. 필률의 모습은 조금 의아하지만 칠필률, 쌍필률, 은자필률 같은 다양한 피리의 이름이 반갑습니다. 그래도 가장 반가운 건 역시 도피필률인데요. 도피필률은 관대의 소재가 다른 피리와 확연하게 달라 보입니다. 복숭아 나무 껍질을 사용해서 그런 거겠지요. 이 그림에서 또 하나 특별한 건 관대 앞쪽의 지공이 6개라는 점인데요. 관대 뒤쪽에 있을 하나의 지공을 더하면 도피필률의 지공은 7개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이는 고려사학지에 나오는 칠공의 소각필률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알면 알수록 도피필률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3: 도피필이는 그 고구려 시대의 전통악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고구려의 지리적 위치상 서역으로 넘어오는 실크로드의 마지막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역 계통의 피리가 유입되거나 또는 유입된 악기가 오랜 시간 거치면서 고구려화한 그러한 악기가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2: 우리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피리가 언제부터 연주됐을까? 실질적으로 그 3국의 악기 목록 중에 피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분벽화라든지 또 불교 미술품 등에도 피리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피리를 사용해온 역사는 문헌기록보다 훨씬 더 오래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렇다면 고대 한반도와 교류가 잦았고 옛 당필률과 구조가 같은 히치리키의 나라 일본에 도피피리의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요? 고대 음악 교류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일본의 가장 오랜 역사서인 일본 서기의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한반도 음악 관련 기사 중엔 백제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요. 백제에서 파견됐다는 제기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 제주와 재능을 뜻하는 제와 광대나 배우를 뜻하는 기가 결합된 용어로 제주와 재능을 가진

0: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백제가 파견한 제기 중에는 음악을 담당한 악인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1: 554년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 음악인들이 100년의 시간을 일본과 교류했던 겁니다. 그들의 음악이 일본의 악인 가가쿠에도 영향을 줍니다.
2: 一番古いのはおそらく朝鮮半島から伝わってきたもので、記録ではっきり分かるのは百済からですね、確認が、6世紀のことなんですけど、6世紀に実際に人がやってきて、交代で宮廷の雅楽の一角を担っていたという記録が残っていますので、それが、記録がはっきり分かる一番古いものだと思います。
0: 당시의 외국 음악의 수입이 단순히 개인의 교양과 취미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요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수입됐던 것을 의미합니다. 554년에 교대를 위해서 일본에 왔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백제 악인이 일본에 상주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기와 그 연관성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교체된 백제 악인들은 관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러한 점은 이들이 실제 연주를 담당했던 악공이었다기보다는 일본 궁중에서 백제악을 관장하며 교습을 담당했던 악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 백제 음악의 흔적을 찾다 보니 눈에 띄는 이름이 있네요. 미마지. 한반도에서 온 음악인 최초로 일본 서기에 이름이 기록된 그는 과연 누구며 그가 가르쳤다는 기악무도 궁금해졌습니다.
3: 기악은요, 일단 춤과 음악은 들어가지만 말은 없는 그런 무언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구성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요, 주로 이제 사자, 그다음에는 뭐 가루라라고 해서 반은 새고 반은 사람인 그런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되던 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마지가 일본의 소년들을 모아서 그 기악을 가르치고 그 소년들이 일본의 그 당시에 있던 그큰 절들에서 그 공양에서 기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1: 미마지의 기악은 일본 땅 어디서 처음 연행됐을까요? 제작진은 그 지역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기악 전래의 땅으로 알려진 곳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사찰로 용도를 변경한 이곳은 고대에는 스익고 천황이 기거하던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612년에 이곳에서 미마지의 기악이 처음 연행됐다네요. 한때 백제의 수도였던 충남 공주에도 미마지를 기념하는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눈매나 코를 강조한 일본 정창원의 탈들과는 달리 공주의 미마지 탈에서는 백제의 온화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제작진은 다시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 악사들의 이야기와 만나봅니다. 1300년 전에 건립된 카스가 타이샤는 일본을 대표하는 신사이기도 합니다. 이 신사의 수장고에는 악소보임이라는 고대 악사들의 기록이 보관돼 있습니다.
4: 学祖部にと申しますのは、これは奈良だけではなくて、いわば国の事例書、すなわち職員名簿のようなことにあたるわけです。現存している学祖部人は西暦1100年頃から西暦1260年頃までの期間の
1: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 코마라는 성씨를 가진 악사들이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5: 고마 씨는 한반도의 고구려계로 안장왕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고마 가문은 당시의 아악계를 대표하는 최대 그리고 최고의 명문가를 형성하였습니다. 고마 가문이 당대 최고의 명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마노 지카자네와 같은 악인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소보임에 의하면 그는 오랫동안

0: 너와 대를 이어 일본에서 악사로 활약하면서 코마노 치카자네와 같은 명인도 배출한 거네요. 그런데 가가쿠, 코마가쿠 같은 말들이 자주 나오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1: 가가쿠というのは 중국から お借りした 漢字です. ですから 가가쿠の 漢字を 使いますと 중국も 한국も 일본も 同じかと思うと 実は 違うわけです. というのは 중국で 使う
2: あるいは韓国でも使っておりますけども、この雅楽というのは、これは孔子廟の音楽。日本の雅楽は、これは中国で俗楽であったもの、遠鏡の音楽と言われていたものが日本に来て雅楽になりました。雅楽の演奏によって舞を舞うもの、これが雅楽と言ったらいいでしょう。駒楽는
3: 일본 궁중 음악인 가가쿠 일종으로 고대 한국에서 전해준 음악입니다. 고구려악, 백제악, 신라악, 발해악이 하나로 정리되어 고려악이라는 뜻을 가진 고마가쿠가 되었고 현재까지 중국계 음악인 도우가쿠와 더불어 일본 궁중음악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4: 백제시대 때 공주의 이름이 고마였잖아요. 고마나레오. 고마이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곰전설이 곰신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신화 가운데 하나인데 곰에 대한 전설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 공주고요. 또 지명이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그래서 곰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고마라고 하는 것은 백제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컨셉이랄까.
2: 와카리아스쿠 예바 고마가쿠の場合にはですね、章が入らない。 もちろん、竜笛、オモブエという竜笛を使わないで、コマブエという楽器を使う。また、打楽器でもですね、太鼓、小鼓は一緒ですけれども、カッコを使わないで、三の鼓、あるいは三の鼓と言われるものを使っているというので、楽器の違いがまずあります。
0: 코마부에나 코마가쿠의 코마는 한자로 고려라고 쓰는군요. 여기서 악기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화면 왼쪽 악기가 코마가쿠에서 사용하는 산노츠즘인데 허리가 가는 장구와 비슷하게 생겼죠. 이제 오사카로 이동해 계속해서 백제인들의 활약을 따라가 보죠. 우와! 이런 대규모 건조물은 대체 누가 언제 지은 걸까요?
5: 最初のところは575年に聖徳太子が百済から3人の宮大工さんを連れてきましたですね。その中の一人が今後重光。よく言われますが、その四天王寺とずっと1400年間そういった関係がなぜつながったかというところは、やはり 大阪のど真ん中なんで、今までに大きく7回建物が燃えたり、自然災害とかやはり戦争とかで燃えてます。そのたびにまた大規模な工事があったので、常にその宮大工さんの技術をつなげることができたと言われております。
0: 콘고구미의 초대사장인 백제 건축장인 류중광이 건축에 참여한 사천왕사. 그래서인지 이곳과 흡사한 느낌을 주는 장소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6: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절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본에서 유명한 이 교토 나라에 있는 사자애들 돌아보면은 아무래도 백제인과의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자애과 여기가 너무 닮아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고대 일본 문화에 영향을 준 백제 건축의 정수가 정림사터에 남아 있었군요. 정림사는 중문을 지나면 탑이 있고 그 뒤엔 금당과 강당이 일렬로 배치된 백제식 가람 배치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7: 백제에서 불교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불상 만드는 기술자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 기술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기술자들이 함께 건너가서 일본에

0: 절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절 짓는 기술이 일본에 전파되고 그 기술이 그 이후에 지어지는 일본 사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사찰을 통해 백제의 건축 기술이 일본에 전파됐다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찰이 음악 전파에도 역할을 했을까요? 마침 제작진은 사천왕사의 부각구를 견학하러 온 학생들과 마주칩니다.
2: 도쿄에서 그 가가쿠가 전선되어 있는 거는 다 아는데 그거하고 양식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가쿠가 그 신도 음악으로 아니면 그 궁중 음악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시텐노지 이 사천왕사에서는 그 불교 행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음악이 전승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갖고 연주되어 있다는 거, 그 현장을 그 잘 알 수가 있는 그 모습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 면에서 그 우리가 그걸 그 참가하는 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가가꾸는 황실과 신사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천왕사에서는 불교와 밀접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군요.
2: 일반인들이 가가꾸 그렇다면 신도 음악이다 아니면 궁중 음악이다 황실 음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불교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천왕사는 그런 그 불교와 그 가가쿠의 그 밀접한 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 절 중에서는 그 드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사천왕사 주변에 악사들이 거주했다는 레이진초라는 터가 있다고 해서 들러보려 합니다.
3: 레이진초란 문자 그대로 레이진들이 모여 살던 마을입니다. 일본에서 레이진이란 일본의 악에 종사하는 연주자들을 지칭합니다. 당시 레이진초에 살던 연주자들은 근처의 시텐노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는데요. 이들 가문의 조상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하타노 카와카츠라는 점인데요. 그는 당대 최고의 실권자인 쇼토쿠 테자의 고문으로서 일본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 사천왕사와 레이진초는 직선 거리로 불과 100m. 당시 악인들은 절과 가깝게 거주하며 특별 대우를 받았나 봅니다. 이 백제사 터는 오사카에 두 곳밖에 없는 일본 정부의 특별 사적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는군요.
4: 백제 왕씨는 백제의 마지막 국왕으로 알려진 의자왕의 왕자라고 알려진 성광을 선조로 하는 도래기 씨족입니다. 성광과 그 일족은 이제 백제가 멸망하기 이전, 그러니까 660년 이전부터 외국에 체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통천왕, 그러니까 690년부터 697년 때에 백제왕이라는 성씨와 그다음에 관직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부흥운동까지 실패한 이후 성광과 그 일족은 664년에 나니와에 정착을 하였고 이후에 카와치구 카타노군, 그러니까 현재 오사카 히라카타로 본거지를 이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주의 근거는 오사카 히라카타시의 이제 백제 왕씨의 시사인 백제사와 백제왕 신사가 남아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 백제 전성기. 일본과의 활발했던 문화 교류는 그 땅에 막대한 자취를 남겼고 이런 교류는 백제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 이어졌군요. 지금까지 고대 한반도와 일본 열도 교류의 흔적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옛날 도피피리의 행방을 찾아 다시 악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0세기 일본의 관청인 태정관부 문서입니다. 당악에 필률이 있네요. 고려악과 백제악엔 망목이 있는데 신라악 등 다른 음악엔 없습니다. 이건 도피피리가 고려기와 백제기에만 있던 중국 문헌의 편성과 같은데요. 10세기 초 헤이안 시대의 사전입니다.

0: 악기입니다. 망목이 관향류 악기에 속해 있는 걸로 봐서 망목은 관악기인 것 같죠?
1: もし管楽器であったとすれば、もちろん今の朝鮮半島系の音楽は管楽器は2つ駒笛と七力器を使っていますので、その駒笛の方は笛の系統ですから、おそらく七力器が雲になった可能性は一つは考えられる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망목과
0: 히치리키가 친척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고 보니 망목을 한자로 쓸 때 눈 목자가 아닌 소 울음소리 모자를 썼던 것 기억하시지요? 아마도 일본인들은 망목의 음색에서 나직한 소 울음소리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사라진 고대 악기를 복원한 오히치리키와 향피리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 히치리키 연주가가 있습니다.
2: 960년대 日本の平安時代の中期に、廃れてしまっていますので、復元された大七力が当時本当にどの大きさだった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実は不明です。韓国のこの、ヒャンピリと大七力が同一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は言えないんですが、ただ手穴の位置が一緒であることとか長さが一緒であるということから、まああながち全く
0: 오히치리키가 10세기까지 사용됐다니 문득 망목과의 연관성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본의 오히치리키가 고구려 백제악기 망목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닐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는 도피필류를 달리 부르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숭아나무 껍질을 감아서 만드는 악기 관목. 왠지 망목과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죠.
3: 도피필룰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 우리 고려악과 백제악에서 사용되는 망목 또는 망모.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말로 읽으면 이제 마구모라고 불리는 그 악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관목이라고 부르는 것이 도피필룰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피필룰을 놓고 일본 문헌과 중국 문헌을 비교해서 망목이 도피필률이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도피필률을 관목이라고 부른다면 사실은 망목과 관목은 발음상 유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이라고 하는 글자, 한자 그리고 발음을 제외하고는 앞에 관과 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그 우리가 음성학적으로도 유사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0: 한편 망목과 관목을 문자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4: 목이 어떻게 도피필률이 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5: 구당서에 나오는 관목이 일본 문헌에 나오는 망목이 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 문헌을 참고해 보면 중간에 통용자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체자로도 쓰이고 속자로도 쓰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관자가 막자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는 그 나무 목자가 눈 목자로 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전사 과정에 같은 발음이 오류로 잘못 쓰여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관목이 망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중국 문헌에서는 도피필류를 관목이라 했는데, 관목이 일본의 망목이라면 망목은 도피필이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는 재밌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5: 글자로 얘기를 해서 통용되는 글자다.
0: 제작진은 일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악기 제작의 최고 권위자이자 복원 전문가로 알려진 다나카 선생을 만나 악기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6: 또 지금 현재 요코부에의 류테키, 고마부에, 강우라부에, 그 3つの缶は 사쿠라의 가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히치리키의 경우에는 역시 同じように 사쿠라의 가와가 巻いてあるんですけども, 今度かなり細い 曲げられないんです。ちょうどちょうどこういうふうにクロスするような形のところがあるもんですから、その部分を、細くひあの刃物で引いてあげて、そして巻かれている。ですから今の段階では横笛の三冠と七力はあの桜の皮が巻かれています。現在あと他には、糸とか籐とかそういうものが、他の方あの代用品として巻かれています。
0: 현재일본의관악기는대부분벚나무껍질을가늘게해서악기에감지만때론다른재료를쓰기도했다는얘기저만반가운건아니겠죠그런데제작진은취재도중귀한자료하나를발견합니다일본국회도서관이소장한14세기판본의악서이는우리나라규장각의19세기판본보다약500년앞서는것이라고하는데요두악서의도피필이그림이조금다릅니다14세기악서가나선으로나무껍질을감는것같아요
6: まず巻いた巻く前に、接着剤、にかわとか漆を使って、缶にまず密着させるわけですね。ここでくっつけてやって、でその後、きれいに整えていって、で、また表もきれいに仕上げたら、その後漆を塗ります。漆を塗って全体を、固めてあげる。そうすると。例えばこれがあの桜の皮なんですけども、桃の皮と桜の皮って非常に似てます。ですから、実際に楽器に巻いた後、漆を塗ってしまうと、元が隠れてしまう。で、桜の皮なのか桃の皮なのかっていうのが判別しにくくなってしまいます。
0: 복숭아나무껍질과벚나무껍질이비슷하다니뜻밖이면서도반갑기도하네요실물이있으면더이해하기가쉬울것같은데요자료를찾던제작진은시가현의히코네성박물관이소장한카구라부에란중세일본관악기를발견했습니다14세기무렵의악기로추정되는카구라부에는나선형으로감는방식이14세기판본악서의도피필이와비슷해보입니다
6: どうもね、幅広で巻かれているというのは、僕らの考えではちょっとランクが下がる作り方で、確かにあの何点か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うですね、幅広で巻かれた方が、簡単に巻けるでもあの美しくないんですね楽器としたときに
0: 田中선생은폭이넓은나무껍질을감는걸급이낮다고표현했는데요이는옛날방식이란뜻으로해석하면되겠지요
1: 최근의학계보고에의하면일본의중세관악기중에는현재의시치리키의카바마키와는다른소재와접착법을사용하고있는악기가발견되고있어서이에관한연구를거듭한다면동아시아관악기교류에관한유의미한성과가나올수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
0: 일본의중세악기를만나고나니문헌속도피피리가선명해지는느낌인데요제작진은우리를상상의세계로이끄는그천년전의악기를직접만들어보기로했습니다
7: 네
8: 오길오시느라고고생많았습니다
7: 네아닙니다잘부탁드립니다
8: 네,
7: 오늘
8: 네어서오세요네저는애기도있어요
7: 주세요
0: 아버지의대를이어평생을피리제작에몰두해온우리시대의피리명장이광재선생
9: 사슴이이슬먹고 살듯이주자들이 좋다는걸로이제그것때문에이제이걸깎는거예요
0: 묵묵히한길만을걸어온이광재명인의손에서이제도피필이가천년의잠에서깨어납니다
9: 누군가는해야할일이고이거를후대에알리는용도로꼭필요한작업이다이렇게생각했었죠
10: 취재진이확보한가장오래된악서라는기록입니다
9: 도피필이는앞에구멍이6개네요
10: 네
9: 이앞에구멍만있고뒷구멍이안보여갖고뒷구멍이어디있는지몰라갖고 옛날에 당나라에서 온 당필인지 우리나라 향필인지 그거는 그림상으로는

0: 구분이 안 되네.
1: 수십 년 피리를 만들어 온 장인에게도 도피 피리는 낯선 모양인데요. 이제부터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대의 재질인데요. 일찍이 도피 피리의 실체에 주목했던 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0: 그래서 도목을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에는. 이 복숭아 나무를 잘 관찰하신다면 알겠지만 대나무나 혹은 그런 다른 나무처럼 아주 매끈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양 약서에 나오는 것처럼 매끈하지도 않고 그리고 필요 없는 또 의도치 않은 구멍도 막 생기게 돼요. 그 나무 옆에서 새로 나오는 그 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피가 도대체 아니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 선생은 처음엔 도피피리 관대가 복숭아나무 가지라고 생각했지만 시행착오 끝에 대나무 관대를 선택했습니다. 대신 복숭아나무 껍질에 주목했는데요.
0: 그 솥에다 넣고 한 6, 7 컵번을 삶았어요. 한 번에 한 20분 정도씩. 삶 게 대구서 여기에 이렇게 줄을 홈을 내서 다시 이제 또 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그 복숭아 나무 진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진이 다 빠지게 되니까 이 껍질이 싹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이 도피피리예요.
1: 조금은 투박하지만 이종구 선생의 오랜 고민이 담긴 도피피리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 문헌 속 망목이 관양류에 속하고 이것이 파름 중 죽부에 속한다는 점에 근거해 제작진이 만들 도피피리 관대는 대나무로 결정됐습니다. 다음은 지공에 대한 고민입니다. 악서의 도피피리는 앞에 6개의 지공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7개의 지공이 있는 현재의 피리에서 하나의 구멍을 없애야 할 텐데요. 악서에는 도피피리가 송나라에서 고취부에 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취타 계열 음악에서 하나 올려잡고 부는 주법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아래의 지공을 없애고 6개의 구멍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2: 소리가 안 맞는데요.
1: 새로 만든 관대에 피리의 설을 끼워 불어봤지만 아직 뭔가 어색합니다. 여기에 도피를 감으면 조금 달라질까요?
2: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냥 그 오보에 리드처럼 그냥 뚱뚱하게 감으면 음정이 좀 답답하게 시원하게 안 하고 시원하게 안 나고 그냥 꽉 조여지는 역할을 해서 답답하게 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거는 이제 얇게 가능하면 이제 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악요나 오치를 해더라도 너무 두껍지 않게 최소한의 이제 최소한의 양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1: 명인의 당부를 새긴 대나무 관대들. 도피피리로 거듭나기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궁시는 활과 화살을 뜻합니다. 그중 화살은 해풍을 맞고 자란 신우대를 한 달 동안 말려서 숯불에 구워 곧게 편 다음 매끄럽게 다듬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거 피리 관대 만드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피리 관대도 신우대를 쓰거든요. 그런데 화살을 만들 때도 도피가 쓰인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3: 반갑습니다.
4: 이게 이제 이 버피, 벚나무의 껍질인 거고요. 이제 이렇게 우선 두텁죠. 예, 그래서 억셉니다. 뻣뻣해서 싸고 나서는 다 써놓고 나서는 외부 충격에는 굉장히 좀 도피보다 좋긴 할 텐데 작업하기엔 너무 어렵고 힘들죠. 예. 그 다음에 이게 화피, 자작나무의 껍질입니다.

0: 너무 굉장히 좀 나무 껍질이 부드럽죠? 예, 고무나무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얘는 굉장히 뭐 작업성도 좋고요. 예, 뭐 이 구하기 이 크게 넓게 나와서 종이처럼 나와서 예, 쓰기도 좋고 한데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만졌을 때에 계속해서 했을 때에 이게 약간 껍질이 일어난다라는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원래 저희는 이제 자 이게 이게 도피라는 겁니다. 이게 복숭아나무의 껍질이고 얘는 지금 물에 살짝 들어가서 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완전히 말랐을 때 이제 딱딱 부러지겠죠. 요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장 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감싸놨을 때에 이 공기저항이 가장 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피는 마모성이 굉장히 좋아갖고 암만 많이 이렇게 만지고 그런다 그래도 얘가 닳거나 뭐 일어나거나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도피만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부드러워서 가는 대롱에 감기 좋고 쉽게 닳지 않아서 도피를 쓴다는 얘긴데요. 게다가 도피는 화살을 오랫동안 보존해주기도 한다니 악기에게도 참 좋을 것 같죠? 이제 그 도피가 화살 장인의 손에서 새 옷을 입게 됩니다.
0: 나무에 나무 껍질에 그냥 문양 뭐 이런 것 자체를 이렇게 옆으로 쭉쭉쭉 그어놓은 거가 보이는데 이게 화피라면 뭐 아주 간단하게 뭐 이렇게 싸면 이제 이런 문양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화피라면 이렇게 싸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쉽죠? 이렇게 싸는 건 굉장히 쉬운데 도피라고 돼 있으니까 도피는 사실은 이 긁어내고 나면은 특별한 문양이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싸기에는 도피 자체가 이제 이 모자라게 되니까 천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감아서 하나 이쪽에 또 감아서 하나 또 감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서 이제 붙여 나가야 될 것 같고요.
1: 먼저 대나무의 겉을 칼로 벗겨내는데요. 그래야 대나무가 매끄러워져서 접착제가 잘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리곤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 접착제 어교를 도피에 바르는데요. 어교는 농도를 점차 진하게 해서 세 번 정도 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접착제가 얼추 마르면 대나무에 도피를 정성들여 감아주는데 대나무 관대 전체를 도피로 감아야 하기에 화살을 만들 때보다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곤 화로에 충분히 말린 후 다듬어주니 드디어 도피 피리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이게 옛날에 이건 수밀도 복숭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옛날 분 말씀하실 때는 개량종의 복숭아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고 좀 굉장히 뻣뻣했을 거고 그럼 얘보다 얘에서 이렇게 변한 것만큼 여기서도 더 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문양이 이거보다도 조금 더 이 크게 과감하게 나왔을 것 같지 않나. 얘하고 얘가 같은 복숭아나무 껍질인데도 벗겨놓고 보니까 완전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1: 복숭아나무는 오랜 세월 개량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을 테니 그 당시와 똑같은 재료를 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전통의 방식대로 도피를 다루는 유세연 명인의 손길을 통해 도피를 입은 피리는 문헌 속 모습에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을 위해 제작진은 도피를 입은 관대를 들고 다시 이광재 명인을 찾았습니다.
2: 오,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된 것 같은데요.
1: 도피를 입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피리 관대. 여기에 설을 꽂으면 과연 어떤 소리가 흘러나올까요?

0: 오,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좋은데요?
1: 고대의 동아시아 세계에서 백제가 했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한중일의 동아시아 세계를 형성했다. 중국의 선진 문물 받아들여서 백제 문화로 새롭게 만들고 또그 새로운 문화, 선진적인 문화를 일본으로 전수해서 그래서 공통된 어떤 문화 기반 위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웃나라로서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느냐, 고대 사회에서 백제가 그 역할을 했고요.
2: 1300년 이상 전에 이 일본에 모다사에다가 아, その発祥である 중국, 아니면 고대 조선 반도의 方々の 力でもって 일본에 모다라사れました。そして 古くは 1270년 전에 奈良の地 東大寺の 大仏様の前でご披露になられました。それらのことを我々は歴史も学び、そしてその技術も継承して後世100年後1000年後と受け継いでいく任務があるかと思います。
3: 명칭만 있고 형태를 알수 없는 옛날 고학계에 대한 관심은 정말 흥미롭고 궁금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도대체 이 악기가 무엇일까? 만약에 비슷하다면 무엇과 비슷할까? 이런 거를 논문으로 혹은 주장으로 해왔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추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프로그램에서 시도하는 그 새로운 추정을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4: 복숭아 나무가 벽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귀들을 없앤다.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그 무속 같은 데서도 개복숭아 나무 이파리 가지고 뭐 굿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그 전통적으로 그런 사상하고 뭐 관계가 있어서 복숭아 나무를 그렇게 유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0: 관대의 도피를 감는 걸 기다리는 동안 천년 전의 악기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그 시절의 악기 음색이나 이 피리로 연주됐던 곡들이 궁금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 사람들이 악기를 만드는 것을 상상해 봤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많은 조사나 연구를 통해 도피피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천년 전에 고문헌 하나에서 출발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인간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마주한 또 하나의 신비, 도피피리. 그 천년의 잠을 깨우며 우리들은 또 다른 천년을 생각했습니다. 피리가 이어준 천년의 향기, 그리고 그 향기가 만들어갈 또 다른 미래. 우리들의 새로운 천년은 피리처럼 힘차고, 피리처럼 더없이 향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우주컨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랏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아키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AGL 밴드 국악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통 무대예요. 아셨죠? 국악!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허가 둘 사냥 나갔다. 야, 울려 울려 어허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태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태령이 너무 좋은 거.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What?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아, 글쎄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것을 제가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작업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방송으로 정말 완성도 있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기쁘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는 과거에 무대에서 춤을 추는 현대 무용가였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무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했고 예고를 나왔고 그리고 무용의 거의 인생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지의 앞에서 이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 됐지만 그때 어렸을 때 고3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춤을 췄던 거,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일반 무용단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원없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예, 친구가 초보 운전이었어요, 그때. 뭐,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미숙해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됐는데요. 대학교 4학년 초에 이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어서 한 번도 그때까지 입원을 한 적이 없어요. 저의 현실감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장애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치료가 되면 다시 무대에서 다시 춤을 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고 이후에 또 그 주사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또 넘기고 넘기고 하는 과정이 거의 9개월이었어요. 9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하고 또 제 상태를 그 시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무용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전신 마비라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제 마음대로 음식을 먹거나 또 뭐 양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새로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0: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저한테만 이제 올인하셔서 아침부터 치료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저에게 이제 케어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부모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데 저는 밤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다시 춤추고 싶어.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붓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손목에다가 붕대를 해서 붕대로 이렇게 손을 감아가지고 붓을 잡는 휴닝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팔에 힘이 없다 보니까 10분? 이제 하루에 10분, 20분, 나중에 한 달이 되니까 한 30분, 40분? 저도 모르게 그림에 집중되니까 팔이 아픈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찌 보면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어떤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짧은 시간 동안은 집중이 되고, 그래도 뭔가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우울이나 또 죽음의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 조금씩 걷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워서 이제 죽음을 생각했던 제가, 아, 내일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볼까?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의 타이틀이 움직임의 자유찾기였어요. 사실 이제 과거에 움직임이 자유로웠던 제가 전신마비 장애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림 속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또 다른 안무가로서 안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임을 그리게 됐고, 또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은 제가 또 다른 삶을 여는 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하면서 이제 주제는 움직임에 대한 그리고 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각각의 뭐 여인이나 크로키나 꽃이나 이런 거에 소재를 담아서 그때의 감정과 색깔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행운이라 느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고, 정말 가족이 아무도 저한테 하지 마라고 한 사람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게끔 뭐 전혀 신경 안 써주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시간과 또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행복하고 또 좋은 작품이 기분 좋을 때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볼때또저 자체도 또 행복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크릴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투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대로 앞에서 누군가 보고 있음. 약간 그런 작업들이 공정한 부분, 막 이런 것도 투명성?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업도 사실 이렇게 부유한 건물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을 볼수 있는. 저도 하면서 재미있고, 또 여기에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크릴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작품에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관람을 왔을 때 그림을 볼수 없고 그냥 도슨트의 설명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 작품에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관상, 이런 것들도 조금 의미를 담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그림 인생을 좀 이렇게 보면 그냥 김형이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그림 안에 담는 거고, 그리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행복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들을 그림에 표현해내는 것이 제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초창기에는 무용수의 피부를 보라색으로 그렸어요. 보라색하고 그리고 초록색. 그렇게 그리고 약간 그 여인이긴 하지만 색감 자체에서도 약간 좀 그로데스크한 느낌? 사랑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핑크 계열로, 너무나 사랑하면 핑크 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 핑크라든지 좀 밝은 아쿠아색이라든지 그런 색깔 색채로 바뀌어가고, 조금 더 여인이나 그다음에 크로키나 또 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그래서 누굴 보여주겠다는 것보다도

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가는 스케치 여행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신체가 170kg에 174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장애인 차량이 특장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에다가 이 장애인분들을 한분한분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키가 크고 이러니까 그때 같이 가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전담해라.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짝을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근데 이제 한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고생했는데 탕수육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하실 레프트 턴. 스탑. 이제 그런 큰 거를 하면 높이 있는데 하거나 밑에 하거나 그럴 때는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도움을 때 왜 이제 사람이.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또 360도 회전.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림 그릴 수 있을 때 좀 부모님이 불편해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는데 덜 몸도 덜 힘들 것 같고 좋죠.

1년에 중증 척수 장애인이 2,000명 이상 생겨요. 그것도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예술연대를 만들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게 단계별로 이제 체계적이게 만들어 가면서 또 주변에 이런 장애인분들 또 특히 중도 장애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처음에 심리적인 그림을 하고 이제 자기 작품도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발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떤 자기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운영이 되었던 거죠.

0: 엄청 좋아요.
1: 얼마나 연습했어요?
0: 연습은 꽤 많이 했어요.
2: 네네네 거기 에코 스텝이라는 메아리의 발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게 더 예민한

시각장애인들의 그 발소리가 세계에 울려서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찾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탭 소리가 스트레스도 풀것 같고, 또그 안에서, 뭐 작은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예술을 좀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0: 너무 잘해요. 왜냐면 이게 기초만 한 8개월 잤거든요.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도. 근데 이제 두 분은 시각장애인이지만 두 분은 또그 발달장애하고 시각 중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게 발 부위별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머리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결과를 이제 뽑아냈는데, 지도한 선생님도 고생 많았고, 또 엄청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했고.
1: 아, 저희들이 항상 할수 있다는 거. 네, 시각장애인도 탭댄스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네, 감사하고 좋습니다.

장애 예술은 사실 장애인만 하는 예술이 아니고요. 장애라는 게 하나의 오브제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장애라는 오브제를 가지고 자기가 예술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저희가 장애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계단이 하나만 있어도 저희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예술 안에서는 늘 결핍이 있고 배고파야 뭔가 새로운 창이 생기는 것처럼 결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있는 그 결핍이 예술과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독특한 나만의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장애예술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림도 하지만 뮤지컬도 만들고 또 전시 기획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하죠. 사실 장애인 예술가를 떠나서 예술가라면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라는 열매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제가 세상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제어가 발을 내밀 수 있게 화해를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또 다른 세상,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늘 꿈, 사랑, 도전, 이건 저의 죽을 때까지의 좌우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도전하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괜히 지레짐작하며 느끼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척추가 좌우로 휘는 척추측만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도 전에 나의 한계를 미리 정해 두려움에 쌓이곤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에 나서보세요. 그리고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이때의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또 다른 영감과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단정짓지 마세요. 나를 향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세요.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을 바라보면 그 목표는 머지않아 곧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이완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팔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전립선 팽창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는 잔호 시리사산합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와 간과 비장의 활성화를 도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무릎은 한 85도 정도 많이 열어주고요.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왼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으로 당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다리가 너무 땡기고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접고 상체를 숙여주고요. 혹시 다리를 다 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턱을 정강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잔호 시리사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기본 동작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발을 깔고 앉고 무릎은 약 85도 가까이 열어진 상태에서 손을 바닥에 들고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발을 보면 좋습니다. 더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짚고 턱을 바닥에 떨구고 정강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뻗은 다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려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살짝 들려있는 만큼 그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체중을 모두 발목에 실고 쓰러날 경우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복부 주변의 근력을 길러주어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라바사나와 부장가사나입니다. 균형감과 근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강한 허리와 복부를 만들어주는 라바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어깨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내쉬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엉덩이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놓고

나바사나로 인해 긴장된 코어 근육을 이완시켜줄 부장가사나를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왼쪽 무릎 뒤로 하나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어깨가 으쓱 생기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끌어내려보고 가슴을 천천히 펴봅니다. 혹시 뒤로 젖힌 목이 불편하시다면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호흡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3번 또는 5번 정도 유지한 상태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추고 발을 좌우로 손을 가슴 앞에 놓으시면서 천천히 몸을 이완합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무릎을 세우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복부 주변에 근력을 기르는 동작인 만큼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이고요. 눈골 주변을 정화해 위와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들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 나갔다. 야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2: 사랑 어디여 사랑.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0: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3: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랐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가무악기 그린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악기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AKB 밴드 국악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 나갔다. 야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2: 사랑 어디여 사랑.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2: 분노

0: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또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3: 아,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3: 만 30분 정도... 죄송합니다.
4: 괜찮아요.
5: 저기요.

하늘과 바다, 깎아지는 해안 절벽의 조화가 언제 봐도 절경입니다.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섬보다 가까운 곳, 제주.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자연이 그려낸 비경은 언제든 기대고 싶은 최고의 안식처인데요. 잘 알려진 유명한 여행지 외에도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참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해 성산 일출봉이 솟아났고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주상절리가 탄생했는데요. 신비로운 해안 절벽이 이루는 천상의 조화, 용암과 물이 만들어낸 뜻밖의 풍경들, 제주 해변을 따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풍경을 만나봅시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아래 용머리 해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그 형상이 마치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용과 같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80만 년 전 이곳의 얕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고 다시 수만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바람에 의해 깎이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